0: 나무는 멈춰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 깊은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1: 아, 네. 정말 감동적이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인데요. 사실 부모님도 사람인지라 항상 자식들한테 사랑을 또 받고 싶어 하잖아요.
0: 맞아요.
1: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는 한참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마 사랑받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안타깝게도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시간은 무한정 주어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나무는 멈춰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
1: 네.
0: 아, 각자 가풍이 다르고 또 어버이날의 풍경도 제각각이겠지만 오늘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을 쑥스럽다고 또 민망하다고 축소시키거나 괜히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은 특별하라고 있는 날이잖아요. 평소와 달라도 얼마든지 납득이 되는 그런 날이니까요. 우리를 꽃피우기 위해 기꺼이 걸음이 되어주신 그 헌신을 기억하면서 부모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하는 효심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잠언 23장 24절 25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1: 아멘. 아멘.
0: 자, 매일 사랑이들 안에서 우리 모든 방송가족분들 대상으로 두 가지의 특별한 선물 챙겨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어버이날을 맞아서 특별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니다.
0: 자, 오늘도 네 가지의 성경 구절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 이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이 오늘은 특별히 이제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제 그 구절을 좀 정해봤어요.
1: 네.
0: 그렇게 어버이날에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또 감동적인 말씀 구절을 선정했으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 참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오늘 이미지는 뭔가 부모님께 선물로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네이션 이미지이기 때문에 아주 낭만적인 그 은은한 파스텔 톤의 카네이션 이미지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더더욱 특별히 많이 받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933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어떤 구절들을 저희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지 하나씩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1: 네, 첫 번째는요. 아,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0: 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 좋을
1: 네.
0: 특별히 어버이날에 새기면 좋을 말씀 구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도 너무 좋네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1: 아멘.
0: 아멘.
1: 네, 다음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0: 야, 이 어버이날 기념 성경 구절을 저희가 열심히 찾아드립니다.
1: 네.
0: 오늘은 특별히 찾아드리니까 여러분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아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개별적으로 어버이날에 어떤 말씀 구절이 좋을까 찾아볼 필요가 전혀 없이
1: 네.
0: 저희가 열심히 찾아드리니까 시편 말씀도 너무 좋네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1: 아멘.
0: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거든요.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했더란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10시 40분에 마치니까 그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주세요. 씨앗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 남겨주시면 되고 자, 샵 9330

0: 9330번입니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오늘 네 가지 소개해드렸던 네 가지의 말씀 구절 틈틈이 읽고 또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히 이 어버이날에 허락하시는 감동과 교훈을 한가득 받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0: 그렇죠.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어버이날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들한 오늘의 기도문.
1: 네, 이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를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네, 단어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길게 문장으로 보내주셔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키워드를 꼭 담아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샵 9330번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 오늘 이제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버이날에 맞는 키워드를 좀 저희가 생각해 봤거든요. 일단은 혹시 벌써 받으신 분이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0: 일단 아직까지는 아무도 이제 키워드를 담아서 보내주시진 않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를 한 글자씩 저희가 공개해 볼까요?
1: 네.
0: 자, 일단은 첫 번째 글자는 너무 노골적이니까 집사님 두 번째 글자는 좀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두 번째 글자.
1: 도입니다. 도.
0: 도. 자, 도로 끝납니다. 도로 끝나는 두 글자의 단어 혹시 내가 어버이날에 도로 끝나는 두 글자의 단어 알겠다 하시는 분 도전해 주시면 오늘은 특별히
1: 7358번님
0: 더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 차였는데 바로 7358번님께서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자, 이어서 4846번님과 그리고 9483번님께서도 오늘은 제가 왜냐하면 제 보이는 라디오에 공개도 안 했거든요. 보이는 라디오에 공개도 안 했습니다만 일단 벌써 마치셨네요.
1: 네.
0: 어버이날이고 도로 끝나는 두 글자. 약간 오늘 좀 쉬었나 봐요. 네. 일단은 도리는 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네. 지금 잠시만요. 지금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부터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 공개할게요. 앞서 보내신 분들 아마 기도문이 안 갔을 것 같아요. 오늘 어버이날 특집 기도문이거든요. 어버이날 특집 기도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활성화가 안 됐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민망해서 일찍 마치셨는데 이제 기도문을 못 받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에 얼른 좀 공개해볼게요. 자, 집사님 오늘의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1: 네, 효도입니다.
0: 효도! 네, 지금은 정상적으로 잘 문자가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키워드 효도입니다. 효도. 어디로 문자 보내면 될까요?
1: 네, 샵 9330번으로 효도라고 이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나가겠습니다.
0: 오늘의 기도문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버이날 특별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마땅히 섬기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복된 날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이 기회를 굳게 붙잡아서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기도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기 좋은 날. 사실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오늘을 이제 기회 삼아서 용서를 실천하고 또 사랑을 더욱더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키워드 다시 한번 공개해 주시죠.
1: 네, 효도입니다.
0: 효도예요.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효도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준비된 이제 기도문 어버이날 특별 기도문 다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사님 효도 오늘 키워드 좀 잘 정했을까요?
1: 너무 좋은데요.
0: 효도를 실천하고 네. 효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집사님 오늘 찬양들도 조금은 이제 우리 어머님들 세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도 사실 부모고 이제 집사님도 부모고 좀 이제 젊은 부모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제 저희 어머니 세대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할 법한 찬양들을 좀 많이 선곡을 했습니다.
1: 혹시 제가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김종찬 목사님. 혹시 집사님 김종찬 목사님 세대일까요?
1: 아유, 알지요. 아, 네.
0: 김종찬 목사님의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사랑이들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박은영 집사님의 파트너입니다. 장찬희 PD입니다. 자, 김종찬 목사님의 찬양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막 가슴 뛰는.
0: 아,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

0: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1: 아, 물론 이제 저는 그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네. 김종찬 목사님의 어떤 과거 소시적 찬양을 제가 그 곡들을 많이 듣진 못했거든요.
0: 저도 몰라요.
1: 하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인기를 얻으셨던 가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데 사역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전 개인적으로 음원을 좀 많이 좀 발매해 주셨으면.

0: 보내주시면 되고요. 씨앗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가고요.
1: 오늘 근데 특별히 어버이날을 기념할 수 있는 어버이날에 여러분께서 말씀 구절을 열심히 관련 구절을 찾아보실 텐데 미리 저희가 다 찾아놨습니다.
0: 네,
1: 그리고 바다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0: 배경이 카네이션 같아요.
1: 아 맞아요.
0: 네, 너무 예뻐요. 네,
1: 부모님들께도 한번 공유해 보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공유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네. 마음입니다.
0: 네, 그리고 또 샵 9330번으로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효도거든요.
1: 효도죠.
0: 효도.
1: 네.
0: 효도를 써주시면 오늘의 기도문도 나갑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문자를 이제 좀 소개해 보도록 할 텐데 아 집사님 오늘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찬양을 좀 선곡해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아, 오늘 방송가족분들께서 저희 어머님께서 혹은 저희 아버지께서 이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라고 그 찬양들을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면 들려주실 건가요?
1: 그런 이제 뭐 모든 분들의 신청곡을 다 들려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가 그중에서 몇 곡을 좀 선정해서 제 방송에 좀 소개하고 들려드리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0: 너무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1: 네. 9330번으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이 찬양 참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 찬양 참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신청해 주시면 네,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8457번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0: 네, 샬롬. 오늘 우리 교회에 오순절 성령 캠프로 신앙의 가치관과 영적 정립되도록 말씀 씨앗 심게 하옵소서.
1: 오순절 성령 캠프라고 이제 교회에서 진행하시나 봐요.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뜨란 광장이 진행되는 날인데
0: 네, 네.
1: 뜨란 광장에서 이거 좀 다루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0: 기대가 됩니다.
1: 4585번님 굉장히 강렬하게 문자 주셨어요.
0: 말씀 구절 주세요. 잘 씹어먹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어떤 광고 카피 중에 최불암 그 선생님께서 그 치아 관련 약품에 대해서 광고하면서 했던 그 멘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꼭꼭 씹으면 다 맛집이야 라고 하셨는데 말씀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꼭꼭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붙잡고 씹어서 넘기게 되면 그것이 모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양식으로 남는다는 거 기억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 4585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꼭 잘 씹어 먹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의 씨앗 부탁합니다. 6882번님 문자 주셨는데 받으셨겠죠?
0: 네.
1: 자, 그리고 8860번님이시네요.
0: 아, 샬롬. 한 달 전에 벚꽃 바람 타고 천국 가신 엄마가 많이 그리운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께 감사한 날입니다.
1: 아유, 네,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나눴던 그 표현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분 문자를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1: 네.
0: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1: 네.
0: 아버님께서 이제 시한부로 누워 계시고 계셨는데 벚꽃을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자식이 하는 말이 저희 아버지 조금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벚꽃 휘날릴 때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근근히 이렇게 생명줄을 연장하고 결국은 정말 벚꽃 휘날릴 때 아버지가 좋아하실 때 떠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문자를 또 한 달 전에 또 어머니 떠나 보내시고 이렇게 많이 그리우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제가 뭐 프로그램 시작할 때 나무는 멈춰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또 시를 좀 인용을 했었는데 제가 이 문자를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제 청년부 시절에
0: 네.
1: 제가 청년 시절에 한 형이 이제 이런 게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을 향해서 또 동생들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내가 지금 아버지께 다른 거는 참 그렇게 죄송하거나 그러진 않다. 근데 아버지께 가장 죄송한 것이 뭐냐 어떤 거냐면 그리고 아버지께 가장 죄송한 게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잘 하지 못했던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쑥스럽다는 이유로 사랑한다라는 나의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죄송하다 하더라고요.
0: 네.
1: 그게 너무 마음에 정말 한으로 남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정말 부모님께서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존경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들을 잘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8860번이 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1: 그런 복된 어버이날 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0: 부모라는 것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라고 또 0450번님도 문자 주셨고요. 네, 0675번님이시네요.
1: 네, 가정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자, 2172번님께서 아이, 이 다 큰 녀석들 자고 있어요. 이 말씀이라도 가족 단톡방에 올려야 되겠습니다. 에휴. 문자 주셨는데 아이들 일어나서 또 어버이날 잘 기념해 줄 겁니다.
1: 네.
0: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면서 기도문으로 위로받겠습니다. 4780번님도 문자 주셨고. 자, 4780번님 이런 문자 주셨어요. 또.
1: 네, 아들이 효도하는 날이 있겠죠.
0: 존재 자체가 효도일 거라 생각하고요.
1: 네.
0: 또 더더욱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반드시 때가 돼요. 정말 내가 이런 감사와 존경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효도할 날이 있을 겁니다. 자, 모든 어버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3345번님도 문자 주셨고요. 자, 어떤 분이 한자로 보내셨어요. 한자로 보내셨는데 이렇게 보내시면 답장이 안 갑니다. 네, 너무 한자 말고 한글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4982번님도 문자 주셨네요.
1: 네, 효도 살아계실 때 해야 할 도리 같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043번님 문자도요.
1: 아, 그리운 아버지 보고 싶은 또 세상 떠난 아버지.
0: 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한다 표현 그리고 감사하다 표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865번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좀 분주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으셨나 봐요. 방송 듣기 너무 어려웠어요 하시면서 어버이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 가득 받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 5976번님 다급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1: 장PD님, 저 병원 오는 날이야 병원에 왔어요. 씨앗 말씀과 오늘의 선포 기도문 좀 보내주세요. 지인들과 함께 공유할게요.
0: 아, 기도문 얼른 좀 제가 개별적으로 챙겨드려야겠네요. 자, 3664번님. 우리 아이들 어버이날인데 소식이 없어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아, 조금 너무 오전 시간이라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자, 부모의 사랑이 손녀의 사랑으로 내리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 양가에 안 계시니까 갈 곳이 없네요. 계실 때 잘해야 되는데 효도를 못하니 교회 어르신들께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고요. 자, 친정 부모님 안 계시지만 대신 시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겠습니다. 라고 6882번님 문자 주셨는데 약간 지금 그 집사님께서도 조만간에 시부모님께 효도를 실천하러 또 멀리 가실 예정이시잖아요.
1: 아, 저희들도 이제 시아버님께서 작년에 소천하셔가지고 시어머니 혼자 계셔서 이번 주에 이제 또 내일 모레 가봐야죠.
0: 네, 힘내시고.
1: 네. 네.
0: 먼 거리 또 오고 가셔야 될 텐데.
1: 네.
0: 집사님 피곤치 마시고 아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1: 네.
0: 지금 4918번님께서 찬양 신청해 주셨네요.
1: 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신청합니다. 네,
0: 이거 정말 저희가 최근에 들려드렸던 찬양이긴 한데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아티스트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자, 3003번님께서 저는 믿음의 시부모님 덕분에 저 역시 믿음의 가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특히 시부모님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정 부모님 전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효도하는 그날 꿈꾸면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큰 효도는요, 전도하고 믿음을 선물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어제 또 이런 이야기 나눴잖아요.
1: 네. 그리고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친정 식구들은 이제 믿음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권사님께서
0: 네.
1: 목사님인 아버지를 만났는데요. 아버지께서 마지막 그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모시고 있었는데 매일 기도해주고 매일 찬송하고 매일 말씀을 알려줬대요. 근데 두고두고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고 시아버님 많이 보고 싶다고 고백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버이날입니다. 다양한 추억과 다양한 감동들 또 다양한 묵상들 다양한 실천들이 이어질 수 있는 특별한 날입니다.
1: 네.
0: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1: 네.
0: 오늘은 특별해도 괜찮은 날입니다.
1: 네.
0: 쑥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이죠? 이성신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뜰한 광장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오늘의 키워드 다시 한 번요.
1: 효도입니다.
0: 조금 이따 뵐게요.

0: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1: 이 시간 지역의 다양한 행사와 사역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0: 뜨란광장. 네, 이 시간에는요 대전과 충청 지역의 행사 또는 사역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 저희 방송사에 요청된 행사 소식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분명히 놓치는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나 기관에서 행사가 예정돼 있다면 어떤 이벤트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 샵 9330번으로 내용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매주 금요일에 만나죠. 이 뜨란광장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분 우리 남지구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오늘도 소식을 물고 날아왔습니다. 비둘기 남지구입니다.
1: 네, 오늘 약간 그 전서구가 좀 지쳐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2: 아, 전혀 지치지 않고 활기찹니다.
1: 아, 그래요?
2: 그럼요. 네.
1: 아, 그래요. 오늘 약간 좀 평화의 상징 그 비둘기로 좀 이제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의상도 좀 백색으로 선택하신 건가요? 네.
2: 뭐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되긴 했지만
1: 오늘 제가 또 약간 그 카디건이라고 정확한 그 국어 용법으로는 카디건이라고 하는데 가디건이라고 표현한다면 가디건을 제가 좀 벗게 되면 오늘 모두가 백색으로
2: 그렇네요.
1: 통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일단 공식으로 이제 공식 전서구입니다. 이제 뜨란광장의 소식을 물어다주는 우리 남지구 PD 공식 전서구고요. 저는 공식 까치가 아니라 전 참새죠. 네, 저도 정체성이 혼란스럽네요. 까치가 되고 싶어했던 참새고요. 우리 박은영 집사님은 이 시간에는 꾀꼬리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제 그 예정된 행사는 아니고 저는 지난 행사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방향으로 해서 제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남지구 PD가 예정된 행사 소식을 전해줄 예정이고 그리고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이제 여러분의 행사 소식을 좀 전해주시면 되겠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집사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0: 네. 다시 듣기와 미리 듣기 또 함께 듣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1: 네.
0: 근데 다시 듣기는 진행된 이제 행사 소식이 되겠고요. 또 미리 듣기는 예정된 행사 소식 미리 듣기 듣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함께 듣기는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남겨주신 소식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네,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이벤트도 좋습니다.
0: 오늘 같은 날 좋죠.
1: 예, 저는 어버이날에 이런 거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듣기 시간을 통해서 잘 소개해드리면 또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 그럼 나도 하면 좋겠다 라고 감동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맘때쯤에 교회에서 또 다양한 행사들을 예정하고 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도 다양하게 나눠주시면 서로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다시 듣기, 참새는 다시 듣기, 우리 비둘기는 이제 미리 듣기. 예정된 행사 소식, 그리고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나눠주시는 소식들을 함께 듣는 시간으로 광장이 꾸려진다라는 거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집사님, 이번 주는요, 제가 좀 다시 듣기를 담당하지 않았고요. 이제 본인이 자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둘기가 내가 다시 듣기를 담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 네, 이번에 저희가 역할을 바꿔서 한번 해보고자.
0: 근데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누가 그걸 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맞습니다.
1: 저는 이제 나름의 어떤 저희는 그 어떤 질서와 규율이 있다 생각했기 네.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양보해줬어요.
2: 그래. 감사합니다.
1: 그러면 너가 갔다 오려무나 네. 라고 제가 기회를 줬고. 어디를 다녀왔죠?
2: 네, 제가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죠.
1: 네.
2: 그날에 금산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1: 금산. 지난주에 네. 저희가 소개했던 행사.
2: 맞습니다. 금산 어린이 대잔치. 제가 네. 이곳 현장에 바로 다녀왔는데요. 이 소식 먼저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3: 네. 지금부터 제24회 어린이 대잔치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4: 저는 현재 금산 종합체육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24회 금산 어린이 대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행사를 담당하시는 금산 하늘성교회 이재우 목사님을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금산 어사모 이재우 목사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금산군 목사님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한 24회 이번에 했고요. 그동안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농촌 지역이고 시골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화 행사나 이런 다채로운 행사를 참여할 수 없어서 그런 것에 이제 좀 목사님들 안타까워하시다가 기획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는 아이들이 어떤 경쟁도 없이 아이들 편안하게 즐겁게 먹고 또 마시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잡았고요. 저희 목사님들이 아마 이곳에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만 한 2, 3년 정도 하지 못했고요. 그 이외에는 한 해도 빠짐없이 잘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어사모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꿈 장학생이라고 해서 자신의 꿈을 글짓기로 쓰는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데 다시 한번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주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을 끊임없이 가져서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4: 이곳에는 수많은 체험 활동이 있는데요. 어떤 체험이 가장 인기가 있는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6: 미꾸라지 잡기요. 이유는 미꾸라지 잡는 게 손에 덜 익어서 좀 새로웠어요. 항상 너무 재밌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준비해 주시고 너무 재밌어요.
7: 저는요, 먹거리도 있고 재미있는 체험도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올 거예요.
8: 다른 친구들한테 이 행사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7: 재밌는 게 많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리고 또 미꾸라지 같이 잡자고 하고 싶어요.
9: 재밌는 체험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마지막 선물도 주니까 너무 재밌을 거라고 데려오고 싶어요.
4: 내년에도 어린이 대잔치가 열린다면 꼭 다시 오고 싶다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곳에 함께 온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10: 금산에 살고 있는 45세 조효진이라고 합니다.
11: 아이와 함께 여러 가지 체험도 같이 할 수 있고 뭐 어렵게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좋았고요. 오늘 사실 할머니도 같이 오셨거든요. 근데 어린이를 위한 행사지만 어른이들도 엄청 즐거운 행사여서 온 가족이 같이 즐거운

0: 수 있는 행사가 아닌가. 너무 밝게 지금 할머니도 웃고 아이도 웃고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1: 행복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나중에 좀 더 따뜻하고 가슴 충만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네, 그래서 자기가 커서도 자기 아이랑도 저도 데리고 이렇게 행사에도 참여하고 네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으로 어려운 사회생활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 자, 남지구 PD, 네, 공식 전서구가 다녀왔네요.
3: 네,
2: 어디를 다녀왔다고요?
3: 네, 제가 금산,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산 종합체육관에 제가 다녀왔고요.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네. 제가 그날 소망의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하다 보니
2: 좀 늦게 출발을 했군요.
3: 맞습니다. 네. 늦게 출발을 해서 1시쯤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경품 추첨 행사가 쭉 진행은 되고 있었지만 네. 이제 실외에 배치되어 있는 체험 행사들이 많이 정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2: 아, 네.
3: 그래서 그 안타까운
2: 생생하게 경험해 보진 못했다.
3: 맞습니다. 네.
2: 하지만 이제 오늘 저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통했구나라고 느껴졌는데 지난주에 제가 저희 애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게 미꾸라지 잡기라고 말씀드리지 네, 않았겠습니까?
4: 그 시간 동안.
2: 네. 미꾸라지 잡기 정말 애들이 정말 좋아한다니까요.
3: 정말 미꾸라지 잡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모두 다 이제 미꾸라지를 한껏 잡아가지고 그 작은 플라스틱 통 안에 다 담아서 가더라고요.
2: 아무튼 이제 네. 다음번에 금산에서 또 이제 이 행사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때 놓치지 말고 또 다 참여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네.
2: 자, 아무튼 이제 다시 듣기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미리 듣기를 좀 진행해봐야 될 텐데 미리 듣기도 이제 전서구가 담당해 네.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3: 네, 제가 먼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2: 네.
3: 첫 번째로 지금 극동방송 저희 대전 극동방송에서 진행 중인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과 어록 캘리그라피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번 70주년 기념 행사들이 쭉 나열돼 있고요. 1층에는 극동방송 역사를 둘러볼 수 있고
2: 네.
3: 저희 대전 극동방송 2층에는 대전 극동방송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진을 통해서 쭉 극동방송의 역사를 살펴보실 수 있게끔 배치를 했어요. 많이 오셔서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언제 진행되죠?
3: 네, 5월 4일 월요일부터 12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 9시부터 뭐 오후 4시 또 5시까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오시면 이 사진들과 캘리그래피를 한눈에 감상하실 수 있으십니다.
2: 평일에만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사진과 어록 캘리그래피 작품 전시회가 또 같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3: 네.
2: 많이 또 오셔서 또 사진도 찍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집사님 여기서 이제 제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역할을 좀 바꿔서 제가 미리 듣기에 이거는 미리 듣기라고도 볼 수 없죠. 이제 지난주에 소개했기 때문에 이제 미리 듣기와 다시 듣기에 약간 중간에 걸쳐 있는 그 듣기거든요. 제가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4: 궁금해요.
2: 네, 우리 청현쟁이 담당하시는 그 장로님 임동규 장로님이신데 작품을 직접 제작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인터뷰를 진행했거든요. 함께 좀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네, 현재 대전 유성구 지족동 대전 극동방송 사옥에서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 및 어록 캘리그라피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특별히 이번 전시회를 위해 직접 캘리그라피 작품을 제작하시고 또 제공해 주신 청현제의 말씀선교회 대표 임동규 장로님을 전화로 만나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장로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작품을 제작해 주셨고 또 전시회에 참여하셨는지 전화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5: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청현제 말씀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동기 장로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과 어록 캘리그라피전 가운데 대전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과 전파 선교사님들을 뵙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2: 네, 장로님 그동안 성경 구절을 캘리그라피 작품으로 만들어 오신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5: 네.
2: 특별히 이번에 극동방송 사역의 주요 메시지들, 이 어록들을 캘리그라피 작품으로 만들게 되신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이번 전시회에 어떤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신 건지
5: 네.

0: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네. 저희 선교회는 지금까지 오직 말씀을 써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입니다. 저희들은 말씀을 쓰는 선교회이지만 지금까지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먼저 가신 그 믿음의 선진들의 어록을 이제 기독교,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발판으로 널리 알리는 것, 그런 어록 캘리그라피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방지일 목사님의 어록을 시작으로 해서 주기철 목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카는 목사님, 뭐 김중근 목사님, 정피도 목사님 등의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어록을 이제 기념사업회 등과 협력해서 어록 캘리그라피전을 진행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감당해온 그 역사가 있다 보니까 저희 선교회가 전파선교 72년이 갖는 그 의미가 너무 크고 귀하잖아요. 그래서 70년 전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시작된 전파선교가 지금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을 향한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어록 캘리그라피션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는 것이 저희 선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하고 기쁘게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0: 아, 너무 귀한 섬김과 또 동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작품들 하나하나를 지금 보고 왔거든요.
1: 그런데 아, 네.
0: 이 작품들이 그냥 글씨만 써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뭔가 많은 것들이 형상화되어 있고 글씨체도 하나하나 다른 것이 작품에 대한 고민과 또 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하나하나가 정말 말 그대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극동방송 어록들로 캘리그라피 작품을 만들면서 받은 감동이라든지 또 어떤 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그런 마음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에 이제 전시되는 이제 어록들이 진행되는 것은 17점입니다.
0: 네네.
1: 저도 이제 극동방송을 매일 청취하는 청취자인데요. 이번 기회에 제가 어록 작품을 진행을 하면서 전파 선교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되고 있는지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극동방송이 70년 전파 선교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지금 온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견고히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또한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0: 극동방송 복음전파 네. 사역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몸소 느끼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1: 네네, 맞습니다.
0: 장로님, 그렇다면 사실 장로님께서 만드신 모든 작품이 소중하겠지만 장로님께 유독 더 특별한 의미가 있고 애착이 가는 작품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1: 네, 애착이 많이 가죠. 한 어록을 충분히 묵상하며 그 메시지를 남기신 분들의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으로 써야 됐기 때문에 많이 애착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두 작품으로 추격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그 70년 전에 우리가 극동방송을 설립하신 것을 뭐 알고 계신 청취자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0: 네네.
1: 70년 전에 전파선교의 기초를 닦으신 분들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이시더라고요. 그중에 초대국장으로 섬기셨던 톰 왓슨 선교사님의 어록이 제 마음속에 많이 이제 남게 됐는데요.
0: 네네.
1: 그 어록을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복음이 북한과 시베리아와 중국에 닿아야 합니다입니다.
0: 네네.
1: 근데 여기에 복음이 북한과 시베리아와 중국에 닿으면 좋겠다는 말은 할 수 있는데 반드시라는 부사가 저의 마음에 많이 걸리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 반드시를 쓰는데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선교를 하셨다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를 쓰는데 외국이면서도 타국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선교사님으로서의 간절함과
0: 네.
1: 소명이 느껴져서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분의 마음으로 정말 눈물이 저절로 나오며 쓰게 된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0: 네네.
1: 또 한 가지는 이제 북방으로 이제 전파 선교를 하는 극동 방송이 있기 때문에 북한까지 이 방송이 전달이 됨으로 인해서 방송을 듣고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으로 정착하시면서 사역자가 되셔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조경배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방송을 들은 것이 아니고 먹었습니다. 사실 방송을 듣는 것이지 먹는다는 표현을 잘

0: 안 하는 거군요.
1: 네네.
0: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한 그 목사님의 그 간절함이 느껴져서 먹을 정도로 계속 이게 한번 듣고 우리가 흘러가는 방송이 아니라 계속 마음속에 새기고 새기고 새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북한에서 이제 극심한 감시가 있었을 텐데 그 감시 속에서도 몰래 북동방송의 전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함이 느껴져서 이 어록을 뭐 몇 장을 썼는지 모를 정도로 저 또한 간절하게 나는 매일 밤 방송을 들은 것이 아니고 먹었습니다. 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지금 대전 극동방송 건물에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그 작품을 발견하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 감동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는 것도 우리 방송가족분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극동방송의 역사의 주요한 사진들이 다 전시가 되기 때문에 네네. 오신다면 더 큰 은혜와 이 전파 선교사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뤄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로님, 이번 네네. 전시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그리고 방송가족 분들께 초청의 말씀 짧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극동방송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기대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전시회가 70주년 기념으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제 이런 70년 동안 또 이 전파 선교를 해오신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특히 현재 열심히 또 사역하고 계시는 또 임직원들의 이 소중한 그런 애씀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한다라고 그리고 응원하며 또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시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극동방송을 응원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이런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 및 어록 캘리그라피 전시회에 동참해 주신 청현재의 임동규 장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장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청현재의 임동규 장로님과 전화 인터뷰 나누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행사이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정된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지구 씨?
2: 네, 5월 4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12일 화요일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전시를 어디서? 진행하게 됩니다. 대전극동방송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1: 그렇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2: 네, 유성구 지족동 이제 지족역 근처에 있습니다.
1: 지족역에서 도보로 한 얼마쯤 될까요?
2: 네, 네 도보로 한 5분도 안 됩니다.
3: 혹시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지금?
1: 약간 지금 정확한 사실 근데 지금 우리 남지구 PD님께서 방송사 가장 인근에 거주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꿰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혹시 실수할까봐 계속해서
3: 합격.
2: 감사합니다.
1: 도보로 5분보다 더 짧게 걸리는 것 같은데요?
2: 아 이제 사람마다 보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 보폭의 차이가
2: 평균적으로 한 5분이면 되겠다 싶은 마음이
1: 평균 연령 한 60대 정도는 5분 정도로 이제 넉넉하게 오실 수 있다.
2: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구 씨의 발걸음으로는 한 어느 정도?
2: 네. 전 한 3분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가깝습니다. 네. 지하철 이용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제 대전극동방송 주차 공간도 넓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평일에 오전 9시부터 5시 사이 자유롭게 오셔서 관람하고 가시면 되겠고 이제 오셔서 이제 그 안내 데스크에 이제 장로님이 계실 거예요. 장로님께 이제 용무를 말씀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직원이 올 거고요.
3: 네. 저도 이제 오고 가면서 봤잖아요.
1: 네네.
3: 근데 너무 좋아 가지고 제가 사진을 다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지인톡방에다 다 올렸거든요.
1: 예. 그러니까
3: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 가면 이걸 관람할 수 있냐고.
1: 예.
3: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들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보시고 사랑의 뜨란 같이 또 방송도 하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5월 4일 월요일부터 12일 화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전 극동방송 사옥에서 진행이 됩니다. 누구도 넣으실 수 있고요. 네, 무료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공식 전서구.
2: 네.
1: 자, 우리 남지구 비둘기님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2: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 극동 포럼이 청주에서 열립니다.
1: 극동 포럼.
2: 맞습니다. 청주 본부 개국 이후로 이제 첫 번째 행사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1: 네.
2: 5월 17일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청주신흥교회에서 열립니다.

0: 특별히 이때 오시는 강사님께서는 2009년에 탈북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북한 인권국제 NGO 네트워크 징검다리 공동대표로 계시는 우리 김형수 대표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런 삶의 간증을 이어가 주실 계획입니다.
1: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극동방송에서 다양한 세미나를 진행을 하거든요.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가장 극동방송에서만 들을 수 있는 또 흥미진진하고 가장 재미있고 유익한 세미나가 바로 극동 포럼이라고 생각해요.
0: 네.
1: 이제 북한 관련인데 이제 북한 어떤 그 강의를 하시는 전문가 분들도 이제 강사로 서시긴 하지만 이제 정말로 그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실제적 사역 현장에 계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탈북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심지어 탈북하신 분이시고 2009년에 탈북하셨고 이분이 김일성 대학을 이제 입학하셔가지고 졸업하시고 거기서 공부를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북한에 대한 정말 아주 알짜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네,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목부터가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
0: 네.
1: 네, 그래서 북한의 현실과 북한에서 어떻게 전파 선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서 이제 청주 본부가 설립이 됐는데 청주 본부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식 행사입니다. 그래서 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0: 네, 신청은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공란에 있는 곳들을 다 채워서 적어주시면
1: 되고요. 네, 정보를
0: 되고요.
1: 간단하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해 주시고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중에 가장 색다르고 가장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일단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가비가 어떻게 되죠?
0: 무료입니다.
1: 무료입니다.
0: 네.
1: 누구나 오실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북방연구소 김형수 대표님. 네, 2009년에 탈북하셨고 그리고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5월 17일 오후 2시 어디에서 진행되죠?
0: 네,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에 위치한 청주 신흥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1: 네, 신흥교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포럼이라고 문자 주시면 알려드릴 거고 그것도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광장으로 신청하셔도 되죠.
0: 네, 광장으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쪽에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1: 네?
0: 청주 본부 혹은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포럼이라고 꼭 신청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 그리고 또 이거 말씀드린다면 극동방송 직원들을 또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셔서 사진도 찍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청주 신흥교회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입니다. 포럼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죠?
0: 네, 마지막 소식 한 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가정의 달인이만큼 또 가정을 위한 이런 이벤트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3040 세대의 예배 회복을 꿈꾸는 코어 워십 팀이 있는데요. 이 팀에서 5월 15일 금요일부터 그 다음날 16일 토요일까지 진천 치유의 숲에서 이 가족 힐링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강사로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 김용기 교수님과 두란노 어머니 학교 노미라 목사님을 초청해서 가족을 위한 강의를 또 진행해 주시고요. 또 자녀를 위해서 레크레이션과 또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숲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온 가족이 함께 이동하셔서 함께 숲에서 힐링도 하시고 또 이제 강의도 들으시면서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초석을 쌓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1: 집사님 굉장히 좀 디테일한 행사 같네요. 왜냐하면
2: 네.
1: 이제 부모들은 강의를 듣고 그때 이제 아이들과 같이 들으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의 별도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0: 맞습니다.
2: 제가 지금 약간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PD님이 바로 찝어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 가고 싶어요. 5월 15일.
1: 네.
2: 이 저기 뭐야 부부. 부부 상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5060, 이 40, 50 이 세대가 되면은 아이들이 크잖아요.
1: 네.
2: 그러면 부부가 대화가 줄어듭니다.
1: 아.

0: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가서 함께 또 대화도 하고 회복도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머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 왜 이런 게 없었지? 이거 5월 16일 토요일 날 보니까 가족 숙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날씨도 너무 좋은데 여기 가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네. 진행되는 장소가 진천 치유의 숲입니다.
0: 네.
1: 아, 너무 좋네요. 내일부터가 네. 치유의 숲에서 치유와 상담과 회복과 많은 은혜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건 내가 다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광장 혹은 광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들 적어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일단은 이제 극동방송 직원들 입장에서 여러분께 강력 추천하는 것은 포럼입니다.
2: 맞습니다.
1: 극동 포럼 추천합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포럼이라고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이제 신청을 이렇게 링크 받으실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고 간단하게 정보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나갔는데요. 이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듣기 시간인데요. 뭐 행사나 이벤트 이야기는 뭐 남겨주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3387번이 문자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우리 엄마 전승자 군사님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3남매를 믿음으로 키워내시고 또 우리 할머니를 잘 모셔서 천국 입성하게 하신 우리 엄마 어버이날 맞이해서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방학 중인 우리 오빠 아빠 김종경 송도님 다시 예수님께 마음 문 열고 동행하는 삼사시길 기도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사랑한답니다. 3387번님께서 또 귀한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부모님께서 즐겨 들으셨던 찬양대 신청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방송가족분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또 많은 분들께서 문자 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면 9483번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집사님.
0: 네, 세상에 내가
1: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0: 들어가는 찬양 우리 엄마 좋아하는 찬양 들려주세요.
1: 네, 효도할 수 있을 때 잘할 걸 후회됩니다. 기다려주지 않은 부모님들 5799번님께서도 문자 주셨고요.
0: 근데 오늘은 이렇게 부모님들을 떠나보내고 또 이렇게 그리운 마음들이 더 크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신청하신 분도 계시네요. 2150번님께서도 문자 주셨고 0942번님 남지구 PD님 좀 읽어주세요.
2: 네, 어릴 적 아빠가 부르시던 찬양이 생각나네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하는 찬양이 생각납니다.
1: 그렇습니다.
2: 라고 보내주셨어요.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서 들려드렸는데 그때는 몰랐던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신 어머니의 음성이 간절한 아침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한 마음이네요. 자, 무뚝뚝한 첫째 딸인데 극동방송 듣고 쑥스럽지만 용기를 내서 어머니 아버지께 사랑한다라고 연락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또 문자 주신 이제 9422번님 감사하고요. 찬양 신청 계속 이어지네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양도 있고요. 자, 아무튼 앞서서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양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남지규 PD 다시 한번 우리 좀 이 광장 네. 내용들 좀 정리된 거 받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광만 보내셔도 됩니다.
1: 네, 광장 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정리된 거 보내드리겠고요. 포럼 신청 어떻게 하면 되죠?
2: 네, 동일하게 샵 9330번으로 포럼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청 링크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1: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2: 네.
1: 날짜와 장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뜰안광장의 공식 전서구 남지구 PD와 함께했습니다. 9999 고생 많으셨어요.
2: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지사님, 저희도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0: 네,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가고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키워드 효도입니다. 효도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나가겠습니다.
1: 네, 찬양 듣고 와서 저희 2부 시간 이어갈게요.

5월 8일 금요일 사랑했더란 묵상 노트.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정채봉 시인의 어머니의 휴가라는 시를 소개할까 한다. 이런 내용이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하고 엄마 품에 안기며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어머니가 생각나는 시인데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지금의 우리를 존재하게 했고 우리에게 부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축소판이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시간인데 이 아침 아직까지 연락을 못 드린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을 드려보고 또 먼저 천국으로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사랑했더란과 함께하며 많은 위로받길 소망한다. 엄마 아빠 사랑하고 보고 싶어요.

0: 은혜로 다시 쓰는 당신만의 클래식이 펼쳐집니다.
1: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풍성한 은혜가 머무는 시간 어메이징 클래식.
0: 네, 이 시간에는 클래식 곡을 하나 선정해서 별도의 설명 없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립니다.
1: 여러분께서는 그 선율을 잠잠히 잘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묵상과 감동을 제목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만의 제목을 생각하셔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샵 9330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자, 그럼 이 시간 우리들의 클래식 선생님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이자 한반대학교 또 침례신학대학교 겸임 교수이고요. 또 엘렉톤 전문 연주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유미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뭐 지난주에는 저희가 휴일인 관계로 뵙지 못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휴일인 듯한 휴일이지 않은 어버이날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지난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
2: 네, 또 저도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번 주 한 주 또 쉬었다고 굉장히 또 허전하고 궁금하더라고요.
1: 예.
2: 네.
1: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저도 감사합니다.
1: 지사님, 우리 교수님께서 매주 곡들을 좀 엄선하고 계세요?
0: 네. 아니, 저는 교수님 지난주 못 뵈가지고 되게 보고 싶었고요.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클래식을 들었어요.
1: 아.
0: 그때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설명을 워낙 또 이렇게 아주 유하게 또 표현해 주셔가지고 그 설명과 음악을 함께 들으니까 이 봄에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1: 교수님께서 대학교에서 굉장히 네. 지금 그 인기 있는 강좌 중에 하나라고 제가 네. 그 소문을 전해드렸거든요.
2: 그러셨어요? 예. 여기까지 소문이 났습니까?
0: 아니, 너무 학생들이
1: 수강 신청
0: 좋아하실
1: 어렵대요.
0: 것 같아요. 아, 그러실 것 같아요.
1: 신청 정말요? 굉장히 어렵다고. 네. 금방 마감이 되는. 근데 그 마감되는 그 강의를 저희가 뭐 맛보기라도 오늘 저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거.
0: 네, 그리고
1: 근데 은혜를 또 얹어가지고 볼 수 있으니까.
0: 그러니까 그뿐입니까? 워낙 또 미인이셔가지고 이 보이는 라디오를 보신 분들이 우리 교수님 아름다우시다고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지.

0: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클래식 곡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 제목을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목을 여러분의 감동으로 직접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1: 네. 샵 933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세 분 선정해서 선물 당첨 또 드리겠습니다.
0: 아, 오늘은 근데 좀 크게.
1: 네.
0: 사실 뭐 아주 더 거창해지진 않지만 다섯 분.
2: 오, 좋네요.
0: 다섯 분. 근데 오늘 또 마음이 가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분. 오늘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와. 어버이날이니까 오늘 넉넉하게 좀 선물을 챙겨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은혜로 클래식 곡을 새롭게 해석해보고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교수님께서 어떤 곡을 준비하셨는지 오늘 근데 특별히 곡을 선곡한 이유만 좀 여쭤볼게요.
2: 네. 이게 클래식 곡이긴 하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신 멜로디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2: 네. 삼성 휴대전화를 쓰시는 분들은
0: 네.
2: 이 클래식 곡이 벨소리로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0: 그래요?
2: 네, 그렇습니다.
0: 깜짝 놀라는 분도 계시겠네요.
2: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 이 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만의 제목을 생각하셔서 은혜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제목을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됩니다. 오늘 어떤 곡을 준비해 주셨는지 우리 함께. 근데 교수님 오늘은 가사가 있더라고요.
2: 그렇죠. 네, 가사 내용이 좀 영어여서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아마도 우리 부모님을
0: 다행이네요.
2: 네, 그렇죠. 네. 네,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신다면 조금 더 감동이 있지 않을까
0: 알겠습니다.
2: 싶습니다.
0: 여러분만의 제목을 생각하셔서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듣고 올게요.

0: 내고 눈물샘을 자극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선율적으로.
1: 네, 아마도 작곡가의 본인의 삶이 또 투영되어서 예. 더 그렇게 들리지 않나 싶어요.
0: 뭔가 뭉클한 뭔가가 있어가지고. 네. 네, 아무튼 네. 집사님도 굉장히 지금 계속 너무 영어에 집착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2: 아니,
0: 네.
2: 아니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유치한 생각이 들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0: 네.
2: 뭐냐면은 저는 이 곡을 듣는데 너무 환희 이런 기쁨. 근데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막 그리움, 눈물 이런 거 좀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뭔가 가슴 벅찬 환희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0: 근데 그것도 다를 수 있죠. 각자의 감동이 그럼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 그리고 약간 이 생각 이거 생각이에요. 개인의 생각이니까 문자 네. 보낼 동안 개인의 생각이니까 그 베르사유 궁정 같은 데서 오호. 이렇게 하는 결혼식 있잖아요.
0: 예.
2: 그 결혼식이 생각나면서 우리 부모님들 옛날 그 옛시대 결혼식 말고 한 번쯤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한번 해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이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정말 곡이구나.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은데
0: 아니요,
2: 저는 약간 그런 생각
1: 정답이 없습니다.
2: 그런 생각 네. 기쁨 환희 좀 저는 약간 그렇게 느껴졌어요.
0: 아니 집사님 말 네. 얘기 들으면서 만약에 작곡가가 뭐 생존에 계시다면 네. 진짜 기뻐할 것 같은데
2: 그럼 난 네. 천재?
0: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다양하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문자 기다립니다. 이제 각자의 감동을 담아서 각자의 제목을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곡의 느낌에 잘 살려서 은혜로운 제목들 샵 933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보내주신 문자를 이제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원래 제목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곡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 샵 9330번으로 적극적으로 또 제목 문자 남겨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선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앞서서 부모님께서 좋아했던 찬양을 신청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한 분이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양을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그 곡 연주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피아니스트 이지원의 연주로 여러분 함께 나누고 와서 보내주신 제목들 소개해 드릴게요.

0: 피아니스트 이지원이었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양 연주곡으로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어메이징 클래식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클래식 오늘 최유미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제목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이 문자를 저희가 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8664번님 문자인데 제 이거는 우리 박 집사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묵상 노트 들으며 방금 양가 부모님께 안부 메시지 드렸습니다. 카네이션과 선물은 미리 드렸지만 항상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문자 드렸어요. 효도가 될까 뭘까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0: 네, 효도는 연락이죠. 효도의 기본과 시작은 연락 아니겠습니까? 연락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은 특별해도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뭔가 아 이거 너무 요란스러운 거 아닌가 그래도 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80번님께서 제일 먼저 문자 주셨어요. 제목을 자 우리 집사님 소개해 주시죠.
1: 네, 어머니에게.
0: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1: 어머니에게.
0: 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자, 6718번님께서 사무치는 그리움이라고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아, 이거 좀 들려드리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서 어떤 곡을 들었는지. 이런 곡이었죠. 어, 사무치는 그리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어머니에게도 왠지 어울리는 것 같고, 아버지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합니다. 어머니가 좀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자, 또 2753번님께서 세상 모든 딸들이 위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라고. 이렇게 또 제목을 보니까 또 어울리네요. 예, 네, 우리 맞습니다. 교수님 이 제목도 괜찮습니까?
2: 네, 좀 네, 좋은데요.
0: 자, 3927번님이시네요.
1: 네, 바람의 길목.
0: 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바람의 길목. 야, 이건 너무 시적인데요. 자, 0360번님 문자도 소개해 주시죠.
1: 네, 잔잔한 음악이 엄마의 자장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 무릎을 베개 삼아 내어주시며 옛날 이야기와 함께 불러주셨던 자장가가 그리운 날입니다. 지금은 연로하셔서 아,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엄마 사랑합니다.
0: 아, 사랑합니다. 네. 이런 곡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하고 소중하지 않나요?
2: 맞아요. 이게 네. 또 음악에 주는 힘인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자, 한 분은 3003번님께서 주님의 숨결. 잔잔하고 선율이 뭉클하면서도 조용히 저희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 자, 9755번님 사랑의 빈손. 야,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데요. 자, 2058번님 문자 소개해볼까요?
1: 네, 딸아 사랑한다. 내가 항상 내 곁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또 부모님의 마음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속삭이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0: 딸아 사랑한다. 자, 6206번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의 어버이 어떨까요? 라고. 자, 그리고 3664번님이시네요.
1: 네, 샬롬. 저는 봄의 정원 새싹과 꽃이 피어오는 느낌이 나네요. 겨울을 보내고 꽃이 피는 만물의 오묘한 모습.
0: 와. 그러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이런 사진도 어떻게 찾으셨대요.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2450번님 토닥토닥 엄마의 자장가. 엄마 무릎에 누우면 불러주시던 포근한 자장가가 떠오릅니다. 예쁜 우리 어머니 94세십니다. 지금처럼 오래오래 곁에 머물러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9996번님.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라고 문자 주셨고. 9755번님께서. 이거 굉장히 독특하네요. 집사님 소개해 주시죠.
1: 네. 나부끼는 깃털.
0: 나부끼는 깃털. 자, 2058번님 문자도 저희가 소개해 볼까요?
1: 네. 속삭이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란 뜻으로 들었습니다. 실제 가사는 그렇지 않겠지만 웅장한 멜로디 안에 속삭이듯.
0: 귀한 눈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자, 이제 하나 선정이 됐고요. 또 한 분 더 이제 좀 기억에 남는 제목 있으실까요? 네, 교수님.
2: 그리고 이 바람의 길목.

0: 님, 우리 최미 교수님께서 오늘 저희 이제 이 곡의 제목을 공개해 주시고 이제 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네. 이 곡을 작곡한 작곡가는 바로 체코 출신의 작곡가 안톤 드보르작.
0: 안톤 드보르작.
1: 혹시 들어보셨나요?
0: 드보르작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1: 네, 맞아요. 우리 음악 교과서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 굉장히 예. 유명한 작곡가이고요. 이 드보르작이 1880년에 발표한 이 성악 모음곡이 있어요. 거기에 네. 집시의 노래 중에 네 번째 곡이거든요.
0: 네, 그래요. 바로 드보르작은 네. 약간 현악 쪽으로 유명하다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군요.
1: 이제 현악기 곡도 많이 작곡을 했고요. 예. 성악곡들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 곡의 제목은 네. 바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입니다.
0: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예요.
1: 네.
0: 아, 그러면 이게 세상 모든 딸들을 위한
1: 눈물의 기도,
0: 어머니의 어머니 눈물의 기도,
1: 맞아요.
0: 굉장히 네. 예, 확실히 잘 파악을 하셨네요.
1: 네, 네. 아까 예, 영어 가사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사 내용을 네.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0: 예.
1: 가사가 늙으신 어머니가 내게 노래를 가르쳐 주실 때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눈에는 자주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칠 때 내 뺨에도 다시 눈물이 흐른다. 이러한 좀 단순한 가사이지만요. 참 아름다운 가사인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어머니가 왜 울었을까요? 사실 이 곡에서는 그 이유를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런지 더 좀 깊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삶의 무게를 다 견뎌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마음 또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이 노래는 그 어머니를 회상하는 노래이면서 동시에 이제 어머니가 본인의 자녀에게 또 그다음에 그다음 자녀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사랑에 대한 이런 노래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작곡한 아까 그 작곡가 드보르작도 세 명의 자녀가 있던 아버지였어요.
0: 네네.
1: 그래서 아마 드보르작도 이 노래 가사처럼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를 자신도 자녀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또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다시 그대로 자녀에게 주고 싶었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드디어 아버지 나왔습니다.
0: 네. 아버지가 네. 등장했네요. 네.
1: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이 세 명의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정말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0: 아, 그래요?
1: 네, 세 명의 자녀 모두, 뭐, 질병, 예,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 드보르작이 큰 아픔을 겪는데,
0: 네.
1: 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랄까요? 이 세 명의 자식을 모두 잃은 그 캄캄한 절망 속에서, 이 드보르작은 음악을 통해서 이 어머니의 추억과 기억으로 이런 상실감을 승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사 내용으로 보면, 이 어머니의 눈물, 이 전해지는 사랑, 이 세월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이런 마음의 깊이까지 아마 드보르작은 어머니를 그것을 또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살아갈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먼저 가르쳐 주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부모님의 사랑의 모습은 또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아마 같은 모습일 거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단지 부모님께 뭐 감사하는 날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어떤 사랑을 또 이렇게 들려주셨는지 묵상을 하는 날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음악처럼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가 이 세월을 지나서 다시 자녀에게 전해지듯이 이 사랑도 믿음도 축복도 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은 이 감사의 날인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이 전해진 이 사랑을 또 다시 흘러가는 이런 축복의 선율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번 이 음악을 선곡해 보았습니다. 네.
0: 어버이날에 어떻게 보면 딱 맞는
1: 네.
0: 또 잘 어울리는 또 어버이날의 의미를 잘 또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클래식 곡을 우리 최유미 교수님께서 선곡해 주시고 그 내용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참고해서 듣고 또 드보르작 그 작곡한 분의 삶을 또 들으니까
1: 네.
0: 더욱더 여운이 남는 곡이었던 것 같고 제목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0: 제목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입니다.
1: 아. 자, 우리가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부모님의 귀한 신앙을 물려받은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1세대, 우리 박은영 집사님도 어제 말씀해 주셨지만 1세대인 분들께서는 내가 그런 부모가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을 전수해 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꼭 품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복된 하루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은영 집사님 오늘 어떠셨을까요?
2: 감동이었습니다.
1: 자, 아무튼 오늘도 어메이징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만들어주신 우리 클래식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최유미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스승의 날이네요.
0: 그렇네요.
1: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유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 집사님,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 키워드와 또 그 말씀 씨앗 이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2: 샵 9330번으로 효도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 또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가겠습니다.
1: 네, 샵 933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 씨앗. 그리고 오늘 키워드는 효도예요. 효도 문자 주시면 오늘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특집으로 말씀 씨앗과 또 기도문이 작성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버이날 기념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은혜와 감동이 사랑의 뜰 안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오늘도 저의 파트너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2: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1: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서대전공원 잔디광장과 야외 무대에서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심어줄 제13

3회 대전 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합니다. 3D 공룡 조립, 바람개비 만들기, 양궁, 농구,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게임 아트존, 그리고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5월 17일 주일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에 위치한 신흥교회에서 제2회 청주극동포럼을 개최합니다. 강사는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입니다. 복음통일과 북한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가 5월 21일 목요일 공주시 금흥동에 위치한 하늘문교회에서 제자 양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주제로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교회 성장을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청주지회가 5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2026 청주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종이비행기 대회, 탁상시계와 키보드 불빛 키링 만들기, 인생 두 컷 등 다양한 만들기와 게임, 체험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청주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40 세대의 예배 회복을 꿈꾸는 코어 워십이 5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진천 치유의 숲에서 3040 가족 회복을 위한 힐링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김용기 교수와 두란노 어머니 학교 노미라 목사님을 초청해 부부 관계 회복과 소통, 그리고 온 가족이 자연 속에서 하나됨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자녀를 위한 레크레이션과 온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코어 워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송천동에 위치한 대전 샬롬 감리교회가 5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 이웃 초청 사랑의 바자회를 엽니다. 다양한 물품과 먹거리를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샬롬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트레스디아스 여자 66회가 6월 10일 수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고창 선운산 관광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훈련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호남 트레스디아스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를 예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는 꽃사랑 하기사랑에서 열린 정원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대전시 유성구 노을로 410번 길과 426번 길 일대 전원마을에서 아름다운 꽃정원을 개방합니다. 다양한 먹거리 판매와 바자회, 벼룩시장과 전통놀이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꽃사랑 하기사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에 위치한 갈릴리교회가 5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모교육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5월 9일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 16일 부모교육연구소 이명주 대표, 23일 힐링캠퍼스 더 공감 박상미 학장, 30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 갈릴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금암동에 위치한 계룡우리교회가 5월 10일 주일 오전 9시 30분 교회학교데이 너랑 나랑을 개최합니다. 유치부부터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에어바운스, 먹거리, 미니올림픽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룡우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말씀은 제가 그냥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할 때 나는 번지르르한 말이나 최신 철학으로 여러분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쉽고 분명하게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전했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우리 바울 선생님의 어떤 생각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뭐 우리가 여기서 전하 뭐 다른 목사님이나 우리가 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뭐죠? 자격이 있어서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생각은 정말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정말 어떤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고 뭐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그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3절입니다.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고, 그렇죠? 자신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죠. 내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고백이기도 합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 복음이죠.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이나 다른 누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결국 전해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나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구로 쓰셔서 그러나 메시지는 결국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게 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나나 다른 누구의 지적이고 감정적인 화려한 말솜씨에서 비롯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반응인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멘.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선택하고 또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로서 우리가 모이고 뭐 자라가고 공동체를 경험하고 이 사랑의 나눔을 배워가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그게 가정이 될 수 있겠고요. 우리 일터가 될 수 있겠고요. 학교가 될 수 있겠고요. 그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선교지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도 있지만 교회 밖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때로는 전문가 혹은 뭐 교육자들의 일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나 제한적이죠. 그렇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교회 밖에 더 많이 있고 사실은 그 사람들을 접촉하거나 만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어떤 교회 목회자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자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전문가들의 영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영역이 교회를 이루는 교회를 구성하는 저희 모두의 영역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교회 오세요 오세요 해도 안 통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먼저 가야만 되고 그렇게 찾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학교가, 일터가 선교자가, 선교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 속에 우리는 모두가 부름받은 사람들인 셈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성실하게 일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어려움에 처한 어떤 직장 동료를 사람답게 이렇게 대해주는 것, 이런 모습을 평소에 우리가 보여줄 때 그 속에 설득력이 있겠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면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 안에 갖고 있어요. 우리가 들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찾아갈 차례고 나눠야 할 차례죠.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호소력이나 어떤 설득력이 뛰어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게 없어도 된다는 것이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분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집사님께서 아 정말 기가 막힌 콩국수집이 있다고, 콩국수집이요. 저기 어디더라? 하여튼 콩국수집 거기 뭐 되게 멀어요 여기서. 근데 거기까지 막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만났어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고 또 콩국수 잘하는 집이 있으면 그런데도 소개해주고 그 선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안 전하고 그냥 가만히 나만 알고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담과 그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선악과를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죠? 숨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됩니다. 근데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망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딨냐 찾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들이 어딨는지 몰라서 물으신 건가요? 아니죠. 그 숨은 곳에서 더 이상 숨지 말고 떳떳하게 정직하게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본문 말씀 속에서도 창세기에서 보여주시는 바는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를 찾아가는 분이라는
그런

0: 내용으로 성경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어요. 죄를 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세요. 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또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보내셨다는 거죠. 창세기에서 보셨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찾아다니세요. 신약으로 돌아와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일하심과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됩니다. 날 찾아오신 것 같이 나도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471-2501번, 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월 8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교회 학교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부모가 주체가 되는 가정 중심 신앙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앙 전수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포럼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서울 용산구의 충신교회 미래 목회 포럼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 감소 문제를 신앙 전수 구조의 붕괴로 규정하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발제에 나선 이전호 목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자녀를 교회에 보내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여겼던 부모의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가정 내 신앙 교사로 직접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충신교회는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하는 아기학교와 온 가족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회를 통해 신앙을 지식이 아닌 함께하는 경험으로 정착시켰습니다.

0: 그 결과 구도심이라는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3040 세대와 다음 세대 비중이 가장 높은 역동적인 공동체를 일궈냈습니다. 미래 목회포럼 대표 황덕영 목사 역시 부모의 신앙적 헌신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믿음의 유산임을 강조하며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역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 사역을 교육부서에 맡겨두는 것은 위임이 아닌 방임이라고 경고합니다. 담임 목사가 직접 비전을 세우고 교회의 모든 예산과 인력을 다음 세대에 최우선 배치하는 전략적 리더십이 한국교회 변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전북지역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과 발자취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이 추진됩니다. 지역 교계는 이와 함께 북한 어린이 지원 사업에도 나서 복음의 정신을 오늘의 실천으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주시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운영위원회는 어제 설명회를 열고 1892년 입국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7인의 사역을 담은 2부작 다큐멘터리를 올해 성탄절 상영을 목표로 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전킨과 드루 선교사 등이 세운 교회와 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교육 선교와 항일 독립운동의 거점이 됐던 지역교계의 민족 계몽운동사가 담길 예정입니다. 운영위원장 김동하 목사는 초기 선교사들의 삶과 신앙을 기록해 다음 세대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대학로의 한 작은 다락방이 전 세계에서 돌아온 선교사들의 안식처이자 재기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해화역 인근에 위치한 선교사 사랑방 위드엠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귀국한 선교사들이 갈 곳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한 주미영 장월방 선교사가 사비를 털어 마련한 공간으로 교단과 단체를 불문하고 선교사라면 누구나 방문해 식사를 나누며 쉴 수 있는 밥상 공동체를 지향하며 지난 3년간 2천여 명의 선교사가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위드엠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은퇴나 비자 문제로 귀국한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바리스타와 캘리그라피 등 실질적인 재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홀로 귀국한 선교사들의 곁을 지키고 트라우마 상담과 임대주택 안내 등 선교사들의 삶 전반을 돌보는 세밀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미영 본부장은 자신의 몸을 태워 섬겨온 선교사님들이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소망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통일교 해산 명령 이후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자 가정에서 성장한 이른바 통일교 2세들의 피해가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일본 내 2세 피해 당사자인 다무라 이치로 씨는 최근 교계 인터뷰에서 2세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시도 자체가 전례가 드물어 구제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무라 씨는 최근 통일교회 2세 청산연락회를 설립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청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부모에 대한 배신감과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공동체 내부의 압력 때문에 2세들이 피해 신고에 나서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다무라 씨는 한국 사회를 향해서도 이 문제를 단순한 이단 교리 차이를 넘어선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바라봐달라며 한국 내에도 다수의 2세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차기 총무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총회 서기부에 서류를 접수한 후보는 총무 재임에 도전하는 박용규 목사를 비롯해 전주 은강교회 한기영 목사와 새능력교회 박철수 목사 등 모두 3명입니다. 예장 합동총회 교단의 행정과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는 임기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며 주말까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ABC.
2: FABC 신앙 칼럼.
3: 독일의 철학자 슈펜하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현실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0: 사람은 사실보다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것을 붙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명히 불안정한데도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결코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것인데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사야 37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들의 신들을 보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이게 속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것과 세운 것을 쉽게 의지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것은 결코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기도합니다.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착각이 아니라 진실을 붙드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며 당신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주님 안에 평안하시죠? 반갑습니다. 소망의 기둥 최정민입니다. 성전은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뒤에 헌당 기도를 드린 때부터 기도하는 집이었죠.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됐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성전 정화를 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죠. 자, 이처럼 기도는 성전뿐 아니라 그 성전을 출입하는 우리와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시간을 나누고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해야 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같이 그렇게 쉬지 말고 꼭 해야 하는 그것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전부터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놓고 염려하시겠습니까? 걱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자, 이 시간에 문자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30입니다. 시합 9330을 받는 번호에 남기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0: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제일 첫 곡으로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권혁창 염성을 함께했습니다. 11시 14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받는 번호 우물정 9330 샵 9330을 남기시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청주 신성교회 선영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신 그대로 우리가 모두가 그 어떤 자격도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 네네.
0: 네.
1: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0: 아멘.
1: 또 기도의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0: 네.
1: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0: 아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지금 현재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기도 부탁을 해도 될까? 그렇게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죠.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기도는 함께 나눌 때 또 서로가 또 중보기도 하면서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0: 네.
1: 언제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 제목 올려주셔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조금만 더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주 신성교회

0: 집회 선영호 목사님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찾아오신 분은 0098 번호 쓰시는 분인데요. 사업의 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이 빚에 쫓기는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조차 없게 매일 나를 괴롭힙니다. 아,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참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습니까?
1: 그렇죠.
0: 네, 저희가 좀 이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1: 아멘.
0: 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성도님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0098번의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문을 활짝 열기를 매일같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사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막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먼저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업에 있어서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그 사업을 통해서 보일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기도할 수조차 없이 매일 힘들게 하는 그 빚 문제도 우리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 믿음대로 기도할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그 빚의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게 하시고
0: 아멘.
1: 우리 0098님이 그 믿음, 그 신앙이 그걸로 인해서 점점 뒤로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더 앞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진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시면

0: 노숙자분들께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창고에 쌀과 부식, 빵, 라면, 떡이 떨어지지 않게 또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막중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3923번님께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1: 목사님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예.
0: 네.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크게 부으실 것을 믿고
1: 아멘.
0: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사랑 교회 주은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또한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역이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행하여지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늘이 사역을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 사모님의 그 열정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수많은 이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하옵고,
0: 아멘.
1: 무엇보다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창고에 아버지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그래서 그 모든 사역이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또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사역을 축복하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사실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1: 주님.
0: 제목을 지금 우물정 933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093번님은 소방공무원으로 교대 근무하고 계시는데, 일근으로 행정 업무로 부서 이동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연차가 쌓여서 이제는 행정 업무로 부서 이동을 해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 이동이 어렵다고, 꼭 이번 인사 때 행정 업무로 부서 이동 있기를, 또 주님께서 도우셔서 행정 업무 옮기는 그곳에서도 함께 또 즐겁게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6093번님께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1: 네.
0: 네, 이 근무지에서 바라는 일상들이 있고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상과 또 현실의 그 간극 속에서 그 안에서도 또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신 목사님?
1: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믿음이, 신앙이 없는 분들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믿음,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 받아 주시라 믿습니다.
0: 아멘.
1: 네.
0: 네, 위에서
1: 네,
0: 기도하겠습니다.
1: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6094님의 그 마음밭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국가의 귀한 소방공무원으로 또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부서 이동하는 문제로 기도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 리더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먼저 리더자로서의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우리 6094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사람들이 안 된다, 할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6094님은 그 믿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있사오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많은 이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며 늘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육군 구사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0: 아멘, 아멘.
1: 하나님께서

0: 늘 붓고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육공구사님의 삶 가운데 또한 그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기도한 대로 역사되는 것을 저희는 믿고
0: 아멘.
1: 더 강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보내주세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오늘 어버이날인데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청주 신성교회 선영 목사님께서 정말 뜨겁게 자리에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기도 제목 보내실 분들은 받는 번호에 우물정과 9330입니다. 샵 9330을 입력을 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병에 대한 것들도 경제적인 것들 그 어떤 것이든 망설이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020번님의 기도 제목은요. 저희 아들이 경기도에서 고등학교 교사인데 담임도 맡았지만 홍보도 담당하게 돼서 특성화고이기에 오늘 홍보하러 남양주로 출장을 가셨대요. 좋은 결과 있도록 하시고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기도 부탁한다고. 뭐 이분이 문자도 주셨지만 목사님 사실 목사님의 그 목사님들도 사실은 설교만 전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부가적인 다른 업무들이 많으시잖아요.
2: 그렇죠.
1: 네, 선생님들도 보면 아이들 가르치는 거 이외에 네. 이런 그 행정 업무 보실 일들이 많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네. 아유, 학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또 멀리 남양주까지 이렇게 출장을 가신다고 하는데
1: 네.
2: 네, 아유,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1: 그러니까
2: 네, 정말 그 느껴지네요. 기도 제목에서.
1: 네. 오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의 아드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2: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5020님의 우리 아드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경기도에서 특성화고 교사로 담임을 맡고 있으면서 학생들을 또 양육하고 지도하는데 힘써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드님도 함께 기도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사로서 학교를 홍보하기 위하여 오늘 또 남양주로 출장을 가셨다고 하오니
1: 아멘.
2: 아버지 하나님, 그 먼 길을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1: 아멘.
2: 또한 오고 가는 그 걸음이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그곳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또 학생들에게 학교를 홍보할 때마다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학교 홍보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늘 홍보하는 가운데 오고 갈 때마다 주님 좋은 만남의 축복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좋은 결과가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5020님의 고백이요 우리 아드님의 또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자,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이 자리에서 즉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가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 또는 무명이라고 요청하시면 별도의 소개 없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잠시 후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 신성교회 선영호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기도 제목은 받는 번호, 상대방 번호 입력하는 곳에 우물정과 9330을 입력을 하시고 메시지창에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소개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065번님의 기도 제목은요. 오늘 아들의 신장 정기검진이 있대요. 단백질 절제하고 절제하는 일을 하는데 단백질을 절제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아들이 안쓰럽고 미안하다고 아마 지금 신장이 좋지 않아서 단백질을 좀 절제하면서 생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또 담배, 게임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일도 잘 감당할 지혜 명철 주시기를 남편분을 위해서도 남편분과의 관계가 좋게 하시고 그 사랑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가정과 물질 지켜주시기를 7065번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성도님을 위해서 목사님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7065님의 이 간절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얼마나 주님 간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아들의 신장에 대한 부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신장이 하나님

0: 께서 도우심으로 만져주심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 때문에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무엇보다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아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1: 아멘.
0: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아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그리고 또한 아들의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서 세상의 것에 아버지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제 건강도 회복되어서 새로운 일도 주님 잘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또한 지력과 영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7065님의 남편 아버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남편께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마음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7065님의 가정에 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한순간 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형통함의 복과 늘 언제나 차고 넘치는 평안의 복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자, 이어서 0995번 쓰시는 성도님이신데요.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잠도 푹 못 자고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동생이 가석방이 속히 돼서 사무실 일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제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 곧 웃을 날이 오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너무 힘든 거 주님께서 아시지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문자 한자 한자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지 네네. 느껴지네요. 그렇죠?
2: 네. 아유, 우리 0995님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만 또 때로는 기도가 얼마나 안 나오실까 하는 그런 마음도 기도 제목을 통해서 느껴지게 됩니다.
1: 네. 예. 자, 위에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이 성도님을 위하여서 같이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0995님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정말 버티기 힘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셨습니다. 그 삶의 모습과 그 삶의 방향,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자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 0995님의 그 심령 가운데 참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답답한 일들이 속히 다 풀어 헤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2: 문제의 원인들이 다 메말라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문제까지도 풀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동생의 아버지 가석방 문제도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동생분도 아버지 하나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일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2: 무엇보다도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계시오니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날, 하루하루가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2: 이 시간 0995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0: 놀라운

0: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내주신 성도님께서 교회 후배이자 7살 딸아이를 두고 있는 남자 집사님 위해서 10월 말에 아내 되시는 집사님 췌장암으로 소천하시고 본인의 몸도 불편한데 이제 외동딸 키우면서 또 아버지 되시는 장로님의 사업도 물려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래요. 아내와 엄마가 없는 그 가정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사업도 잘 이어받아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손녀 키우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 권사님에게도 주의 은혜가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는데요. 이 성도님 위해서 목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함을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1: 아멘.
0: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 아멘.
0: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0813님의 교회 후배님에게 아버지에 다시 한번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엄마를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께서 그 가정에 하늘의 위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그 후배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담대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사람으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쓰러지거나 힘들어하는 상황이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0814 후배님이 오직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님이 장로님의 사업도 아버지 하나님 물려받고 또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사오니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7살 그 딸 아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아빠의 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받을 수 있고 건강하게 자라서 지혜롭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딸이 될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우리의 0814님의 교회 후배님의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버지. 자,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1751번 쓰시는 김영태 집사님이세요. 작년 9월부터 대전 광역시 곳곳에서 전도지로 노방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요즘 결단과 결심, 용기의 해이해짐으로 인해서 다시 이 전도하는 열정들이 꺾였었는데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신다고. 아이고, 참 이런 시기에 이런 분이 있는 게 목사님 참 기운 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0: 아멘. 전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1: 맞아요.
0: 그러나 전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죠.
1: 그렇죠.
0: 예. 네. 노방, 특별히 노방 전도는 더 어려운 부분인데 정말 다시 한번 여기 결단과 결심의 용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1: 자, 이 시간에 김영태 집사님뿐 아니라 전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실 거고 또 여러분들에게 용기도 주실 거고 지혜도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는 복음마다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렇죠?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또 저희들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 들고 또 복음 전도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1751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대전 지역에서 노방 전도를 위해 힘써 달려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노방전도 할 때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힘듦도 있고 때로는 무시당함도 있지만 주님, 그것이 우리 1751님 뒤에서 함께하고 계신 주님 역시도 같이 느끼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1: 아멘.
0: 주님의 그래도 뒤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을 우리 1751님 통하여서 그 복음의 씨앗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1751님이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 활성화가 더욱더 물밑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1751님이 속한 섬기는 그 교회에서도 또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1751님의 또한 그 전도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자신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전도 현장에 찾아가실 겁니다.
0: 아멘.
1: 찬양을 짧게 듣고 와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의 그 길을 선하게 이끄시는 목자 되시는 그분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듣고 왔습니다. 11시 47분 지나고 있고요.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청주 신성교회 선영호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기도를 할 텐데요. 이번에는 0360번 쓰시는 성도님이신데 큰딸 17살 하은이가 양쪽 손이 저리고 아파해서 그동안 약을 복용했는데도 계속 아파해서 지금 현재 병원에 가는 중에 연락을 주셨어요. 원인을 제대로 알고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져서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아이고, 목사님이 17살이면 학업하는데도 그렇고 또 친구들과 같이 뭐 이런저런 시간을 보낼 때도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 보내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1: 그렇죠. 가장 네. 아이들과 같이 즐겁게 또 시간을 보내고
0: 맞아요.
1: 또 공부도 해야 될 나이인데
0: 네.
1: 어디가 아프기 시작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삶의 그 패턴이 무너지는 것을
0: 맞습니다.
1: 보게 됩니다.
0: 네. 네. 이 한이 양쪽 손 빨리 그 원인을 찾아서 나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0360님의 딸 우리 하은 양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양쪽 손이 저리고 아파하는

0: 증상으로 인해서 여러 번 약을 복용했지만 계속 아파하기에 지금도 병원 가는 중에 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창조하시고
1: 아멘.
0: 우리의 몸을 구석구석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하은양의 그 양쪽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1: 아멘.
0: 어루만져주시고
1: 아멘.
0: 그 통증의 원인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정말 모든 통증으로부터 자유함을 겪게 하셔서 우리 하은양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딸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깨끗하게 나음받고 완전하게 치료되어서 일상생활하는데 큰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아멘.
0: 매 순간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하은양이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자, 5570번님은요, 그, 유방암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하는데, 내년에 완치 판정을 받길, 원하시고, 남편분이, 4년째 방학 중,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신데, 교회 나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귀한 성도님의 이 기도 제목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아버지 하나님, 5570님 유방암으로 인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발병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1: 아멘.
0: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5570님의 그 간절함의 기도처럼 깨끗하게 완치 판정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하게 완치 판정받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5570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도 우리 남편분이 이제 방학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가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멘.
0: 그러나 주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막고 있는 것 주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무너지게 하시고
1: 아멘.
0: 그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아버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 5570님의 남편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우리 5570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네, 오늘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성주 신성교회 선영호 목사님과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나눈 기도 제목들 또 시간 관계상 소개하지 못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까지 주님께서 아시고 역사하실 것을 정말로 정말로 간절하게 믿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드리고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
1: 아멘.
0: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믿으십시오.
1: 네,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0: 아멘.
1: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날까지
0: 아멘.
1: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신성교회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다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
0: 감사합니다.
1: 자, 소망이도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언제든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우물정 9330번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 남겨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번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태평성결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어떤 외국에서 오래 목회하신 분이 강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K-POP, K-푸드, K-뷰티 이런 것들도 유명하지만 그 목사님의 주장에 의하면 K-기독교도 그에 못지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가 세계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기독교의 이름만 있을 뿐이지 한국처럼 이 기독교를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기독교가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독일만 해도 많은 기독교, 거의 국교에 가깝지만 30만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60년대, 70년대 기복신앙도 이겨냈고 80년대 자유주의 지성적인 신앙도 이겨냈고 90년대 패배주의적인 어떤 세속적인 신앙도 한국 기독교는 다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나간 곳마다 교회가 번성을 하고 그들이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는 가장 독보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주장이 뭐냐? 이제는 우리가 좀 미성숙한 사람이나 교회의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훌륭하다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고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알고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는 것이 이 한국 K기독교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신앙을 전수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가르친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오늘의 본문이 어찌 말하면 가장 상징적인 말씀이죠.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뭐다? 소금과 같다. 빛과 같다라는 비유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아주 소중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삼김이 있다고 그러죠. 황금, 지금, 소금. 황금, 물질, 지금, 시간이라면 이 소금은 그에 못지않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에도 이 빛과 소금이라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다 들어갈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지금은 조미료로 쓰이지만 과거에는 이것이 화폐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salt에서 celery라는 봉급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러죠. 이 소금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사람이 탈수중세에 있을 때 소금을 먹여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맛이 없는 밍밍한 것에 이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김치를 담거나 어떤 걸 할 때 이 젓갈을 담을 때 소금을 듬뿍 넣으면

내지나도 그것은 썩지 않는 부패 방지 정화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금은 맛을 내는 존재, 썩지 않게 하는 존재이라를 상징하는 거죠. 반면에 빛은 뭐냐? 빛은 어두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깜깜한 어두움을 환하게 비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무지, 깜깜한 무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나는 생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고 그 등대를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빛은 비춰지는 존재고 온 세상에 우리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특이한 점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빛과 같은 존재가 되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가르치느냐? 너희는 소금과 같은 존재이다. 너희는 이미 빛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잘하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소금이자 빛의 역할을 갖고 태어난 것이다. 그 역할을 잃지 않게만 하면 된다. 그러면 잃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서 오늘 한 단어를 썼는데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말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죠. 착한 행실이 뭘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착하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마음도 곱게 쓰고 본성도 착하게 굴라는 뜻일까요? 그 단어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착하게 살아라, 본성이 착해져라 할 때는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은 아가도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착한 행실을 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 때 이 착한 행실은 칼로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이 칼로스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착한 목자가 뭘까요? 되게 착한 목자를 말할까요? 그게 아니라 신실한 목자를 말하죠. 맡긴 양을 잃지 않고 충실하게 돌보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의 명령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성실하게 따라가는 목자를 착한 목자라고 하듯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착해지라는 선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일하신다라는 의미의 착한 행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셔서 일하시도록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너희가 소금이와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칼로스라는 착한 행실을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디모데 전서에만 6장 중에 4장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쓰는 본문이 디모데 전서죠. 디모데 전서가 뭐죠? 바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전수하고 신앙을 가르치는 내용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전수의 내용이 디모데 전서인데 거기에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그 속에 신앙을 전수할 때 이 선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케이스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직분자가 될 때 칼로스, 하나님께서 네 안에 일하시는 것을 꼭 인식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단어가 칼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저는 목회자의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는 각각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칼로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일을 사모하고 책망할 것이 없고 일부 일처제를 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접대를 잘하고 술이나 구타나 다툼을 하지 말고
돈을 사랑

하지 말고 자녀들을 공손하게 키우고 교회를 잘 돌보고 신앙의 연조들이나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보여줘라. 이때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앞에 말과 같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네가 목회자냐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칼로스 함께 하신다면 그런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또한 평신도를 말하는 집사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중하고 언행을 일치하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일부일처제, 자기 집을 사랑할 때도 아름다운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직분자가 된다가 아니라 직분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칼로스가 너 안에 하나님이 네 안에서 일하시면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의 오해 중에 하나가 의무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결과론적인 열매를 중시 여겨요. 어떻게 해야만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그런 열매가 맺힌다에 가깝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읽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꾸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칼로스,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훌륭한 빛의 역할을 하고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어라는 칭함을 받게 된다. 이게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네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여라. 두 번째는 뭐냐? 세상에 나가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라. 이때도 칼로스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교회 안에 조용히 앉아있고 찬송도 거룩하게 부르고 말씀할 때 아멘하고 뭐 그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우리에게 입는 전투복 같은 역할을 경건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는 1999년에 세계를 놀라게 한 컬럼바인 고등학교의 사건이 있었죠. 고등학생, 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두 명이 총기와 무기를 가지고 자기 학교로 들어가서 총기 난사를 합니다. 12명의 학생들을 죽이고 한 명의 교사가 죽어요. 그리고 학생 두 명도 스스로 자살을 하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죠. 그 중에 가해자였던 딜런이라는 아이의 어머니가 쓴 책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해자, 이런 총기 난사를 할 만한 아이들이라면 분명히 평소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아이에게 평소에 조짐이 많았고 그 아이는 부모가 뭐 사이가 안 좋거나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처음부터 나쁜 친구들하고 아주 질 나쁜 인생을 살다가 세상에 복수할 것이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딜런의 어머니는 누가 봐도 모범적인 가정의 엄마였습니다. 사회 활동도 충실했고 학교의 봉사단체에서도 봉사하고 딜런이 속해 있던 부모님도 사이가 좋고 그의 가정은 누가 봐도 아주 평범하고 훌륭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모범적인 아이였는데 어느 날 이런 무서운 짓을 저지른 거죠. 어머니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어떤 작은 일탈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무서운 짓을 어떻게 저질렀을까? 그래서 그 아이를 추적하는 내용이 바로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은 결국 쭉 그 아이가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피해자의 부모와 자기의 환경과 그 아이의 일기와 모든 걸 추적하는데 결론이 뭐냐? 잘 모르겠다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원제가 뭐냐?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한국의 번역본이고 원제는 A Mother's Reckoning입니다. Reckoning은 불확실한 추론을 말해요. 엄마의 확실치 않은 추측이란 책의 제목으로 나온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르고 좋은 환경으로 기른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하라는 뜻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뜻은 에우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우리의 자녀를 올바르게 키운다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의 미래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짓을 하게 하지 말아라. 망령되고 허탄한 뜻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돕고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고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그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막 두드려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는 게 옳지 않느냐. 책망에 하고 바르게 가게 하고 때로는 예배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게 해서 그 아이가 온전하게 이 사회와 교회와 모든 것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디모데를 그렇게 가르쳤듯이 이 진정한 경건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전수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앞에 있는 두 가지는 교회와 세상이라는 장소적인 칼로스라면 세 번째는 시간적인 의미의 칼로스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것을 인내하도록 만들 거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이 있어도 사는 것이 녹록지 않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인내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인내케 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믿음의 배를 파손시키지 말아라. 왜 믿음이 배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신앙은 인생은 폭풍우와 치는 바다와 같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태워 보내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의 방주는 물에 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를 타고 험난한 바다를 통과해 가는데 그때 이 믿음의 배가 파손, 뒤집히지 않도록 칼로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인내케 한다. 이 배를 파손시키는 세 가지 악한 것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 두 번째로는 돈, 세 번째로는 거짓 진리를 말해요.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죠? 말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모든 걸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탤런트,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녀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은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그것을 숨길 필요 없어요. 잘하는 것을 가지고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놀래주고 기회를 주고 또 그 기회가 커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잘하는 아이에게 이거밖에 못하냐? 그 순간에 그 재능이 죽는 거죠. 말이라는 것이 배를 살리기도 하고 파손, 뒤집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도 마찬가지죠. 돈이 필요하지만 돈의 노예로 살 것인지 주인으로 살 것인지 이것이 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 진리, 비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0: 왜 그림입니까? 뭐 집에 하나씩 있잖아요, 이런 거. 예.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마지막으로 만찬하는 그림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의 배를 파손시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사도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스스로 파손시킨 믿음의 파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저 손을 가만히 보십시오. 뭐가 엎어져 있어요? 뭐가 엎어졌을까요? 소금통이 엎어져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소금이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렀는데 가룟 유다는 그 믿음을 그대로 잊지 못하고 소금을 엎질러 버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최선을 다하십니까? 좋은 교육과 환경, 좋은 것 먹이려고 못 입고 못 입으면서도 자녀들에게 다 주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줘야 될 것은 뭐다? 신앙의 전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를 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줘도 그 믿음의 배가 파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의 가슴에 살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그 아이의 미래를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는 길로 갈 가능성도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믿음을 잘 전수하겠다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저 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대전태평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33-3491번 대전태평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강건히 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좋은 클래식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도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 비발디의 작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비발디 사계 봄의 3악장 함께 하시겠는데요. 다이신 가시모토의 바이올린 연주, 베를린 바로

비발디 4개 가운데 봄의 사막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작곡가 프로코피에프의 작품 준비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가운데 1막의 13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구스타프 두다메리 지휘하는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1막의 13번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7번 이 작품의 2악장 스케르초를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대공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대공 트리오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죠. 베토벤이 자신의 후원자였지만 굉장히 친밀하고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대공에게 이 작품을 헌정해서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베토벤은 고전시대를 넘어 낭만시대의 어떤 기법과 또 양식들을 예표한 그런 작곡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이 악장도 바로 스케르초 악장으로 바꿨다라는 점도 그러한 점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익살스러우면서도 또 우아한 기품이 묻어나는 그런 악장입니다. 오늘 이 작품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7번 2악장 스케르초 대공 트리오였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 가운데 아리아와 또 알라망드 두 곡을 이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리아 조앙 피레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프랑스 모음곡 2번 C마이너 BWV 813번의 아리아와 알라망드를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존 루터의 작품 오비 조이풀 인 더 로드 캠브리지 싱어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손의 작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멘델손의 피아노 트리오 B플랫 메이저 가운데 3악장 정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 B플랫 메이저의 3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바리톤 김주택과 소프라노 홍주영의 음성 또 신동일의 오르간 연주로 주기도 준비했습니다. 이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나이

0: 입고 작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만큼이나 놀라운 건 그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닌 양어머니였다는 점인데요.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링컨을 길러냈고 그 믿음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존경받는 지도자를 만든 겁니다. 목사님,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의 기도 또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겠다는 생각 다시 하게 되네요.
1: 그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백정보 땅보다도 성경 한 장을 가져라. 네. 성경 한 권을 가져라.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그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정직, 진실, 모든 면에서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넘겨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훌륭한 대통령이 성경 때문에.
0: 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 생각하며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행함과 실천을 통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극동방송 운영위원이신 박은정 권사님을 만나봅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 모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0: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고요. 온누리교회 권사예요. 그리고 극동방송은 우리 성가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왔으니까 얼마나 됐을까요? 한 10년은 넘은 것 같죠?
0: 아, 네.
1: 네네. 그때부터 섬기게 됐어요.
2: 박 권사님은 부지런하고 운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1: 아, 저는 잠깐 교편 생활을 했다가요. 이제 우리 아이 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집에서 그냥 살림했어요. 그래서 애가 많아서 애 키우다가 이제 막둥이가 다 크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하는 병원에서 일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0: 네.
2: 아니 뭐 애들 키우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제일 큰 일이 애들 키우는 일인데 몇 남매예요?
1: 이남 이녀고요.
2: 삼남매.
1: 사남매.
2: 사남매.
1: 이남 이녀.
2: 와. 와. 지금 몇 살이에요, 걔들이 다?
1: 지금 뭐 40살인 애도 있고 26살인 놈도 있고 또 가운데 둘 더 있고 해서요.
2: 네. 아니 네. 권사님 뭐 그렇게 나이 많이 들어
1: 안 보이는데. 많아요, 목사님.
2: 근데 내가 보면은 늘 웃는 얼굴이고 또 늘 남 도와주려고 그러고 예수는 언제부터 믿었어요?
1: 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89년도에 만났어요. 네네.
2: 또 남편 되는 분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1: 아, 저희 남편은요. 우리 오빠 친구예요.
2: 오빠 친구?
1: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봤어요.
2: 와. 와.
1: 네.
2: 그러면 늘 오빠 그러겠네?
1: 아니, 늘 좋은 오빠였죠.
0: 그런데 어떻게 네. 두 분이 또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1: 아, 저희 오빠가 얘를 남주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이고 너무 능력도 좋고 너무 인성도 좋고 해서 남주기가 너무 아까운데 우리 은정이 주면 어떻겠냐고 우리 부모님을 설득시켰어요.
0: 와, 친오빠가 자신의 여동생을 소개하고 네. 싶다 할 정도면 너무나도 훌륭한 형제님이었겠네요. 네, 당시에.
1: 네, 되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0: 네. 네.
2: 그러면 극동방송하고 인연은 어떻게 돼서?
1: 제가 기억에 이명선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계실 때 저한테 하루는 연락이 왔었어요. 아, 이래저래해서 제가 보니까 전파선교사 헌금을 이렇게 내시네요. 하시면서 한번 만나뵙기를 원하셨어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고 만났는데 이 운영위원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뭐 돕는데 전혀
2: 지금도 그 이명선 하고 연락이 있어요?
1: 아, 그 부장님이 뭐 대전인가 부산인가로 가셨는데 아무튼 지방으로 가시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끊겨서요. 지금은 퇴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그 후로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부장님 덕분에 극동방송에 오게 됐어요.
0: 예. 전파 선교사로 원래부터 쭉 선교 후원을 섬기고 계시다가
1: 네.
0: 또 운영위원으로 네. 좀 더 애정을 갖고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시게 됐군요.
1: 네네.
0: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내가 섬겨야겠다 마음먹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1: 아,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운동도 많이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극동방송을 많이 듣고 다녔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실은 다른 뭐 유행가 이런 게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극동방송 듣고 다니고 또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듣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너무 이렇게 죄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방송 듣기만 하고 또 은혜만 받고 내가 이렇게 혹시 몰래 뭘 이렇게 음식을 몰래 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화했죠. 이거 전파선교사 해야겠다 하고 거기 항상 뭐 320에 몇 번 이렇게 연락해 예. 알려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운전하다가 옆에 차 세워놓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0: 극동방송 많이 애청하시고 전파선교사 섬긴 이야기 네. 들려주셨는데 또 이제 운영위원까지 섬기게 되셨잖아요.
1: 네, 네.
0: 이렇게 운영위원으로 섬겨보시니 어떠세요? 또 극동방송과 더 긴밀하게 네. 사역을 동역하게 됐는데 청취자로서 느꼈던 극동방송 또 운영위원으로서 직접 동역하게 되니 또 이것이 다르더라 느꼈던 부분이 있을까요?
1: 아, 저는 이 만약에 내가 청취자로서만 남아있다면 내가 우리 목사님도 옆에서 뵐 수 없었고

0: 또 그리고 또
1: 그렇죠.
0: 극동방송에서 하는 많은 좋은 사역들 이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운영위원 하면서 첫째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러니까 믿음의 친구들이지만 방송국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또 같은 교인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편하게 같이 운동도 할수 있고 또그 좋은 친구들 때문에 실은 더 오래 더 애정을 가지면서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가대하고 봉사하면서. 네네.
2: 근데 애들을 사남매 키우고,
0: 네.
2: 근데 남편은 그럼 의사인데,
0: 네.
2: 무슨 의사예요?
0: 네, 정형외과 의사예요.
2: 정형외과.
0: 네네.
2: 뼈 부러지고 그러는데
0: 네, 뼈도
2: 고쳐주는.
0: 부러지고 뭐 외상 있고 뭐
2: 네.
0: 화상도 당하고 이럴 때 필요하는.
2: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가다 보면, 이제 아우, 저 권사님 남편이 외과 의사인데, 내가 한번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어떻게 가면 만나요?
0: 시청역 성모 정형외과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병원을 옮겼어요, 목사님.
2: 예.
0: 그 저쪽 다른 쪽에 있다가 그래서 그쪽으로 오시면 만날 수 있어요.
2: 그러면 저
0: 네.
2: 기계도 전고 갖다 놨고,
0: 네네네.
2: 뭐가 제일 잘해요, 남편이?
0: 남편이 원래 고관절 박사예요. 박사를 고관절 쪽으로 했고요.
2: 그러면 저뭐 요새 의사들이 순환기 같은데,
0: 맞아요.
2: 예. 어떻게 극복을 해요?
0: 저는 이제 환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 예.
0: 실은 이제 의사들이 순환기라는 게, 이게 제도적인 문제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건 어떻게 할수 없는 거니까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보내주신 환자 보고 하는 거죠.
1: 네. 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권사님께서 또 열심히 기도로 내조하시겠네요.
0: 네네.
1: 네.
2: 그러면
0: 네.
2: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애들이 사남매인데,
0: 네.
2: 이제 걔들이 다 자기 일 찾아서 나가고,
0: 네.
2: 결혼은 했어요?
0: 딸들 둘은 다 결혼했어요.
2: 벌써.
0: 네, 다 미국에 살아요, 근데. 다
1: 네.
0: 해외동포라서 좀 슬퍼요.
1: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0: 네네.
1: 네.
2: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갈 사람들은?
0: 하나는 사업하고 있고요. 하나는 막둥이는 운동선수예요, 목사님.
2: 그래도 다 사남매가 믿음이 좋고.
0: 아니요, 제가 BC하고 AD로 나눠서 애들 낳았는데 BC 애들은 지금도 선세이 크리스찬이고요. 그리고 에너 도미노에 난 애들은 하나님을 일찍 만나고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래요.
1: 아, 다른 두 자녀도
0: 네.
1: 또 신앙이 깊어지기를
0: 네,
1: 기도하고
0: 기도하고 있어요.
1: 계시겠네요. 네.
2: 그럼 부모님들은?
0: 저희 엄마 외할머니 때부터 감리교회 다니셨다고 해요.
2: 그렇구나.
0: 네네. 저는 이제 캐톨릭 학교를 중학교 다녔고요. 엄마가 안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제가 모태신앙을 못 했는데요. 엄마가 40대에 가셔가지고 신앙을 다시 찾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열심히 필사도 하시고, 열심히 지금 연세가 90세인데요. 성가대도 하세요. 근데 계속 목소리를 써서 그런지 90세 같지 않게 되게 노래도 잘하시고 지금도요. 건강하게 계세요.
2: 그럼 시댁은?
0: 시댁은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전도했죠.
1: 와,
0: 네네.
1: 그러셨군요. 네.
0: 그리고 우리 동서는 제가 전도했는데 목사님이 됐어요.
1: 야, 권사님께서 또한
0: 네.
1: 가문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0: 맞아요.
1: 역할을 하셨군요.
0: 네네.
1: 예. 앞서서 권사님께서 중학교 1학년 때
0: 네.
1: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1: 스스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누가 전도한 건가요?
0: 아, 제가 캐톨릭 학교를 다녔는데 그 성모상 앞에서 왜 미사포를 쓰고 기도하는 모습이 사춘기 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캐톨릭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한달 정도 남겨두고 너무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짝꿍한테 아, 나 너무 가기 싫어서 안갈 거야. 그랬더니 내 짝꿍이 걔가 성결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얘 그럼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 따라 교회 갔는데 제가 너무 교회가 편하고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제가 성결교회부터
2: 교회를 가기
0: 다녔어요.
2: 시작했고.
0: 네, 그때부터 교회 가졌고요. 그때 가자마자 또 얘가 막 교리 공부 시켜가지고요. 뭣도 모르고 세례부터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입문하게 됐죠.
2: 아니, 그러면 이제 본래는 시집 가기 전에는 교사 노릇을 했어요?
0: 네.
2: 무슨, 뭘 가르쳤어요?
0: 제가 영어 영문과를 나와서요. 영어과
2: 영어.
0: 교수 조금 했어요.
2: 그러면 그 영어 이제 교사 노릇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생기니까 아이들 키우고,
0: 네.
2: 그다음에는 교사 접고,
0: 네, 집에서 이제.

0: 애들 키우느라고 뭐 부쩍부쩍 정신없이 살았죠.
1: 그럼 이제 남편 좀 도와주면서?
0: 그냥 집에서 그때 오히려 더 열심히 새벽기도 해왔던 것 같아요. 아. 제가 89년도에 하나님을 새벽기도 때 만났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게 새벽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계속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어요. 네네.
1: 근데 권사님이 이제 뭐 성경도 많이 외운다고 그러더라.
0: 아, 네. 제가 목사님 성경을 많이 보면서 왜 좋은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 막 외우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는 많이 외웠고요. 제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말씀이 나올 때는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21년도에 그 코로나가 막 한참일 때 그 교회를 다 못 나오게 했잖아요. 사역도 다 중단하고. 그래서 그때 주님께 어떻게 항상 가까이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너 암송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1: 한국말로 낭독했어요? 영어로 외웠어요?
0: 아니 한국말로 외우죠.
1: 한국말로? 네. 그러면 저 그 외운 절수가 몇 개나 돼요?
0: 제가 세어보지 않았는데 좀 많이 쌓여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1: 네. 그럼 어디서 골라서 외워요?
0: 그 친구 중에 키르기스탄에 그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선교사 친구가 그 성경 외우는 그 또 선교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선교단체가 매일 하루에 한 절씩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그걸 50번씩 읽게 하고 제가 2번 읽으면 100번 읽고 뭐 4번 읽으면 200번 듣고 근데 제가 뭐 성질 급해가지고요. 그냥 빨리 외울 수 있는 걸 외우고 그래서 아무튼 끊임없이 그냥 계속 외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뭐 복음 헌신 전도 뭐 하나님의 성품 뭐 이런 파트별로 해가지고
2: 주제별로 네, 분야별로
0: 네, 1189절을 그러니까 신약의 1189절 구약의 1189절을 네. 지금 암송하고 있는 중이에요 목사님.
1: 내가 어떤 부대 사령관을 가봤는데 사무실에 네. 성경 구절 하나씩 다 붙여놓고 늘 외우더라고. 네. 요만한 쪽지에다가 네, 네. 바쁘니까 네. 나 그거 보면서 아 나는 저 고등학교, 기독교, 신학교 할 때마다 일주일에 석 절씩 외웠어요. 영어로. 네. 네. 이제 그게 지금 설교의 재산이 된 거지. 네. 그 숙제예요. 또 찬송가는 뭘 그렇게 좋아해요?
0: 저는 저 장미꽃 이슬.
2: 아, 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0: 네, 네.
2: 그 찬송가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아, 뭐 특별히 항상 부르면서 그 주님과 항상 교통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찬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락도 좋지만 그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아,
2: 찬송의 가사 네. 시지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으셨군요.
0: 네, 네.
2: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권사님께서 즐겨 부르신다는 그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한 뒤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간증 나누고 있습니다.
1: 만약 박 권사님이 말해요. 네. 우리 청취자들한테 뭐 전파선교사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청취자들한테 내가 극동방송 운영원 이런 뭐 찬양대원으로서 그분들에게 뭐 전파 선교사나 또 그 지역에 복음 방송을 열심히 들으라고 하는 격려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2: 아, 저희가 항상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시간이 모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눈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항상 주의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또 뭐 주의 일을 행하신 것을 뭐 간증하는 사람을 듣거나 보거나 그런 항상 자리와 환경에 있다면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요. 네. 요셉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을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 우리가 극동방송을 정말 틀기만 하면 주파수 맞추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그런 방송을 내가 설거지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보는 것이야 뭐 앉아서 꾸준히 그걸 지켜봐야 되지만 방송은 계속 들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에브리데이 항상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마음에 가득하고 선함이 마음에 가득하고 하면은 선함을 내고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악을 낸다고 그랬는데 주의 말씀을 늘 듣는다면 선하신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선하신 주의 찬송을 듣는다면 네. 내 마음이 그렇게 선하게 정화되지 않겠어요.
0: 아, 행동도 방송을 하고. 청취하는 그래서, 것이 바로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다라는
2: 그래서
0: 말씀이시죠.
2: 제가 네. 특별하게 내가 뭐 극동방송을 만들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이미 만들어진 네. 또 내가 무슨 방송을 내가 뭐 만들지도 않아도 어떤 그런 프로를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늘 들을 수 있잖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1: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2: 맞아요, 목사님.
1: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2: 맞아요.
1: 그러니까 극동방송은 뭐 정치 얘기도 안 하고 다 그럼요. 믿음, 찬송, 설교. 네. 그게 좋죠.
2: 아, 그러면
1: 믿는 사람들로.
2: 네.
1: 그러면은 권사님이 자기 친구들한테 야 너 극동방송에 고정시켜놔.
2: 네.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도 들으라고 해요.
0: 아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보고 반응을 좀 보이던

0: 건가요? 어떤가요?
1: 그렇죠. 좋은, 야, 좋은 말씀 많이 나오더라. 뭐 아, 이렇게 그래요? 그런 얘기 하죠. 네네.
2: 그러면 내가 방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방송을 하고 싶어요?
1: 아, 말씀은 어떤 것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그랬는데 그 진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뭐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2: 아니, 그러니까 골프 한번 양보하고 그 시간에 와서 방송 한번 하죠.
1: 아, 좋아요, 목사님. 불러주세요.
0: 뭐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 해주고 계시니까요. 네. 네, 앞으로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많이 권사님을 뵀으면 좋겠네요. 네. 아, 앞서서 10년 전부터 극동방송 애청하다가 이렇게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게 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청취자로 있을 때는 이제 김정한 목사님 설교 방송으로만 듣다가 네. 운영위원으로 본격적으로 섬기시면서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뵙게 됐는데 네. 어떠세요?
1: 아, 저야 너무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저는 진짜 행복자 같아요. 저희가 말로만 들었지 실은 방송을 통해서 주로 들었죠. 우리 목사님은. 뭐 73년도에 그 필리그림 목사님 뭐 통역할 때 네, 뭐
0: 여의도
1: 저는 그때 뭐 9살이었나요? 그러니까 올 수 뭐 그런 걸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뭐 그런 목사님이었다. 뭐 전 세계의 뭐 침례의 총연맹의 뭐 회장님이셨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중앙 수원 중앙 침례교회의 목사님이셨다.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목사님을 옆에서 가까이 뵐 수 있고 맨날 악수도 하고
0: 또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도 나누시고
1: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목사님 평전을 읽었는데
0: 아 그러세요?
1: 제가 이제 목사님을 정말 띄엄띄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왜 대외적으로 내가 가깝게 항상 모시고 같은 교회 다니고 이런 분이 아니어서
0: 그렇죠.
1: 근데 평전을 읽었는데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단숨에 다 읽었어요.
0: 야,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1: 맞아요.
0: 감동받아 단숨에 다 읽으셨군요.
1: 네. 그래가지고 더 그 전에도 이제 주의 종이고 목사님 말씀이 늘 뭐 화통하고 저희 마음에 탁탁 꽂히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정말 더 존경하고 더 좋아하게 됐죠.
2: 저 권사님의 목요일 날마다 네. 찬송 인도를 하는데 네. 그 찬송 인도하면서 제일 늘 부르고 싶은 찬송이 뭐예요?
1: 제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뭐 선포하는 뭐 그런 찬양이죠. 네. 예수님 아니, 찬양 같은.
2: 나도 이제 찬양을 늘 뭐 네. 마음속으로도 부르고 하는데 이제 이런 찬송을 계속 마음에 와서 담은 연결을 해 나는.
1: 네.
2: 그래서 쭉 이렇게 해보면은 참 위로가 되죠 찬양에서.
1: 아, 그러면요 목사님.
2: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네. 나아가. 이런 찬송 부르면은 저 나도 올라가는 것 같고 울적했던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송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 또 내가 늘 애창할 수 있는 찬송 박 권사님이 제일 애창하는 찬송이 뭐예요?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2: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
1: 네.
2: 그걸 좋아하는구나. 네. 한번 불러드려요.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애청자 차집사입니다. 믿음의 길을 지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동역자들을 떠올리며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을 읽고 말씀을 읽으며 마음을 다 잡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기에 혼자 걷지 않게 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 또 누군가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0: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그러면 앞으로 네. 주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싶어요?
2: 제가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경건하고 의롭다고 하는 그 시므온과 그 평생 주의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했던 안나처럼 진짜 주의 성전을 지키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권사로 살고 싶어요, 목사님.
1: 그러면 그런 거 하면서 네. 남편하고 신앙이 비슷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어이, 저 여자가 왜 저렇게 극성맞게 교회 일에 열심히 그렇게 좀 핀잔을 주는 남편도 있을 텐데.
2: 아 그러면 젊었을 때 우리 남편도 그랬어요. 젊었을 땐 제가 막 화나고 속상하면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왔거든요. 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간에 제가 너무 속상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는 많고 집에 뭐 사람은 가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교회 가가지고 저희 교회 그때는 항상 24시간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저에게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목사님.
0: 그때 당시에는 또 자주 교회에 가는 아내를 조금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신앙이 정말 많이 자라서 교회를 지키는 장로님이 되신 거군요.
2: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목적과 뜻이 같아요, 목사님. 네.
1: 그러면 이제 교회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어요?
2: 제가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최고죠, 목사님.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목사님.
0: 암송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그 박은정 권사님 또 간증을 통해서 정말 에너지 있고 또 열정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에너지 있게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권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 제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0: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주께서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친히 구원하신 백성을 자비로운 사랑으로 이끄시고 주의 보호 아래 두시며 주의 거룩한 초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듣고서 겁을 먹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도 모압의 우두머리들마저도 벌벌 떨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사람도 당황하여 정신을 잃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그들을 비틀거리게 했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휘두르시자 그들이 그 앞에서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이 다 건너가서 뭏에 오를 때까지, 주께서 지으신 백성이 다 건너가서 뭏에 오를 때까지 그리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 기업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그곳은 주께서 거하시는 곳, 그곳은 주께서 지으신 곳, 주님, 그곳은 주께서 손수 세우신 주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소서. 정말로 그랬다. 바로의 말과 전차와 기병들이 바다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되돌려서 그들을 덮어버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아론의 누이이며 예언자인 미리암이 탬버린을 들자 모든 여인이 그녀를 따라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며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께 노래하리라. 이 놀라운 승리를 그분께서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이 사흘 동안 광야를 다녔지만 물을 찾지 못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마라라고 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했다.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키셨다. 모세가 그 가지를 가져다가 물에 던져 넣자 물이 단물로 변했다.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세우시고 그들을 시험하기 시작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순종하여 내 말을 잘 들으며 내 계명을 따르고 내 모든 법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그 모든 질병으로 너희를 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샘이 12개,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15장 12절에서 27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코로나 시절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서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식당도 닫히고 교회도 조심해야 했고 가족끼리 모이는 일조차 쉽지 않았던 그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부모님께 드리는 전화는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엄마 괜찮아? 아버지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아니 밖에 나가지 마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요, 부모님과 따로 사는 가정의 연락 횟수가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꼈던 거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요, 안타깝게도 일상이 잘 회복돼서 더 잘 볼 수도 있는데 전화는 다시 굉장히 좀 줄어들었대요. 핑계들은 바빠서, 피곤해서, 에이 내일 해야지 이러다가 어느새 연락 없는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런데 부모님은 여전히 코로나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자식 전화 한 통에 하루 기분이 달라지신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거창한 효도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라는 그 짧은 안부, 그 한 통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버이날 보내고 계신데요, 혹시 아직까지 전화 못 드리셨다면, 자, 오늘만큼은 꼭 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성경대로도 사는 법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자, 이 시간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겠다, 전화 한 통 드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샵 9330번으로 한 통, 한 통이라는 문자를 샵 9330으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그 부모님 댁에는 제가 김치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치 보내드릴게요. 샵 9330번입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한 통!

네,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제일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은 어머니의 성경책 배주은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아, 참, 네, 어버이날 평소에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어버이날 되면 더더욱이 효도 못한 참 불효자는 웁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는 전화를 많이 그렇게 했었는데 코로나 지나고 일상 돌아왔는데 전화를 안 한대요.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대요. 아, 우리 어버이날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시작하면서 오늘 남은 이 시간 우리 부모님께 전화해서 꼭 전화 한 통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통 이렇게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제가 김치를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자, 지금 많이들 연락을 보내주고 계신데 자, 계속해서 그렇죠. 우물정 맞습니다. 9330을 받는 번호 입력하시고 한 통 이렇게 보내주시고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 얘기도 좀 해주시고 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문자 소개니까 당첨됐구나 놀라시면 안 됩니다. 문자 소개입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오신 분은 늦지 않고 지각이 아니라고 네, 자신 있게 말씀하신 5226 성도님이시죠.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오늘입니다. 천국 계신 나의 부모님과 외조부모님 그리고 그분들이 그리운 만큼 이 땅에 살아계신 누군가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맞아요. 부모님 일찍 천국 보내신 분들은 이 땅에는 뭐 부모님이 안 계시겠지만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우리 또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모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섬겨주셔도 좋겠죠. 자, 고향 가서 식사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연락 주신 4833번도 계시고요. 한통이라고 연락 주시는 5424, 0316, 7240, 0318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자,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께 꼭 전화 한 통 주십사. 네, 그런 의미에서 한 통. 자,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5424번님은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 친정엄마께 김치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아이고 한 통이라고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어떤 분이 받게 되실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들 샵 9330번으로 연락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단물으시면 장문 100원이고요. 잠시 후에는요 어버이날 특집으로 또 좋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선물이냐면 청주 신성교회에서 협찬을 해주셔서 여러분들께 큰 글 성경책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만 드리는 겁니다. 세 분을 고를 거고요. 잠시 후에 그 특별 어버이날 코너가 진행이 될 텐데 그때 참여하시면 그때는 우리 부모님을 위한 큰 글자 성경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했던 그 찬양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문자는 우물정 9330번으로 왔습니다. 샵 9330. 네. 자, 그리고 지금 방송을 틀으신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화 한 통을 받았다라고 연락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한 통이라는 문자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문자 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이제 몇 분께 김치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김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 어떤 분이 전화 한 통 저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주소까지 보내주셨는데, 아, 지금 그런 타이밍이 아니고, 자녀가 부모에게 전화를 하겠다. 어버이날 맞아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찬양을 좋아하셨던 부모님도 많으셨어요. 그렇죠? 나의 등 뒤에서.

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아는 분이 이 어버이날 맞아서 글을 한 편 쓰셨는데 제가 몇 번이나 곱씹다가 이건 우리 청취자들과 꼭 한번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좀 들고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누면 딱 좋을 어버이날 아주 좋은 글일 것 같아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사이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또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맞아서 연락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죠?

제목 유언. 나는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한다. 아버지와 진지한 삶의 이야기를 나눠본 기억도 없다. 그저 성실하시고 신앙이 좋으시고 유쾌하시고 외로우셨다. 물려받은 가난을 어찌할 수 없어 근면을 천형처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참으로 안쓰럽고 고단한 인생이었다. 배움도 꿈도 포기하고 그냥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렸다. 빈궁하고 옹색한 그 땅에서 자족하며 살기로 결심을 한다. 나도 그 그늘 아래에서 태어나서 살았다. 내 고향 절골. 그럼 내 삶이 아버지보다 더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공부도 더 많이 했다. 전국 사방을 돌아다녔다. 제법 사회생활도 활발하게 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까?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 더 좋은 땅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묵묵히 땅을 기경했다. 딱딱한 땅, 돌작밭, 가시밭을 일구고 기름지게 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후손들이 그 열매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 노력하는 열매가 맺혔다. 남겨진 결과가 그 땅의 가치를 증명한다. 내가 5년만 더 살 수 있다면 과연 나도 그런 밭을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떤 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일까? 5년만이라도 삶의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볼까? 단 5년만이라도. 어버이날에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꺼내본다. 야 임마 울지마. 내가 지금 울지 않으려고 그렇게 평생 어렵게 예수 믿었다. 울지마. 육성으로도 듣지 못한 유언. 아버지는 왜 울고 있는 아들에게 황급히 찾아와 마음에 이 말을 남기고 가셨을까? 야 임마 울지마. 울지마. 아들아, 아버지는 평생 울 수가 없었다. 울 시간도 없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다. 특별할 것 없는 묵묵한 농부의 삶이었다. 예수를 믿어보니 가난과 고생이 울 일이 아니더라. 그저 은혜로 살아가다 보니 천국 갈 날이 이렇게 오는구나. 울지 마라. 세상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울 일은 없더라. 예수 믿는 것은 감사하면서 하는 거야. 아버지와의 이별 때문에는 울지 말아라. 울고 싶으면 너를 위해 울어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아버지가

평생 흘린 눈물이 예배당 바닥에 다 있다. 너의 영혼을 위해서만 울어라. 세상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인생도 이별도 울 일이 아니다. 어버이날 19년 만에 아버지의 유언을 해석해봅니다. 예수님의 유언도 똑같습니다.

네, 조수연의 음성으로 함께하신 곡은 내 어머니, 내 어머니 늘 부르시던 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뒤에 이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요 찬양의 가사가 뒤에 이어지는데 7610번님께서 이 시간에 잘 듣지 못하는 시간에 듣게 되는데 일 마치고 지금 혼자 계시는 엄마한테 가는 길에 듣고 있다고요. 엄마가 늘

부르셨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들으면서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야 신기하게 이 뒤에 딱 이어졌네요. 그렇죠? 야 7610번님의 문자를 받으려고 그랬나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리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찬양 기억나시죠? 그 찬양들 기억해 주시면 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2942번님이 찬송가 199장 신청하셨는데, 조금 전에 들었던 나의 사랑하는 책, 예, 이 책, 아, 이 찬송가였죠. 엄마하고 듣고 싶다고 2942번의 문자도 있었습니다. 자, 4959번님, 한 통이라는 문자 주시면서, 아빠 천국 가시고 홀로 되신 친정엄마께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위로 부탁드린다고. 아이고, 그럼요. 그럼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버님은 먼저 천국 가셨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저 천국 가실 때까지 계속 그러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 생각하면서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한 통이라 주신 분들에게 김치 보내드리기로 했잖아요. 부모님께 전라도 광주에서 협찬해온 금치라는 업체에서 협찬한 김치는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 친정엄마 생각하시면서 문자 주셨던 5424번님, 그리고 제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꿈속에 어머니가 서한아 힘내야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아팠다고요. 부모님께 전화하신다고 했던 7240번님께 이 두 분께 김치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기다리시죠. 자, 성경책은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잠시 후에 제가 전화 연결을 할 텐데요. 전화 연결을 할 텐데 먼저 문자를 주셔야 돼요. 뭐라 주시면 되냐면, 예전에 그 우정의 무대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리운 어머니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엄마가 보고플 때 그 노래가 나오면서 기억하시죠? 네. 그때 군장병들이 그 엄마의 실루엣을 보여주면서 엄마의 특징들을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 하면서 군장병들이 서로 뛰어나오고 했거든요. 자, 그거에 착안해서 오늘은 어머니들의 특징을 제가 하나하나 좀 읊어드릴 텐데, 딱 우리 어머니다 싶으시면 어머니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빠도 나중에 할 겁니다. 아버지도 나중에 할 거고요. 어머니부터, 엄마부터 하겠습니다. 자, 특징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 어머니가 맞다 싶으시면 받는 번호 우물정 9330에 어머니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가 맞는지. 자식 먹이려고 본인은 대충 드시면서도 아이 엄마는 배 안 고파. 우리 어머니가 맞다. 그럼 뭐라고요? 그렇죠. 우물정 9330번으로 어머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식 이름은 평생 안 잊어도 본인 약 드실 시간은 자꾸 잊어버리시는 분, 우리 어머니가 맞다. 어머니. 예, 문자 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화 끊기 전에 꼭 밥 잘 챙겨 먹어. 혹은 사랑의 아들, 사랑의 딸, 요 한마디 남기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가 맞다. 그러면 우물정 9330번으로 뭐라고요? 어머니. 자, 보내주시면 큰 글자 성경을 어머니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글 성경을 한 분 전화 연결 되실 텐데 그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0318번님이 1000% 저희 어머니가 맞습니다. 자, 이분처럼 어머니라고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한 분 전화 연결할게요. 자, 네, 요거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가족의 하루를 준비하시는 그분, 우리 어머니가 맞다. 네, 싶으시면 어머니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요것도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다 자고 있어도 혼자 불 켜놓고 기다리시는 분. 네,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뭐 아버지도 자고 다 자요. 근데 혼자 불 켜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가 맞다 싶으시면 어머니라고 우물정 9330번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이거 많은 분들 공감하시겠다.

괜찮다, 괜찮다 하시지만 사실 한평생 괜찮지 않으셨던 그분이 우리 어머니가 맞다 싶으시면 샵 9330번으로 어머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평생을 그러셨는데 한평생 괜찮지 않으셨던 그분이 우리 어머니가 맞다. 뭐라고요? 샵 9330 어머니. 자, 우리 어머니가 참 좋아했던 찬양 또 하나 듣고 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잠시 후에 한분 전화 연결하고요. 성경책 보내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세요. 특히 그 마지막 얘기 괜찮다 괜찮다 하시면서 평생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평생 괜찮지 않으셨던 그분이 제 어머니 확실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자, 그렇게 연락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자, 그렇게 어머니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큰 글자 성경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세 분 골라서 이 성경책 보내드리겠습니다. 딱 우리 어머니가 맞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샵 9330번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연주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 연주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연락 보내주시죠.

0: 네, 기쁨과 함께 은혜 듣기 2시의 기쁨 어버이날 맞아서 오늘 특집 코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엄마 맞다고. 아 저도 하나하나 있는데 왜 다 우리 어머니 얘기 같죠? 그렇죠? 늘 그 참 부모님들은 본인 생각은 하나도 안 하시고 자식 생각부터 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아이고 2942번님 다 우리 엄마 나의 엄마 얘기예요. 눈물 납니다. 가봐야 하는데 아이가 아파서 못 가보네요. 엄마 하시면서. 그래요. 참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프시고 아이 아프면 한 정말로 한 10중 8구는 아이한테 갑니다. 엄마한테 못 가요. 참. 15742번님 지금은 부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나의 어머니. 24년 전에 천국 소망하신 엄마, 늘 자식이 우선이고 자식들 잘 되라고 새벽기도 하셨던 그분, 네 그분 얘기하시면서 1572번님께서 아유 또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자, 아무튼 이분들 중에서 한 분 전화 연결할 텐데요. 연결되신 분은 어머니께 큰 글자 성경책을 드디어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들 연락 주셨는데 한 분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이 전화를 받으셔야 될 텐데. 이분이 전화 안 받으시면 뭐 늘 그렇지만 다른 분께 연락이 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전화를 받으실지. 신호는 가는데. 신호는 갑니다.
1: 네.
0: 네, 여보세요.
1: 네, 네.
0: 아, 극동방송입니다.
1: 아, 네, 네, 네.
0: 아, 이거 생방송 중에 연락드렸습니다.
1: 아, 네.
0: 통화 괜찮으세요?
1: 아, 네, 괜찮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네.
0: 아유, 혹시 어디 계신 누구신지 소개가 가능할까요?
1: 아, 청주 우리사랑교회 다니는 장인경 권사입니다.
0: 장 권사님.
1: 네네네.
0: 지금 어머니의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
1: 네.
0: 괜찮다, 괜찮다 하시지만 평생 안 괜찮으셨던.
1: 네네.
0: 요거에 공감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확실히 맞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렇죠?
1: 아, 네네, 맞습니다.
0: 왜, 어머니가 어떠셨어요?
1: 아, 어머니가 저희 집이 딸만 6이거든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항상 혼자 계시다 보니까, 딸들이 있다 보니까.
0: 네.
1: 사실은, 혼자 계시면 좀, 그래, 힘드시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항상 전화하면 괜찮다고 하시고, 식사하셨냐 그러면 드셨다고 하시고.
0: 아이고.
1: 그리고 아프셔도 아프신 데 없다고 하시고.
0: 그러니까요.
1: 항상 그렇게 괜찮다 하시는 거. 그리고 항상, 그러고 나서는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0: 평생 자식 걱정 안 시키려고.
1: 네네네.
0: 안 좋은 얘기는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꽁꽁 숨겨놓고 있는지, 그쵸?
1: 그쵸, 맞아요. 어머니들 항상 그러십니다.
0: 아 참. 이, 지금 권사님이라 하셨죠?
1: 네네.
0: 권사님도 이제 부모가 돼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또 공감되시고.
1: 이제 부모는 제가 사실은 나이는 많은데. 네. 결혼은 못해서, 결혼을 사실 못했지만.
0: 네네.
1: 중에 와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돕고는 있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제 학년들이나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이제 살아고 하다 보니까.
0: 네.
1: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엄마의 마음이 많이 공감이 되죠.
0: 그러니까요. 그렇더라니까요.
1: 네네. 맞습니다.
0: 아이고. 그리고 우리 또 어머니 생각하면서 또 편지 한 통 안 띄울 수가 없잖아요.
1: 네네.
0: 제가 예쁜 음악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1: 네.
0: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한테 편지 한 통 띄우시죠. 말씀 한번 하셔요.
1: 네네. 사랑하는 김양순 권사님, 딸들 6 낳고, 맨날 딸만 낳았다고 맨날

0: 젊었을 때 많이 구박받고 많이 힘드셨는데 딸들 다 자라서 이렇게 주님 잘 섬기고 조카들 외손주들 다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내가 청주에 있어서 엄마한테 가서 인사도 못하고 하지만 엄마 건강하게 90이 너무 넘으신 연세에도 예수님 잘 믿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엄마 위해서 우리가 극동방송 전파 선교도 하고 있으니까 엄마 건강하게 예수님 잘 믿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1: 제 어머니도 아닌데 왜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럴까요?
0: 감사해요. 이렇게 사실 어버이날인데도 네. 엄마한테 전화도 못 드리고
1: 네.
0: 사실은 애심은 많이 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통해서 말씀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니,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세요?
0: 저희 엄마는 서울에 집이라서 저도 서울이라서 서울에 계세요.
1: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0: 네네.
1: 서울 댁으로 큰 글자 네. 성경 좀 보내드릴게요.
0: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어머니가 그 성경 보시고 네네. 남은 여생 정말로 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해요.
0: 네, 고맙습니다.
1: 아이고, 뭐 저랑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엄마도 아닌데 왜 이래 이 모든 어머니들은 우리를 울게 만드는지 그렇죠? 자, 이 얘기만 하고 있으면 또 우리 아버지들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버지들의 특징도 가져왔습니다. 자, 아버지들의 특징들 또 알려드릴 텐데 그 사이에 또 연락을 보내주시면 큰 글자 성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얘기에 우리 아버지가 맞다. 우리 아버지가 맞다 싶으시면 이번에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표현은 서툴러도 자식 전화 한 통에 하루 기분이 달라지시는 분. 네, 그분이 우리 아빠가 맞다. 우리 아버지가 맞다 싶으시면 아버지, 아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표현은 서툴러도 자식 전화 한 통에 하루 기분이 달라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맞다. 제가 지금 요 내용 보니까 또 한번 웃음이 나네요. 이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괜히 TV 보는 척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맞다. 네.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괜히 뭐 먼저 내색은 못하고 TV 보는 척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맞다 싶으시면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공감하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평생 가장 오래 입은 옷이 작업복이었던 분이 우리 아버지가 맞다. 평생 가장 오래 입은 옷이 작업복이었던 분이 우리 아버지가 맞다 싶으시면 아버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공감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식 운전 시작하면 괜히 따라 나와서 차 상태 한 번 더 은근히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차 둘러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왔다 싶으시면 아버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 계속해서 공감되시는 대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또 전화 한 통 더 연결하겠습니다. 큰 글자 성경을 오늘 총 세 분께 드리고요. 자, 몇 가지 아버지 특징도 말씀드렸죠. 자식 운전 시작하면 괜히 따라 나와서 차 상태 한 번 더 보시는 그분. 우리 아버지가 맞다. 아, 저는 근데 사실 요거가 제일 아버지랑은 제일 자식이 늦게 들어오면 괜히 TV 보는 척 뭐 내색은 안 내시는데 그렇게 기다리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가 맞다 싶으시면 우물정 9330 뭐라고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생방송 2시의 기쁨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하나 듣고 왔는데 역시 또 우리 부모님이 참 많이 좋아하시는 그 찬양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듣고 왔는데, 야, 어머니하고 아버지 편차가 이렇게 심한가요? 네, 어머니는 문자가 뭐 어느 분을 골라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지금 손에 꼽을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얘기인즉슨 여러분들이 문자만 하시면 당첨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특징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많이를 답을 안 해주셔서. 요, 지금 오신 분들 중에 한분 연결해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이분들 중에, 한 분, 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연결이 될까요? 자, 이분이 안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 사이에 아버지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죠. 전화선은 갑니다. 통화 중은 아니신 것 같고. 자, 이분이 문자를 주시기를. 예,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아, 교통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아유, 제가 다 감사하네요.
1: 어머나.
0: 아니, 그분이 아버지가 맞아요?
1: 네네, 그분이 맞습니다.
0: 아하, 지금 문자 주신 거 보니까, 제가 초보일 때, 운전 초보일 때, 밖에 나오신 것뿐 아니라, 두 시간이 넘는 근무지까지 같이 오셔서, 운전을 가르치셨던 그분.
1: 맞습니다.
0: 아이고, 그게 언제적이에요?
1: 제가 29살이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0: 한 5년 전.
1: 감사합니다.
0: 그렇죠. 제가 그런 센스는 또 있습니다. 예.
1: 네, 제가 초보 때또 이제 스틱으로 면허를 따서 이제 같이 옆에 앉으셔가지고 2시간이 넘는 출근 거리였거든요. 월요일날 같이 옆에 앉으셔가지고
0: 예.
1: 이렇게 스틱을 보잖아요, 운전을 하면.
0: 네.
1: 근데 스틱 운전 바꿀 때 보면 안 된다고 앞을 보라고
0: 오.
1: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0: 네.
1: 이제 출근 뒤에 도착하면 아버지는 버스를 타고 돌아오셨어요.
0: 아니, 버스를 타고 오면 더 길었을 거 아니에요.
1: 그쵸
0: 이야.
1: 그쵸 더먼 거리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전라도 여수에 있고요.
0: 네.
1: 그때 당시에 고흥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저는 일주일 동안 거기에 가 있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또 다시 돌아오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때 자식을 생각하는 그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2월 11일에 천국에 가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셨는데,
0: 네.
1: 정도 많으시고 너무너무 좋으신데, 아버지가 천국에 가실 때그초 거의 초보자가 아니라 초신자였어요. 초신자. 믿으신 지
0: 네.
1: 6개월밖에 안 되셨어요. 그러신데 가실 때 웃으시면서 저한테 어떤 위로의 말을 하셨냐면, 막 감탄하신 거예요. 우와 우와 이러시는 거예요.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펼치시면서, 천국이 보여. 뭐가 보여요? 그랬더니, 천국이 보여, 아름다워,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0: 네.
1: 너무 기쁜 거예요.

0: 너무 감사하고 후원을 받고 이렇게 천국에 가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말씀을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저한테 들려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1: 그래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위대한 분이시고.
0: 네네네. 네,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죠.
1: 그 아버지를 구원해 주니까 우리는 또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장례식도 잘 치르고 했는데 오늘 같은 어버이날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너무너무 뵙고 싶고 하지만 천국에 계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너무 감사하고 지금 남아계신 엄마 어제 이제 또 뵙고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1: 네네.
0: 그런 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눈물이 계속 나네요.
1: 아이고 아이고 네네. 지금 청취자들도 아마 같은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계실 것 같고 아니 저도 아유, 어떤 말을 이어드려야 될까 아유, 그 생각들이 드는데
0: 네.
1: 아,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1: 네. 자식 생각하면 그 어떤 걸 줘도 아깝지가 않은가 봐요.
0: 네. 맞아요.
1: 이 두 시간을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혼자 돌아오는 네, 그 시간은 또 오죽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0: 네. 맞아요.
1: 우리 딸
0: 그때가
1: 네, 안전해야 되니까
0: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문자를 딱 보냈는데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유, 무슨 말씀을요. 아이고. 근데 우리 부모님 오늘 어버이날 맞아서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
0: 네.
1: 그래도 이날만이라도 우리가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서.
0: 네.
1: 천국 가신 아버지한테는 우리가 기도라는 편지를 보낼 수가 있고요.
0: 네. 네,
1: 이 땅에 계신 어머니한테는 저희가 성경책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큰 글 성경책 보내드릴 테니까 어머니가 네.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면?
0: 어머님도 이제 여기 계시고
1: 네.
0: 또 저희가 은혜를 받은 게 엄마가 불교를 믿으셨어요.
1: 네.
0: 엄청 신실하게
1: 오.
0: 신실한 불교 신자셨는데
1: 네.
0: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지금은 저랑 같이 교회를 다니세요.
1: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0: 할렐루야.
1: 야,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렇죠?
0: 네. 성경 큰 글자가 너무 표현돼 너무 감사해요. 엄마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안 그래도 제가 오늘 그 특집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께 뭐가 필요할까 고민을 했는데 큰 글자 성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0: 네. 맞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근데 또 이 청주에 있는 신성교회에서 협찬을 해주셔서
0: 네.
1: 네, 보내드릴 수 있게 됐고요.
0: 네.
1: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어머니 뭐 남은 여생 이 성경과 함께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0: 네.
1: 아버지한테 한 30초 정도 천국 계시지만 네. 우리 한번 편지 네. 한번 짧막하게 한번 보내드려 볼까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박정희 성도님, 2월 11일 날 그렇게 천국을 가셨지만, 지금은 정말 너무 멋진 천국에서 하나님 곁에서 행복하게 계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게 가장 큰 축복이고 지금 하나님 곁에서 행복하실 거라 생각해요. 남은 엄마 김성민 여사님이랑 저랑 오빠 남동생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천사와 같이 이렇게 날아다니시면서 자유롭게 하나님 곁에서 축복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해요.
1: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저 천국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아이고, 이렇게 예쁜 딸을 두셨으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렇죠?
0: 네, 천국에 계신 게 너무
1: 네.
0: 보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 너무 기쁘고
1: 네.
0: 지금 눈물 흘리지만 그래도
1: 그럼요.
0: 기쁨이 넘칩니다.
1: 그럼요. 아, 그 제가 이제 마지막 곡은 지금 전화 주신 성도님 그리고 또 이 땅에는 없지만 천국에 먼저 부모님을 보내신 분들 그분들 위해서 찬송가 중에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0: 너무 감사해요.
1: 네. 네, 이 찬양 들려드릴게요. 천국에서
0: 감사합니다.
1: 정말 더 밝게 보내실 아버지 기대하시고
0: 네.
1: 이 땅에서 우리 멋지게 살아내자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기진이.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1: 네.
0: 네.
1: 아이고 참 기쁘네요. 그렇죠? 아이고 우리들의 얘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를 울게 하는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고요. 오늘 약속하셨던 것처럼 꼭 사랑하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꼭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긴 얘기가 아니어도 그냥 안부 묻는 짤막한 또 무뚝뚝한 그런 얘기 하나라도 우리 부모님 좋아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꼭 하시기 바라고 저는 끝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드리지 못해서 남은 한 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는 보내드릴게요. 자, 김치 보내주신, 한 통이라 보내주신 두 분께 김치 보내드리고, 그렇게 당첨되신 분들은 따로 문자가 갈 겁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고요. 이찬영의 가사처럼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을 아직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고 계신다면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기쁨 함께 은혜 듣기 2시의 기쁨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저는 가끔 연애, 결혼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곤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상형을 물어보면 말 이쁘게 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말을 예쁘게 한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서 남들이 상대방에게 하는 말들을 제가 들으면서요. 대화에 대해서 이쁜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1대1의 대화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든 말을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공감하시나요? 오늘 이제 어버이날인데 나는 부모님께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부모 자식 간에 빚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사랑의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말, 대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어버이날 선물도 중요하지만요. 부모님께 예쁘게 말하는 선물로도 효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을 예쁘게 하면 얼굴도 예뻐진다나 뭐 어쩐다나 예? 우리 예수님께도 예쁘게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렇게요. 자, 이 찬양으로 우리 한번 예쁘게 한번 고백해보시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유미 목소리로 전해드렸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입니다. 세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5월 8일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이고 또 어버이날입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아니면 지난주에 이제 미리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여행이라든지 식사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고, 오늘 사랑합니다 아주 예쁜 말로 예쁘게 하셨죠? 예쁘게 말하는 거, 그냥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예쁘게 말하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도 우리 그 자녀잖아요. 예쁘게 얘기해야 되죠. 막 불평, 불만 막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보다 예쁘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감사의 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감사할 게 진짜 많잖아요. 일단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은혜, 감사죠. 자, 이제 5월 가정의 달, 오늘 어버이날, 사랑을 고백하고 말로도 하고 선물로도 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사랑하면은 어딘가요? 사랑장.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여기 이제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이제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사랑에 관련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양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고 또 부르고 싶은 찬양 있으면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신청곡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인데요 자, 오후 3시에는 전국 생방송,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 문자로 보내셔도 좋고,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그 앱에서도 무료로 글을 남길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처럼 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라디오가 없어서 못 듣겠다 하는 부모님들께 앱 설치하는 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듣고 계시고, 경기도 화성, 맞아요. 때에 맞는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모두를 살리는 말이 되겠네요. 얼마나 힘이 되고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울산에서도 듣고 계시고요. 자, 고흥에서 8720번님, 광주, 부천, 평택,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인천 듣고 계세요. 아까 제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지난번에도 제가

이 곡 한번 들려드렸는데 강원명의 목소리인데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아니라 다른 버전이에요. 다른 버전. 강원명이 부릅니다. 사랑은.

네, 사랑은이라는 찬양 좋죠? 강원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0: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0526번님 아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대전에서 택배하시면서 우리 7769번님 들으시면서 앱 메시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인천에서 네 5524번님도 경주에서도 듣고 계시고 목포에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왠지 이 찬양 아 이 날씨 너무 좋을 것 같다고 6958번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북 괴산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자 동탄에서도 오늘 휴무라 집에서 편안하게 듣고 있는데 긴 방학 중인 아들이랑 같이 있다고 어떻게 전화 이따 해볼까요? 5376번님 아들 어떻게 전화해볼까요? 경주에서 택배하면서 배달하시면서 5215번님 듣고 계시네요. 오, 이 시간에는 힘이 쭉 빠진다고 어유 그렇구나 힘내십시오. 네 그렇죠 이제 점심 먹고 아 이쯤 이제 늘어날 나른해질 수도 있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 우리 5215번님 예쁜 두 딸 데리고 친정 가는 길에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7987번님도 이렇게 오셨고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님 아버님의 가정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이제야 기억이 된다고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복음 전하지 못했던 점이 가장 큰 짐이라고 아유 그렇군요. 38년 전에 약혼식 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남편과 함께 특송으로 불렀죠. 대구에서 와이셔츠 다리미질 하면서 잘 듣고 있다고 대구 10일에 영남권 전도대회 있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0697번님 관심 가져주셔서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시어머님, 친정엄마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1359번님 방송 듣고 계시네요. 와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이번 주일이 Mother's Day라고 Mother's Day 그렇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새끼라를 2483번님이 듣고 계십니다. 파주에서도 듣고 계시고 성남 우리 택시 기사님도 듣고 계시네요. 자, 이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오늘 생방송 시작하자마자 전도 요청이 있었어요. 전도 요청이 조카 며느리 그렇죠? 조카 며느리를 전도하고 싶다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지금 얘기까지 해놨답니다. 얘기까지 해놔가지고 자 우리 권사님은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제가 우리 조카 며느리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놨다고 하니까 전화를 받을 것 같... 아 고객이 통화 중이랍니다. 아 잠깐만요. 이 중요한 시기에 끊었으면 좋겠는데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신호 갑니다.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아 네
0: 안녕하십니까? 저 이시은님 되시죠?
1: 네
0: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반갑습니다. 지금 울산에 계시는 거 맞죠?
1: 네.
0: 우리 김수남 어머님께서 네. 지금 보니까 숙모라고 부르신다는 것 같은데.
1: 아, 네, 맞아요.
0: 맞죠? 네. 숙모님이 우리 극동방송으로 우리 이시은님 사연을 보냈어요.
1: 네.
0: 그래서 사연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선물 좀 드리고 싶어서 전화했거든요.
1: 아, 예.
0: 극동방송 혹시 아세요?
1: 네, 들어는 봤어요.
0: 들어는 봤어요.
1: 네.
0: 어떻게 그 숙모한테요?
1: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본 적도 있고요.
0: 네네.
1: 이름은 알아요.
0: 이름은 알아요. 방송은 네. 들어본 적은 없죠?
1: 네.
0: 혹시 교회 다녀봤어요?
1: 교회는 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제 다녀본 기억은 있고요.
0: 그래요.
1: 엄마가 이제 원래 교회를 다녔던 분이라서
0: 네네.
1: 임신하셨을 때 조금 다니고 그랬다고 들었긴 했어요.
0: 아, 그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찬송가도 듣고 초등학교 네. 저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그런

0: 선물. 선물이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선 김치의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백인숙국게장에서 게장 세트, 매화연에서 약과, 그 다음에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경남제약에서 비타민 레모나,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1: 아, 저는 유산균이요.
0: 유산균 좋습니다. 유산균 드리고 우리 숙모님 때문에 선물도 받는데 그렇죠? 우리 숙모님도 하나 드려야겠죠?
1: 네.
0: 숙모님은 어떤 거 드리면 좋을까요?
1: 아, 아까 말한 것 중에서요?
0: 네네.
1: 네, 같은 유산균.
0: 같은 유산균.
1: 드릴게요. 네.
0: 같은 유산균. 자, 우리 숙모님 유산균 좋으실지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 네.
0: 숙모님.
2: 네. 안녕하세요.
0: 유산균 좋으십니까?
2: 네, 좋아요.
0: 좋아요. 네.
2: 네.
0: 자, 우리 이시은님.
3: 네.
0: 옆에서 지금 숙모님이 듣고 있었네요.
3: 아, 그래요?
0: 듣고 있었고. 네. 라디오 혹시 생방송 출연해 본 적 있으세요?
3: 아니요.
0: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생방송 중에 우리 숙모님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첨이 돼가지고 제가 생방송 중에 전화 건 거예요.
3: 네. 네.
0: 신기하죠?
3: 네, 그러네요.
0: 아, 목소리는 전혀 신기한 것 같지 않네요.
3: 아, 네.
0: 많이 출연해 본 것 같이 아주 차분하신 것 같아요.
3: 아, 네.
0: 자,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오. 두 분.
2: 시원아.
3: 아, 네, 안녕하세요.
2: 그래.
0: 자, 우리, 숙모님께서 우리 조카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대요. 사연을 네. 보내기도 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번 네, 시은아라고 부르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하시죠. 하고 싶은 얘기.
2: 시은아,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셔.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다. 너 걱정 근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은이 민기 준우 근우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요. 있잖아. 천국 시민권 받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시은아.
0: 우리 이시은님.
3: 네.
0: 저희가 이렇게 그냥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생방송 중에.
3: 아, 네.
0: 우리 숙모님이 뭐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마음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 조카 며느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어떠세요? 이 네. 말씀 들었을 때요?
3: 그냥 되게 진심이 느껴졌고
0: 네네.
3: 되게 좀 저희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네요.
0: 네. 그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봤던 그 기억이 있을 텐데
3: 네.
0: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3: 네.
0: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3: 천국이요.
0: 그렇죠. 아까 우리 천국 시민으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숙모님이.
3: 네.
0: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같이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회도 같이 다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 신청을 했고요.
3: 네.
0: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삶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은 계속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우리가 그걸 잘 극복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2: 아멘.
0: 그거를 지금 우리 숙모님이 우리 시은님께 소개하고 예수님 같이 믿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이시은님이 꼭 예수님 믿고 한번 교회를 한번 다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3: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3: 네.
0: 그러면 한번 그 결단에 결심을 하는 기도를 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서. 예. 사랑해 하나님.
3: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0: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아멘.
0: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시은님.
2: 네.
0: 자, 우리 영접한다는 거, 내 마음 속에 이제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2: 네.
0: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거는 내 삶의 이제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살았던 거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산다라고 지금 고백한 거거든요.
2: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이시은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시은님 지금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2: 아멘.
0: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번 용기 한번 내셔서요. 꼭 교회 가셔서 그 하나님이 누구실지 예수님이 누구실지 한번 말씀도 들어보고 그렇게 평안을 좀 찾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2: 네.
0: 어때요?
2: 네, 일단 알겠습니다.
0: 예,
2: 제가
0: 예.
2: 이번 주나 아니면 예. 좀 상황이 안 되면 다음 주에 한번 가보려고
0: 다음 주에?
2: 생각하는...
0: 오케이. 네. 그러면은 저희가 보니까 우리 숙모님하고 같은 울산이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시다면서요.
2: 네.
0: 그러면은 저희가 우리 이시은님의 이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주소를 받을 거거든요.
2: 네.
0: 그래서 그 집 주소 근처에 있는 교회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2: 네.
0: 그래서 혹시 아니면 그 주위에 좀 교회 다니는 잘 아는 사람 있으세요?
2: 아니요. 제가 여기 사람이 아니라서.
0: 예.
2: 아는 사람은 없고요. 집 근처에는 일반 교회는 없고 천주교회 하나 본 것 같거든요.
0: 저희가 한번 알아봐서 집에서 가까운 네. 건강한 교회로 저희가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럼 네. 이번 주는 안 되면 다음 주부터 한번 용기 한번 내보세요.
2: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2: 네.
0: 그리고 숙모님.
3: 네.
0: 숙모님이 다음 주에 다음 네. 주 한 주는 숙모님 네. 교회 섬기는 것보다 한 주는 좀 이렇게 조카 며느리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그 교회 가주시면 좋겠어요. 어때요?
3: 혼자도 잘 갈 것 같아요.
0: 잘 갈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3: 네,
0: 다행이고.
3: 시은이를 믿어볼게요.
0: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3: 네네,
0: 저희가
3: 네네.
0: 울산 극동방송 통해가지고 건강한 교회 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3: 네네, 부탁드립니다, 비디님.
0: 예. 자, 우리 이시은님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숙모님께 하실 말씀 있으세요?
2: 네. 저희 일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항상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되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예, 예.
3: 나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2: 네.
0: 그래요. 오늘 이시은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네. 우리 김순남 권사님 너무 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조카 며느리 위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네. 소식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3: 네, 감사합니다.
0: 이시은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이 아까 잠깐 저에게 얘기했는데 우리 조카 며느리가 최근에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을 닥쳤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조심조심 그렇잖아요. 우리 이시은님 꼭 거의 뭐 무교입니다. 하나님께 꼭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보고요. 자, 신청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었으니 주 예수 하늘나라.

0: 내 영혼이 은총이바 토부어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또 눈물의 고백으로 우리 조카 며느리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숙모님께서 전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생방송 중에 이렇게 전도 요청이 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상대방이 전화통화가 가능한 상태라고 확실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전화 연결하기가 편합니다. 이번에도 또 전화 요청이 있네요. 형부를 전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언니와 형부를 전도하고 싶다. 근데 형부에게 얘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다 미리. 제가 그러면 형부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남 통영이라고 하시네요. 경남 통영.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자, 신호가 가고 있어요.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예.
0: 황삼연님 되시죠?
1: 네네.
0: 지금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1: 예, 운전 중인데 잠깐 갔다 갓길에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아, 갓길에 대려고 하세요? 예, 갓길에 좀 대주시고요. 저는 이제 극동방송 네. 김인수라고 합니다. 옆에 혹시 아내도 타고 계시나요?
1: 네.
0: 그러면 일단 운전하시는 동안 아내 좀 바꿔주시겠어요?
1: 아니요, 갓폰이라서.
0: 아, 그러세요? 두 분 다 듣고 계시는군요. 자, 그럼 갓길에 네. 주차 한번 해주십시오.
1: 예, 지금 다가갑니다.
0: 네. 천천히
1: 네.
0: 천천히 주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주차합니다.
0: 예, 예. 우리 처제죠? 김은영 처제가
1: 네.
0: 저희 극동방송에

0: 언니하고 형부 이렇게 사연을
1: 아, 네.
0: 보내서
1: 예.
0: 당첨이 돼서 제가 좀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1: 아, 네.
0: 네. 자, 언니 옆에 계시나요?
2: 네.
0: 언니도 계시고 두 분이 지금 통영에 와 계신다고 그러네요.
1: 네네.
0: 다른 지역에 있다가 통영에 오셨나 봐요, 지금?
1: 네, 부산에서 내려왔습니다.
0: 아, 부산에서
1: 처갓집에.
0: 처갓집에 부산에서 통영이면은 한 30분, 1시간 걸리나요?
1: 1시간 40분 정도에.
0: 1시간 40분?
1: 네.
0: 아, 오래 걸리는구나, 더. 처갓집에 오셨구나. 네네. 자, 되셨어요? 갓 길에?
1: 네, 되고 있습니다.
0: 아, 됐어요?
1: 네.
0: 되고 있어요? 아니면 됐어요?
1: 되고 있습니다.
0: 되고 있어요?
3: 됐습니다.
0: 됐습니까? 됐어요?
1: 예.
0: 네. 자, 됐어요. 됐어. 황삼연님, 언니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3: 김이자.
0: 김미자.
3: 예.
0: 김미자 언니 동생 김은영. 우리 은영이가 언니하고 형부 사연을 보내가지고 방송국에 사연이 당첨돼가지고 선물 드리려고. 자, 선물을 하나 골라보십시오. 선물. 자, 소곱창전골 유산균, 고급 김부각 세트, 순무김치, 열무김치, 연어회, 게장, 약과전과, 커피, 견과, 비타민 레모나,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1: 화장품이었나? 그러면 저 유산균.
0: 유산균.
1: 예.
0: 아, 화장품 안 났나? 그랬더니, 아우, 화장품은 됐어. 그러는가요, 옆에? 예?
3: 네네. 쓰는 게
0: 아, 쓰는 게 있어가지고, 유산균.
1: 있어가지고요. 네.
0: 그러면, 아내는 유산균, 본인은 뭐 갖고 싶은데요, 남편은?
1: 저는 아내하고 같이 다 하려고요.
0: 아내하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유산균을?
1: 예.
0: 아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처제 때문에 지금 선물 받는데, 처제는 뭐 줄까요? 처제.
1: 처제가 좋아할 게 뭐,
0: 뭐가
1: 뭐가
0: 있을까?
1: 좋겠나.
0: 뭐가 좋을까? 자, 우리 처제.
4: 네.
0: 처제는 뭐가 좋아요?
4: 저요.
0: 예?
4: 김부각 먹겠습니다.
0: 김부각, 알겠습니다. 자,
4: 네.
0: 우리 미자님.
3: 네.
0: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혹시 그 방송, 생방송 출연해 봤어요? 라디오 생방송?
3: 아니요.
0: 아, 그렇습니까? 오늘 첫 출연입니다.
3: 네.
0: 라디오 지금 생방송 중에 우리 동생이 사연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전화했어요. 생방송 중에.
1: 아, 네.
0: 그것도 전국 생방송.
3: 그러네요.
0: 네.
1: 처제한테 고마워요.
0: 그러니까 처제한테 좀 고마워해야죠. 선물도 받고 방송도 타고. 근데
3: 네.
0: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알고 있습니다.
0: 들어봤어요?
1: 네, 저는 떡동방송도 한 번씩 듣고 합니다.
0: 한 번씩 들어요. 언니는요?
3: 저는 들을 시간이 없어서.
0: 들을 시간이 없어서.
3: 네, 직장 다니어가지고.
0: 어떤 방송인지는 아세요?
1: 네.
0: 어떤 방송이에요?
1: 뭐, 나라 기독교 방송이 많이 오지, 그지?
0: 기독교 방송. 그렇죠. 그렇죠. 두분 혹시 교회 다녀보셨나요?
1: 다니진 않아도 많이, 저는 좀 아는 편입니다.
0: 아는 편이에요.
1: 네.
0: 다녀봤어요?
1: 다녀보기는 봤어요.
0: 아내분은요?
3: 저는 안 다녔습니다.
0: 한 번도 안 다녀봤습니까?
3: 네네.
0: 우리 그 김은영 동생분이 이제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도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 신청을 했어요, 두 분에게. 두 분에 관한 사연. 자, 우리 은영 씨.
4: 네.
0: 자, 우리 형부하고 언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그쵸?
4: 네.
0: 자, 하고 싶은 얘기 지금 한번 해보세요.
4: 형부 언니 너무 사랑하고 자주 얼굴도 못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1: 나도 고마워.
0: 자,
1: 항상 생각해 주는 게 고맙지. 그게.
0: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생분이 얘기하다가 좀 울컥하신 것 같은데, 예.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속 얘기를 할때 이렇게 울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왜냐하면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0: 간절한 마음이 형부하고 언니
1: 예. 저도 처제한테 뭐 옛날에 생각나는 거는 뭐 업고 댕긴 거는 거 그런 게 기억 많이 나요.
0: 아이고 나지. 그래요. 업고 댕겼어요.
1: 네.
0: 그러니까 형부하고 언니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면서 나중에 꼭 천국 갔으면 같이 천국 갔으면 하는 그런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또 진심으로 울컥하면서 얘기했거든요.
1: 네, 그래도 뭐 항상 뭐 저희 생각을 많이 해갖고 고맙더라고요.
0: 예, 우리 남편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내분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그분이 다시 사셨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어디 가죠? 아, 남편분?
1: 천국.
0: 그렇죠. 천국 가잖아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은 다 똑같이 있지만 예수님 믿고 신앙이 있었을 때 그걸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동생이 언니하고 형부가 꼭 그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다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용기 있게 방송에 신청을 하셨어요.
1: 예, 감사합니다.
0: 우리 절대 이게 우연이 아니라 그 우리 남편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섭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1: 네, 저는 성경 공부를 조금 따로 했거든요.
0: 해보셨구나.
1: 예. 그래서 나는 그런 거는 구절 가는 그런 것도 다 알고 뭐 네네. 상세하게 이제 의미와 뜻을 다 부각하지는 못해도
0: 네네.
1: 그러니까 읽으면 아무래도 좋은 말씀이 많고 하니까
0: 네.
1: 외우고 다니는 것도 좀 많고
0: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도 보면 교회가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두세 명 이상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교회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내분이 교회를 나가셔서 그 예수님을 잘 더 깊이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 꼭 교회 다니시라고.
1: 네, 가이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도 또 마음은 있어도 뭐 거기 힘들다나 어차피 핑계인데.
0: 네네.
1: 참 이 살아가면서 이 말까지 신앙이 작아서 그렇겠지만 오늘도 몰라도
0: 네네
1: 마음은 항상 있죠.
0: 그러니까 뭐 핑계라고 얘기하시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핑계죠. 마음만 있으면 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저희의 교회도 천지인데.
0: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전화 연결된 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황사면님. 김미자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으로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으니까 부산에서 돌아가셔서 꼭 교회당을 한번 용기 있게 밟으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1: 네, 일단 감사합니다.
0: 일단 감사. 일단 감사는 왠지 불안한데. 어?
1: 일단 3단까지 갈까요?
0: 그러니까 아, 3단, 4단. 일단 감사하고 그냥 안 가실 것 같은데.
1: 천천히 속도를 천천히 내야죠.
0: 천천히. 천천히 냈는데 지금 몇 년이 흘러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은 그냥 팍팍 밀어붙이는 프로그램입니다.
1: 네, 극동 방송도 오래됐지요.
0: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올해 창사 70주년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이 계기로 한번 깊이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1: 네.
0: 필요하시면 저희가 부산에 있는 건강한 교회,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소개시켜드릴까요?
1: 뭐, 일단은, 뭐, 소개를 받아보는 게.
0: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집 근처에 있는 저 유산균 받기 전에, 우리가 주소 받을 테니까, 그 집 주위에 있는 건강한 교회, 요즘 이단도 많아서요, 건강한 교회 잘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결심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잠깐 저하고 저 따라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내분도 네. 같이 저 따라서요. 자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를 죄할 수밖에 없는 죄를
0: 구원해 주시고
1: 네,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

0: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형부가 우리 처제에게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은영 씨한테.
0: 처제 아무튼 고맙고 항상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 있기를 바라고 하시는 일 잘 되고 첫째 교회를 다니더라도 뭐 하나님 믿고 안 믿고 떠나서라도 첫째 건강을 해야 뭐 교회를 다니든 뭐를 할 수 있으니까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1: 자, 우리 언니도 한 말씀 해주세요.
2: 그래 오랜만이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하나님 믿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1: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영님 오늘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3: 네, 감사합니다.
1: 우리 형부하고 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죠. 네, 우리 두 분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0: 네.
1: 자, 이렇게 언니가 보니까 동생이죠, 동생. 언니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것 같아요. 꼭 우리 부부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또 CCM 앨범을 발매하신 것 같네요. 4317번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친정어머니 일주기 추모의 마음으로 신청하신 0913번님의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우리 8795번님 어버이날 맞아서 대구에서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김장루님 이렇게 또 사연 주셨네요. 1324번님 이 사연 저희가 다음에 꼭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카 며느리 사연 들으면서 7205번님 많은 눈물을 흘리셨네요. 자, 한 주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 조현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또 예배 승리하는 주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서대전공원 잔디광장과 야외 무대에서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심어줄 제13회 대전 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합니다. 3D 공룡 조립, 바람개비 만들기, 양궁, 농구,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게임 아트존, 그리고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5월 17일 주일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에 위치한 신흥교회에서 제2회 청주 극동 포럼을 개최합니다. 강사는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입니다. 복음 통일과 북한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은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가 5월 21일 목요일 공주시 금흥동에 위치한 하늘문교회에서 제자 양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주제로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교회 성장을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

정보통신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청주지회가 5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2026 청주 어린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종이비행기 대회, 탁상시계와 키보드 불빛 키링 만들기, 인생 2컷 등 다양한 만들기와 게임, 체험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청주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40 세대의 예배 회복을 꿈꾸는 코어 워십이 5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진천 치유의 숲에서 3040 가족 회복을 위한 힐링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김용기 교수와 두란노 어머니 학교 노미라 목사님을 초청해 부부 관계 회복과 소통 그리고 온 가족이 자연 속에서 하나됨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자녀를 위한 레크레이션과 온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코어 워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덕구 송천동에 위치한 대전 샬롬 감리교회가 5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 이웃 초청 사랑의 바자회를 엽니다. 다양한 물품과 먹거리를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샬롬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호남 트레스디아스 여자 66회가 6월 10일 수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고창 선운산 관광호텔에서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훈련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호남 트레스디아스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를 예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는 꽃사랑 하기사랑에서 열린 정원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대전시 유성구 노을로 410번 길과 426번 길 일대 전원 마을에서 아름다운 꽃 정원을 개방합니다. 다양한 먹거리 판매와 바자회, 벼룩시장과 전통놀이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꽃사랑 하기사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에 위치한 갈릴리교회가 5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모교육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5월 9일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 16일 부모교육연구소 이명주 대표, 23일 힐링캠퍼스 더 공감 박상미 학장, 30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 갈릴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금암동에 위치한 계룡우리교회가 5월 10일 주일 오전 9시 30분 교회학교데이 너랑 나랑을 개최합니다. 유치부부터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에어바운스, 먹거리, 미니올림픽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룡우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이 시간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잠언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자녀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란 말은 근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창조자와 같은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근본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양육도 하시고 주관도 하시고 운영하신다.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운영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누구냐? 부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사람을 대신해서 자네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그들을 정말 주관해 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때로는 징계로 그 아이들을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성적인 것은 아빠가 담당을 하고 그리고 감성적인 것은 엄마가 담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인드는 청지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유적인 마음이 아니고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있고요. 청지기는 돌보고 관리하는 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서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고 소유가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맡겨주셨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다. 아멘. 선물이다. 아멘.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적 영역과 같아서 우리가 잘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아니 집을 하나 사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좋은 집을 팔고 하는 데에 자격을 취득해야 하거늘 하물며 평생을 인도하여야 하고 평생을 사랑하며 돌보고 가꿔야 할 가정을 얻으면서 어떻게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부부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배워본 일도 없고 가르쳐줘서 거기에 또한 들어본 일도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가정들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생기게 되면 저는 부모로서의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 필요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만 낳으면 좋아만 했지 그냥 놀아주고 그냥 예뻐해주고 돈만 갖다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 어떻게 양육해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키우다 보면은 돈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오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간에는 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유형이 있는데 물론 많이 있지만은 어떤 학자가 말한 네 가지 유형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는 방임형이고요. 하나는 허용형이고요. 하나는 독재형이고요. 하나는 권위형이더라고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방임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냉정합니다. 별로 무관심하고 통제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냥 방임해서 쥐들이 알아서 크겠지라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을 그냥 둬버리게 되면요 그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사악한 아주 예쁜 악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더라 하는 거죠. 두 번째가 허용형이에요. 허용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있고 수용도 하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에 대하여 민감하지만 그들이 저질러 놓은 죄성에 대하여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성을 무시할 때에 그 아이도 성장했을 때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독재형인데요. 이는 지나친 훈육을 강조하고 있고요. 배려와 존중은 약하고 통제가 강하여서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굉장히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 주일인가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하다 보니까 독재형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게 크게 좋은 양육법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가 권위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위형은 대화합니다. 자녀들과 대화하고 존중을 해주고 애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거기에 훈육까지 곁들여서 함께한다는 거죠. 우리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고 손바닥과 손등과 같아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겸하여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우리가 방관한다면 악마로 키우는 것이 되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방관한다면 아주 이 아이들을 우울하고 어둡고 암흑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통하여서 그 아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아이들을 채워주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양육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본문은 잠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잠자는 깨우칠 잠 말씀언이라 하는 뜻을 말합니다. 깨우친 말씀이란 뜻이죠. 곧 지혜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원문에 보면 지혜의 말씀 든든히 세워주는 말씀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잠언은 든든하게 세워주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녀들은 복 주시는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살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녀들로 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양육법이라고 본다 하는 거지요. 잠언의 대부분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그러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후손들을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아주 전면적으로 1차적으로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쓴 글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잠언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말 아들아라고 하는 자기 아들에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는 겁니다. 성경을 좀 더 보면은요, 잠언서 1장 8절과 10절과 15절입니다. 내 아들아라고 말합니다. 또 내 아들아라고 말합니다. 15절에도 내 아들아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대해서만큼은 정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에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도 가장 좋은 것들로 아들에게 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후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귀함을 받을 수 있는 거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말은 율법을 말했거든요. 제사장도 율법을 말하고 선지자도 율법을 말하고 솔로몬 왕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들에게 일러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은 대표적인 잠언의 아주 대표적인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그 핵심을 조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서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네 가정이 복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알려줘야 될까? 얘들아 얘들아, 하나님 살아계시단다.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내가 너에게 잘 일러줄게, 잘 들어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가지를 첫 번째로 말하면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가 보호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가 공급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요 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첫 번째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때 아파트나 뭐 꼭대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리다 보면은 아파트도 성냥감만 합니다. 아주 작아요. 그리고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전부가 어디로 가지? 저 사람 이쪽으로 가네? 저쪽으로 가네? 저 집 들어가기도 하네? 각각 바라보면서 한눈에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앞뒤가 막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이에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느 길이 복된 길인지, 어느 길이 생명길인지, 어느 길이 열려있는 길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면 인생길은 하나님의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성공의 비결이기도 하고 형통의 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란다. 잠언서 3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모든 약으로 예방요기적인 것으로 몸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컨트롤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이 악을 떠나려고 노력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떠나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너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삶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해도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너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삶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그 말씀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창고에 그 창고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포도즙이 너희의 포도즙 틀에 넘칠 거다라고 하는 풍성함이 그들에게 있게 하신다는 거지요. 네 번째로 말씀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고쳐주시는 분, 잘못된 길은 고쳐주시고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1절 12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에는 징계도 포함되어 있단다. 그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과연 그게 맞을까 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면은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상처받는다고 싫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믿음의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이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해도 그게 싫대요. 목사가 그게 감히 그럴 수 있냐? 부모가 감히 자녀들을 양육하나? 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까 봐 목회자 입장에서는 말을 해줘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고민하고 정말 마음속에 그런 갈등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죠. 사랑의 절정이 징계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징계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징계하심으로 그 행위를 고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해봅시다. 내 아들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지어다. 아들아, 공급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지어다. 내 아들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지어다. 내 아들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키우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신앙인들은 세상이 원하는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좁지만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진리의 길로 가면 담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그 어떤 것도 거치는 것이 없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소견이 옳은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 아니, 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내 마음 하면서 그거에 대하여 적대감만 가지고 있지. 그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지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다 이 말이요. 법은 죄라고 하는데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우겨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해달라고,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아닙니다. 성경은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건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우리의 행동은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에 대하여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가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를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옳고 그름을 여러분 자녀들도 알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에 어렸을 적에는 모르지만 그가 모든 세상 사회적인 것을 경험하고 옳고 그름을 알 때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어떻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도 깨닫는 날이 온다는 것도 여러분 아십니까? 나중에는 그 부모를 존경하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그 부모를 경멸하고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부모니까 자식들은 다 이렇게 해라 그런 시대는 지났죠. 정말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카피되어 있고 그 자녀들의 모습에서 부모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평가하는 그 열매를 먹을 수

0: 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돈과 같은 것들을 갖게 됐을 때의 폐단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돈을 벌려면 재능이 필요하지만 돈을 지키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야 하고 인성을 가르쳐야 되는 이 두 가지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 대하여 너희의 산업이 뭔지라니. 에스겔서에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에스겔서 4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에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이 단언하신 말씀은 내가 네 산업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두 가지 산업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요, 하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산업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고 그 말씀으로 공급시켜 가르칠 수 있는, 양육해야 할 그 산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없다고요?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기만 하면요, 결단코 자녀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에 과연 행복이 있을까? 아닙니다.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복이 있나. 작은 것도 실수도 은혜가 되고요, 그것도 겸손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의 가정에는 신앙인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위대한 죽음입니다. 위대한 죽음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죽음이에요. 타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살신성인을 말합니다. 순국이도 하고 순국이라고도 하고 또한 순직이라고도 합니다. 신앙을 위하여 죽으면 순교라고도 합니다. 존경을 받는 그런 죽음이 있어요. 두 번째가 원치 않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는 사고와 그리고 질병과 어떤 재난과 재해를 통해서 우리가 원치 않을 때에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죽음인데,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가족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얘들아 천국 가서 보자, 여보 나 위해서 기도해 줘서 고마워, 내 먼저 갈 테니까 천국에서 만나 라고 하면서 자애로운 말로 그 자녀들과 가족들을 하나하나 축복을 하며 세상을 떠나는 야곱과 같이, 이삭과 같은 그러한 축복하는 그러한 죽음을 바로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두가 다 아름다운 죽음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위대한 죽음은 고사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원하지만은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기도하는 성도가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정말 자녀를 위하여 울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563-5114번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한 알의 미랄이 된 사람들 부산의 데이비스 무덤

0: 1890년 4월 4일 부산. 거친 빗방울이 바닥을 두드린다. 조선 상인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힘겹게 걸어오고 있다. 지친 얼굴의 조선인 한 명과 그의 뒤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한 서양인이 끌려오듯 걸어온다. 바로 데이비스다.
1: 아마도 여긴가 봐요, 목사님. 거의 다 도착했어요.
2: 예? 드디어 도착인가요?
1: 예.
0: 그때 문 밖으로 나오던 게일 선교사가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 뛰어온다.
3: 어이, 설마 데이비스 선교사님? 아,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 이보세요!
1: 아, 이보세요, 그거 보고. 불 좀 붙여.
3: 물!
0: 긴장이 모두 풀려버린 듯 데이비스는 무릎이 꺾이며 그대로 쓰러진다. 물을 가지러 가던 게일은 다시 돌아와 그를 급히 안고 소리친다.
3: 아이, 어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이, 누가 좀 도와주세요. 네? 아니, 서울에서 걸어왔다고요?
4: 네! 아, 20알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3: 아니, 그 말을 타거나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4: 이분, 선교사님이시죠?
3: 예, 선교사님이시죠?
4: 아휴. 아, 저희는 처음에, 그 뭐냐,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서양 사람인 줄로만 알았어요. 아, 근데 가는 길 내내, 아휴, 그 보통 사람은 아닌 건 알겠더라고요.
3: 아니, 뭘, 어떻게 해요?
4: 하하,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나, 이거, 어? 자, 한양서 출발할 때는 새마꾼이 붙어서 말을 타고 출발했어요. 아니, 그런데 그 방알 녀석이 돈만 싹 받아먹고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0: 새맞고 잡는다고 찾아 나서려는데, 아, 이분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웃으면서요. 아, 그분에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나 뭐라나.
1: 에이, 그래서 걸어오신 거군요.
0: 예. 아, 근데 그 작자가 음식과 신발 두 쪽까지 싹 다 가져갔더라고요.
1: 예? 아니 그럼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셨어야죠.
0: 내 말이 그거예요.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그때 숙소에 병자가 생기니까 두 말 않고 회복할 때까지 간병을 하더라고요. 간병을. 야,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길이 없는 곳에 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마주치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디다. 예. 아니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분을 이상하게 쳐다만 보고. 아니 어떨 때는요 물 한 잔도 못 얻어먹고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래도 이분은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나 뭐라나

0: 조용히 데이비스를 바라본다. 미열에 떨면서도 성경을 움켜쥔 채 손을 떨고 있다.
1: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지경이 말이 됩니까?
2: 저 양반 사흘 전부터 거의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천연도 증상 같은데 숨도 꼴딱꼴딱 넘어가고.
1: 도대체 아니 그럼 여기까지 왜?
2: 계속 멈추자고 했죠. 그래도 더 지체할 수 없다고 부산에 가서 쉬겠다며 멈추진 않더라고요.
0: 게일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 멈추고 만다. 소명을 감당하는 모습에 대한 놀라움과 동시에 안타까움이 가득하다. 게일이 손수건을 물에 적셔 데이비스의 이마를 닦아준다. 그 순간 데이비스가 흐릿한 눈을 뜬다.
3: 게일 선교사님.
1: 아, 예. 아,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아휴, 너무 무리하셨어요.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3: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까요.
1: 그런다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아니, 선교사님 건강부터 먼저 챙기셨어야죠.
3: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0: 게일은 더 이상 타박을 할 수 없었다. 그저 말없이 데이비스의 손을 꼭 잡았다.

0: 다음 날 게일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비가 점점 더 거칠게 내리기 시작한다.
1: 선교사님, 여기 빨리 와보세요.
2: 선교사님, 이제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3: 예? 안 돼요. 아직 안 됩니다. 이북의 데이비스! 데이비스! 아니, 괜찮아, 데이비스. 말하지 않아도 돼. 이미 다

그렇게 데이비스는 조용히 숨을 거둔다. 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린다. 그의 부고 소식은 한양에서 여성 선교를 펼치던 그의 누나 메리 데이비스에게 전해진다.

0: 사모님! 편지예요! 부산에 도착하신 데이비스 목사님 편지예요!
1: 아, 감사합니다.
2: 부엌에서 차를 따르고 있던 메리는 반가움에 문 앞으로 한 걸음에 달려나간다.
1: 친애하는 미스 데이비스, 이 편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 당신의 동생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께서 4월 5일 조선 땅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병원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 숨을 멈췄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죠. 그의 마지막 표정은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한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소식은 메리를 통해 호주에 그대로 전해졌다. 빅토리아주를 비롯해 호주 장로교인들이 조선 선교에 대한 데이비스의 꿈을 이루자며 헌금을 하기 시작했다.

데이비스도 그러했고 맥킨지도 그러했다. 데이비스가 죽자 호주 장로 교회에서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나왔고 맥킨지가 죽자 캐나다 장로 교회에서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그 뒤를 이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던 것이다.

SBS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한 알의 미랄이 된 사람들 제4화 출연 임한권, 최웅, 김효섭, 이은영, 유춘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충북 지역의 새로운 복음의 통로 극동방송 청주본부가 개국 후 처음으로 여러분을 특별한 만남에 초대합니다. 북한의 엘리트였지만 오직 라디오 주파수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청주 극동 포럼은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대표이자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인 김형수 대표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로 함께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겁니다. 2026년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올해 설특집 방송을 통해 한 어린이가 할머니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북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최서희 어린이의 이야기입니다.
1: 할머니, 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인 거 아시죠? 지금 방송 출연했어요.
2: 와야.
1: 할머니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소중한 할머니예요. 제가 할머니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2: 당연히 알지. 우리 서희가 그냥 할머니를 그렇게 많이 생각해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
1: 그래서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 저랑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2: 그러니까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네. 저기에서 다음에는 같이 가자.
1: 네, 할머니 사랑해.
2: 할머니 눈물 나오려고네.
1: 사랑해 하나님.
2: 사랑하는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짧은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으셨나요? 아, 오늘이 어버이날이라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나 보다 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어른만 공경하는 것도 잘못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분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와 어른도 잘 공경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린 고령화 시대로 들어왔고 어른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명령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이 어른 공경함으로도 나타나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배워가면 참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듯 하나님 경외함으로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의 마음, 양주동 시의 이흥렬 곡이었고요. 메조소프라노 정영자가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1938년 양주동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이 시에 이흥렬이 곡을 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머니에 대한 대표 가곡이지요. 자식을 양육하며 희생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표현한 곡으로 학창시절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뿐 아니라 오늘은 가정에서도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샛머리 앞에서 일어나라는 말은 나이 많으신 어른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부모와 어른 앞에서 겸손하고 배우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며 용돈도 드리고 중심으로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세상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일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억, 변종윤 씨의 이남영 곡이었고요. 앞에 곡은 꽃밭의 아버지, 임승천 씨의 한지영 곡으로 모두 다 바리톤 박흥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지 않았는데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린 누군가의 보살핌으로 여기까지 왔고 벌거숭이로 태어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의 경험과 인내와 삶을 우린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삶이지요. 누구도 앞길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가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모뿐 아니라 어른에 대한 공경과 존경을 늘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머니, 임승환 씨의 조성기 곡으로 소프라노 김민지가 노래했습니다. 앞에 곡은 눈, 양주동 씨의 김순애의 곡이었고요. 바리톤 오현명이 노래했습니다. 부모 공경과 어른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함으로

가정이 행복하고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얼굴 함께 하도록 할게요. 항상 선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삶을 살죠. 어떤 사람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힘들고 어려워서 버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위로할 자 위로해 주시고 힘줄 자 힘을 주시고 막혀있는 자 풀어주시고 막막하여 울고 있는 자를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은 1922년 5월 1일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어린이날로 제정이 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1927년 5월 5일로 정식으로 이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1975년도에 이제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보다 2년 앞서서 1920년 대한민국은 1920년에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미국은 이 1850년 우리보다 약 70년 먼저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어린이 주일로 특별히 어린이날로 제정한 이유는 어린이를 한 인격체로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인격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고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날로 지정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왜 어린이 주일을 지키냐? 아이들의 신앙을 바르게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날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우리가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요. 왜 데리고냐? 예수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기를 바라서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는데 제자들이 딱 가로막았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요.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이게 아주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하니까 예, 완전한 존재, 준비된 존재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 그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제자들이 가로막았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냐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뭐 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왜 막느냐, 이거 막느냐. 그리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 하지 마라? 용납하고. 그리고 금하지 말라. 할렐루야.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너희들이 막지 마라. 그들이 오는 것을 내비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꼭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했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에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기도 했다? 이거는 여러분 우연히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고 의도했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와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금하지 말라. 시작. 뭐 하지 말라고요? 애들이,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 이걸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금하신 분들은 없죠? 자, 잘 들으시고 금하셨으면 회개하시고. 자,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뭐 하셨어요?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뭐 하지 마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두 가지 중요한 이 명령이 있죠. 용납하고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용납하라, 금하지 마라.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애들을 용납하라. 아이들이 오는 것을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뭐 하지 마라? 금하지 마라. 막지 마라.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애들이 교회 오는 걸 한 번도 금한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들은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키워야 된다고 하면서도 어떤 욕심이 있냐면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예배드리기보다는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시험 기간이면 예배드리는 것보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예수님께서는 말하지 마라, 금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자녀를 키울 때가 많았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준비되지 못하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죄인들이 모인 곳이 어디다?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막지 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자녀들을 교회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금했다면 회개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모습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뭘 설교를 들을 수 있어?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 돼서 예배 드리면 돼? 이런 생각을 안 했지만 아이들을 금한 적들이 있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해. 막지 마라. 그들 열어줘라. 금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도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아이들 손잡고 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예배를 금할 자격은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교회 와서 엄마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계속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금하지 말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 받아주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많고 내는 연약하고 내가 해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삶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나?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받아들이자. 구원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받아들입시다. 시작!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 종교는 어떤 것이냐? 세상 종교는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많이 해야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해.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다. 시작. 중요한 건 뭐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쉽기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노력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최근 여러분이 살면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줬는데 기분이 어우 힘들어. 그건 왜 힘드냐? 뇌물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죠.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아니면 저 딸기라도 하나 갖고 와서 여러분 뭐든 받으면 좋더라고요. 뭐든 받으면.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다. 시작. 아멘.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죠.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나같이 부족하고 우상 숭배하던 집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정말 너무 감격스럽죠.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이 보면 도저히 구원을 베풀 수 없는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고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냐면요. 축복했다는 거. 할렐루야.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그 밖으로 쭉 나가는데요. 우리 성도님 그 아이가 두세 살, 세 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교회로 들어가다가 나를 보더니 막 오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안아줬더니 이 아이가요 내 품에 쫙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힘들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안아주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안긴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오늘 아이를 안고 뭐 하셨어요? 안수하고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안고 나를 안수하고 축복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아이를 따뜻하게 깊이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 이게 아니라 아 예수님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알았죠? 그래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기분이 좋으면 막 돈도 막 나오고 뭣도 막 나와. 근데 기분이 나쁘면 막 엄마 맘대로 이러면 안 되는 걸. 아이들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 아이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나의 자녀는 시작.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다. 나는 아이들을 대할 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부터 신고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렇게 따뜻하게.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세 가지 하시죠. 첫째 안으셨어요. 안으셨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밀어냈지만 예수님은 품으셨어요. 연약한 자라고 제자들은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안아주셨어요. 믿음은 예수님처럼 품에 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 품에 안기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0: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품에, 할렐루야, 나도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난 부족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 하셨냐? 안수하셨어요. 안수. 여러분, 제가 마사이를 갔더니요, 케냐 탄자니아 마사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보면, 목사님들 어른을 보면 아이들이 머리를 이렇게 디미대요. 왜 그러냐면 축복해 달라고 머리를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애들이 자라면 예전에 뭐 했어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지금 머리 만지면 큰일 나지만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칭찬할 때 잘한다고 어디를?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머리에 안수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하셨냐?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셨다는 말은 풍성하게 간절히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축복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막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하셨다는 말은 미래를 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이 그에게 흘러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대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잘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품고 축복해 주셨어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 잘난 사람을 품죠. 그러나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품어주셔요. 어린 아이를 품어주셔요.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셔요. 우리는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일을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품에 안기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다음 세대를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 논산한빛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다음 세대를 예수님 품에. 부모들이 해야 될 뭐냐?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예수님 품에 아이들을 안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논산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1-736-1457번 논산한빛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빠, 부를 수 없는 이름이 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아빠도 아빠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아픔이 있는 피해자였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빠의 행동이 싫었고 행동뿐 아니라 아빠 존재까지 싫어했어요. 그땐 너무 어렵고 철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아픔을 헤아리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아빠가 떠나시고도 한참이 지나 너무 늦게 알게 되었어요. 아빠, 아버지, 많이 힘들고 외로우셨을 텐데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지 못했던 것 죄송해요. 그럼에도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셨더라고요. 삶의 흔적 여기저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잘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이신 나라를 위한 순종과 또 가정과 자녀를 위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한 우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열매입니다. 아버지, 이제 평안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1: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이 어디서 왔는지,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어른이 되어서야 혹은 그분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5월 8일 금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행저질 나는 아버지를 향한 딸의 사랑이 담긴 편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월남전 참전 용사이셨대요. 낯선 땅, 낯선 하늘 아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낸 아버지가 살아남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자리에서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죠.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가슴에 묻고 가족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내야 했던 아버지. 그 무게를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날카로움 뒤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를요. 방금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분도 아마 오랜 시간 아버지를 오해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아버렸을 때의 그 미안함. 그 마음만은 사실 많은 자녀들이 공유하는 감정일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부모님이 옆에 계실 때 다 표현하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 용서

하지 못한 채 이별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편지가 아름다운 건요, 비록 늦었지만 결국 이해하게 됐다는 거겠죠. 아버지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깨달음. 그 마음을 갖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과 또 눈물이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발견한 건 삶의 흔적 여기저기에 새겨진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찾으려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요, 찾기 시작하면 어디에나 있는 것, 그게 부모님의 사랑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 생각에 앞서서 영원 전부터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자,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아직 여쭤보지 못한 이야기가 있진 않으신가요? 부모님이 살아오신 길 위에 우리가 아직 읽지 못한 페이지가 남아있진 않은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립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지 뭐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오늘도 기다릴게요. 행저질러와 함께하고 있다는 여러분의 방명록, 발자취를 남겨주시면 너무나 반가울 것 같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또 무료로 사연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후에 채널을 대전 채널로 바꾸시면 행저질라 찾아오실 수 있겠고요.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합니다. 자, 또 행저질라에서는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녁 기도문, 매일 저녁 이미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쁜 이미지에 저녁 기도문 적혀 있어요. 부부가 함께 읽어도 좋고요, 혼자서 읽어도 좋습니다. 또 온 가족이 함께 소리내서 읽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 후에 하루를 마무리하셔도 너무나 이상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행저질라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저녁 기도문 링크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입니다.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저녁에 저녁 기도문 받아가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은 조금 특별합니다. 5월의 첫 주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 기도 올려드리는, 네, 그런 저녁 기도문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자녀들과 함께 혹은 부모님과 함께 혹은 배우자와 함께 이 저녁 기도문 이 저녁에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저녁 기도문 이미지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7151번님, 기도문 잘 받았습니다. 공주에서 청주로 막내딸 데리러 가는 중에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또 가슴 벅차고 설레는 그런 운전길이실까요? 막내딸을 데리러 가는 중. 이야, 또 따님도 그러시겠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3914번님, 지금 막 퇴근해서 오송에서 대전으로 향하고 있어요. 사랑과 헌신으로 가정을 가꿔온 모든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어버이날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부모님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처럼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귀한 오늘이 되길 바라며 피디님 저녁 기도문 챙겨주셔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일단 안전운전 하시고요. 우리 3914번님 맞아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오프닝 편지부터 해서 계속해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는 그런 방송으로 행저질러 꾸며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부모님께 먼저 전화는 드리셨나요? 안부는 물으셨습니까? 요즘 어버이날은 되게 외적으로만 많이 꾸미고 치중하는 경향도 조심스럽지만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잘 가지 못했던 식당도 가고 혹은 뭐 선물을 사드리기도 하고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뭐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더 부모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가 진심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한마디 건네주시는 것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 해보게 됩니다. 저도 철이 드는 건지 그런 묵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그런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3914번님 감사드리고요. 5137번님 기도문 신청하시면서 성전에 감사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에 있는 교회들 많죠. 가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진심 어린 한마디 남겨보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5121번님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처음 보냈는데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해 주셨어요. 잘 받으셨죠? 5121번님. 아마 이 저녁 기도문의 매력에 빠지실 겁니다. 매일 저녁 우리 자주 봐요. 5121번님 축복합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렇게 여러분들께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녁 기도문 이미지 링크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행저질라는 한 딸의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긴 편지로 문을 열었죠.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청취자분의 편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를 향한 음성편지 보내주실 분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더 따뜻한 저녁이 될 것 같아요. 자, 생일 축하 메시지도 좋고요. 또 수험생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너무나 좋죠. 또 화해의 제스처로 사과의 편지, 누군가를 향한 감사의 편지, 아니면 오늘처럼 그리움의 편지 다 좋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편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저질러 오프닝 편지 샵 9330번으로 편지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저녁 기도문은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세상 다시 보기 시간으로 함께하죠. 한 주간의 이슈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코너 금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도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찬양 한 곡 나누고요. 세상 다시 보기 코너 함께하시죠.

0: 매주 이 시간 세상의 이슈를 기독교적 시각으로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세상 다시 보기입니다. AI가 홀로 사시는 어르신께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편리하고 참 고마운 기술인 건 분명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과연 AI의 안부 전화가 진짜 돌봄이 될 수 있을까? 기술이 채우지 못하는 자리는 없을까? 오늘은 이 질문을 함께 가지고 노인복지 사역 현장에서 오랫동안 섬겨오신 유재룡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오늘 행저질라 처음 찾아오셨는데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유성구 노인복지청 관장을 맡고 있는 유재룡이고요. 대덕 칸빌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목사님 AI 돌봄 서비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1: 네네.
0: 최근에 정부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AI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말벗이 되드리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요.
1: 네.
0: 목사님께서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1: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같이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네.
0: 사실 이게 나온 배경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는

0: 빠르게 늘고 있는데
1: 네.
0: 이를 감당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잖아요.
1: 네네.
0: 한 연구에 따르면 2043년까지 요양보호사가 99만 명이나도 필요하다고
1: 그렇죠.
0: 하더라고요.
1: 맞아요. 네네.
0: 이 추세면은 2043년에는 우리나라의 72.8%가 60대를 넘기게 되면서
1: 네.
0: 70대가 80대를 돌보게 될 거라는 그런 네. 우려 섞인 네. 말도 네. 나오고 네.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AI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1: 네.
0: 박사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 그 현재 그 결과를 조금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2026년 현재 이 서비스가 전국 지자체와 LH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가 되고 있는 이유는 압도적인 가성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네.
1: 1인당 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약 18,000원 정도. 근데 이 서비스는 약 6% 정도인 8,000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촘촘히 관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실질적인 고독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또 나타났고
0: 네.
1: 네이버 클라우드 발표에 따르면 대략 한 340억 정도의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좀 분명한 것은 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면을 좀 고려해 볼 때 AI를 인간의 어떤 경쟁자가 아니라 현재 인력의 과부하를 줄여드는 스마트한 조력자 정도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AI가 단순 안부 확인을 맡아준다면 대신 전문 인력은 그 시간을 활용해서 정서적인 교감이 필요한 어르신한테 더 다가가서
0: 네.
1: 그분들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같이 가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네요.
1: 네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AI가 안부를 묻고 건강을 체크하고 대화도 나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진짜 돌봄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과는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목사님?
1: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좀 깊게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0: 네.
1: 이제 그것이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과 인공지능 사이의 차이가 가장 궁극적인 게 뭔가 아시겠어요?
0: 영성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1: 네네. 창세기에도 나타났던 것처럼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야 생명이 된 것처럼 인공지능 잘 만든 인간의 지능이지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숨을 넣어주신 인간이기 때문에
0: 네.
1: 그 부분이 결국 영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적인 신체적인 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영적인 케어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물음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음표를 이렇게 보면 AI가 제공하는 것은 기능적인 것이지 결코 영적이거나 존재적 돌봄까지는 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네.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반응은 할 수는 있지만 충분한 어떤 영적 공감이랄까 이런 데까지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AI는 입력된 데이터를 통해서 일상 돌봄을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이웃사랑은 상대의 고통에 들어가는 희생과 자기 비움이 있어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공동체로 회복시켜줄 때 돌아오게 네. 할 때 그게 참다운 이웃사랑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돌봄은 단순히 괜찮으시냐라는 묻는 것을 넘어서 그 어르신이 우리 공동체 안에 소중한 지체임을 확인시켜주는 이 과정이 우리 기독교적 이웃사랑이고 또 공동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렇다면 오늘 논의의 정점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1: 네네네.
0: 아무리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고는 해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가 채우지 못하는
1: 네네.
0: 돌봄의 자리가 있을 텐데
1: 네네네.
0: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첫째는 이제 기술이 이제 더 정교해지죠. AI도 계속 발전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가져야 될 따뜻한

0: 따뜻한 마음, 포용, 마음하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는 더 정말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일단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 교인들에게도 디지털에 대한 소개를 해서 거기에 좀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우리가 디지털을 얼마큼 이용하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런 것들도 하나의 혜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순히 이제 전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런 하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제가 시설에 갔는데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 취지가 있었는데 거의 중증 장애인이 있었어요.
1: 네.
0: 중증 장애인이 도움만 받아야 될 장애인이라면 이 장애인이 하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전화로 독거 어르신들이 전화해서 안부를 전해주는 것들을 보면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혼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돌봄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뭔가 또 주는 기쁨을 느끼는 데까지 오려고 하면
1: 네.
0: 아무래도 사랑의 관계와 이 공동체 훈련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천만 1인 가구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노인일 텐데 그분들에게 더 필요한 거는 뭐 AI 도움도 필요하고 우리 이웃 사랑도 필요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보면 복시를 많이 해봤는데 이제 남을 도와줄 수 있어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시는 우리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성,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
1: 네.
0: 이게 있을 때 비로소 돌봄이 충족이 되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우리는 이 돌봄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지역사회와 같이 그런 돌봄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예로 저희들이 이제 제덕 한빛교회는 온 한빛 아파트에 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점점 초고령사회가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1: 네.
0: 먼저는 우리 교인들이 도움을 보면 필요하신 분들께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고 또 안부가 필요한 사람들도 이렇게 적어가지고 안부 전화해주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안 믿는 사람에게 통합 돌봄이라는 측면에서
1: 네.
0: 확대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AI가 해줄 수 있는 영역도 분명 많아지겠지만 더불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손길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각 교회들도 각 개인들도 생각할 거리가 많이 주어지는 그런 오늘의
0: 네.
1: 주제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또는 부모님이 떠오른다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거든요.
0: 네네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나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하신 그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따뜻한 사람의 손길, 따뜻한 사람의 마음이 무엇보다 더 필요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그 신앙이, 영성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부모님들은 AI가 이렇게 전화해 주는 것보다도 좀 투박하고 어색하더라도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더 우리 부모님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1: 네.
0: 오늘 저녁 이 시간에 한 번쯤 전화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공동체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신앙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가족관계 이런 것들도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1: 네.
0: 듭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성구 노인복지관장이자 대덕 한빛교회 협동 목사인 류재룡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상 다시 보기 함께하면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함은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쩌면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필요한 돌봄의 자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득 떠오른 어르신이 계신다면 오늘 저녁에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습니다. 세상 다시 보기 다음 주 금요일에 돌아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를 마무리하며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바라보며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서로의 삶이 때로는 서툴고 부족할지라도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마음만큼은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상처를 주며 더 쉽게 서운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저녁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당연하게 여겼던 존재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퇴근길에 지친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무거운 하루를 살아낸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쉼과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이들에게 잘했다, 애썼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5월 8일 금요일자 저녁 기도문 낭독해드렸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3326번님, 요양원 근무 중인데 어버이날 어르신들 앞에서 재롱잔치 떠느라 녹초가 돼 퇴근했네요. 주님의 위로와 평안한 쉼으로 인도할 기도문 보내주심 행복할 것 같습니다. 샬롬 보내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3326번님. 덕분에 우리 많은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어버이날을 보내시지 않았을까요? 축복합니다. 6842번님, 기도문 챙겨가시면서요. 구역예배 가는 길인데 퇴근길이 많이 막히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하지만 또 극동방송에서 행자질라에서 좋은 찬양들 많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비록 막히는 퇴근길이지만 행복하게 주님 생각하면서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2978번님 기도문, 일 마치고 딸기밭으로 목장예배 가는 중입니다. 샬롬 하셨어요. 참 많은 분들께서 오늘 소그룹 모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야, 주님께서 소그룹, 특별히 많은 지체분들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은유의 시간 보내시고요. 1234번님은 저녁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행저질라 들으면서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저녁 기도문 받아 눈으로 마음으로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그런 저녁 보내시길 바래요. 1234번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퇴근길과 함께하는 행저질라 다슬 PD님 목소리 들으면서 저녁 기도문 듣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들 고생 많으셨어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하루를 행저질라와 같이 마무리합니다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한 주간 동안. 8446번님, 고3 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 잘 견뎌주길 바라고 건강히 잘 보낼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우리 8446

6번님, 아들을 위해서 행저질라 오프닝 편지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아들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 행저질라 편지 도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편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8236번님, 저는 경기도에서 듣고 있습니다. 기도문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경기도에서 대전극동방송 행저질라를 애청해 주시는 우리 8236번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애쓰셨어요. 9673번님도 저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퇴근길이라고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요. 평안한 귀갓길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 외에도 기도문 많이들 챙겨가고 계시네요. 행저질라 5월의 첫 주를 마무리하면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런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제가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문 올려드릴 수 있는 저녁 기도문 이미지 링크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신 분들 중에 누군가에게는 전화 한 통에 용기가 생기는 시간이었으면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기도하게 되는 시간이었길 소망해 봅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만큼은 죄송함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늦은 사랑은 없을 거예요. 다만 아직 전해지지 않은 사랑이 있을 뿐일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요. 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의 저녁 또 주말이길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주어진.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신의 가에 새 생명 신의 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레위기 11장 1절에서 12절과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날 우리에게 식사 시간은 그저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11장은 우리에게 식탁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을 구분하여 목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지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을 하는 것은 정한 음식으로 먹을 수 있고 굽이 갈라지지 않고 대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해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물속의 생물 중에서 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라고 합니다. 또한 하늘의 새는 독수리나 솔개 같은 육식을 하는 맹금류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먹여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 레위기 11장의 이 음식 규정의 문제를 쫙 엑기스만 뽑아서 한 문장으로 모으면 레위기 11장 45절로 기결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 11장의 핵심이요. 레위기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은 음식에 관련된 장만이 아니라 이 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그 식탁 한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식탁에도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신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시는데 그 구분의 기준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강상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구분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광야의 음식이 상하기 쉽기 때문에 상하기 쉬운 음식은 먹지 말라고 금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먹지 부정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돼지는 쇠고기보다 상하기 쉬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돼지고기는 안 먹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토끼나 낙타도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마다 토끼를 많이 길러서 시골에서 토끼를 잡아먹는 사람도 제법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끼는 그렇게 상한 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토끼나 낙타는 또 다른 종류인데 이렇게 볼 때 금강상의 문제로만 해석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또 다른 학자들은 창조 질서의 완전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 잘 적응해서 온전한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것도 좀 부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다 생물, 수중생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볼 때 이 설명도 타당치 않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기준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나 확실히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기준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우리 인간의 이해로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하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돼야 순종하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고 이해가 되어야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아이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는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변정을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께 순종하기 쉽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에덴 농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에덴 농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다스리고 따서 먹고 즐기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따서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다가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못 따먹게 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가 더 잘 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다라고 유혹하는 거지.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뱀, 사단의 전략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다. 그분의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지. 라고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사단은 음식을 통해서 최초의 선악과라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형시켰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하여 신의 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먹는 음식의 규정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신뢰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삶을 살고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제대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단순히 식이요법에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의 재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비록 내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은 우리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작은 순종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욕망과 다르고 내 견해와 내 감정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장이 레위기 11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여 먹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식탁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민족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편이다. 우리가 한 공동체요,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요즘도 그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밥을 먹을 때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특히 비즈니스 사업을 할 때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하이할 때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해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랬는데 옛날 시대에는 이 식사라는 것이 공동체 의식에 강합니다. 우리가 한 편 되었고 한 마음이 되고 같은 편이 되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가나안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시내 산에 섰습니다. 율법을 받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식단, 음식 규정을 주셨습니다. 이 음식 규정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사람들이 밥을 같이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가나안 문화는 중립적인 문화가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의 문화는 우상 숭배의 문화고 퇴폐 문화였습니다.
제약이 충만한 문화였습니다. 오죽하면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하고 이스라엘을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은 하나님이 심판해야 마땅한 대패 문화를 가진 타락한 민족이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문화, 그런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과 합친을 하고 함께 식사를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약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가나안 족속을 치라고 하신 거예요. 전혀 같이 밥을 먹지 말아라. 그런데 이런 규정을 어기고 나중에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고 혼인하기 시작했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타락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독특한 음식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쳐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배려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들의 식탁이 그들의 정체성을 증거했습니다. 바빌론 포로에 붙잡혀 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당시 왕이 제공하는 기름진 음식, 고기를 먹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풀을 먹는다고 했죠. 이건 단순히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은 구분되고 구별은 정체성의 표현이에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식단으로 구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나의 돈을 쓰고 있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내게 끌어오르는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내가 누구에 속한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구분되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 구별되는 모습이 실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성질 부리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자기 것을 취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날 세상에서 뭔가 다르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레위기 11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더 이상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언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과 1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모든

나오는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들어온 것은 네 안에서, 너 안에서 나오는 말이야. 너의 태도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음식 규례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절기를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뭘 먹거나 안 먹거나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이걸 말하지 말라는 이 모든 규례와 이 모든 율법은 그림자인데 뭘 비춰주는 그림자냐. 진짜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11장 말씀은 이제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음식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레위기 11장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바꾸셨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는 강조하는 것은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면 전염되고 네가 부정해진다.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한 사람도 부정한 것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만져서 정결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레위기 11장에 보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격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시체,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그 죽은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식탁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식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사꾸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셨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믿은 후에 나의 재산의 절반을 쪼개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했었으면 그 사람에게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갚아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식사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변화를 일으킨 예수님은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많이 배운 유대학자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이었는데 다마섹, on the road to the Damascus,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식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복음을 들은 우리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직장을 다니고 왜 사업을 하고 내가 왜 존재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느냐, 하나님이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0: 아이가 들고 보니까 그렇게 대접하고 숨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존경스러운가를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받은 바 그 사랑대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치킨을 쏘고 맥도날드를 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대접하고 섬기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레위기 11장을 예수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지역에 가게 해서 직장을 잡게 됐는데 거기 가서 생활할 때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도 같이 혼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구역에 젊은 사람 구역에 어느 순장이 구역장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지쳐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역장을 돕는 마음으로 막 그 애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같이 가고 또 식사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봉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얘들을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 고등학생 시절에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그렇게 떡볶이도 많이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더랍니다. 저는 그 자기가 봉사하는 이유가 엄마 아빠 때문에 그랬다 하면 좋았을 텐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그렇게 대우를 한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숨기는 삶을 살고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대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 11장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이 거룩한 식탁에서 매일 먹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가고 내가 지금 먹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존재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서문교회 043-264-502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살다 보면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0: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무게만큼 실험도 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운명처럼 달라붙은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비된 것 같은 인생 때문에 절망감이 짓누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고난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빛깔로 바꾸어주시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2: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켈리 박사는 평소 신앙심이 돈독하고 인격적이어서 학생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외출을 할 때는 늘 옷깃에 장미꽃을 꽂고 다녔습니다. 켈리 박사를 본받아 많은 학생들이 옷깃에 장미꽃을 꽂고 다녔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꽂고 다니는 장미꽃은 하루도 못 가서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켈리 박사의 장미꽃은 일주일이 지나도 시들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긴 학생들이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켈리 박사는 학생들에게 장미꽃이 꽂혀있는 옷깃을 뒤집어 보여줬습니다. 켈리 박사의 장미꽃은 조그만한 물병에 꽂혀 있었습니다. 한 송이의 장미꽃도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는데요. 우리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영혼의 상태와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길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아닐까 싶네요.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브랜우드 뮤직의 연주음반 잔잔한 물가로 Beside Still Waters 4집 중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Give Thanks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Thy Loving Kindness를 팬파이프 연주와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협연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겁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고치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준하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곡 You Are My All in All을 오늘은 니콜 로드먼의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라넬 하레스의 곡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랑 Unbelievable Love를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옴니버스 음반 CD Wanna Heal 중에서 찬송가 갈보리산이의 The Old Rugged Cross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오늘도 지혜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찬송가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Were You There 그리고 Blessing, Honor and Glory 이어서 로드 알리 취언 에몬 하이 이렇게 세 곡을 마라르트 싱어즈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적한 동네에 자비스라고 불리는 부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교회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돌보았는데요. 이 부인이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자 교회 학교의 학생들이 추모를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녀의 딸 안나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아하던 카네이션을 영전에 바치고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카네이션을 한 송이 한 송이 나눠주었다고 해요. 이 모습에 감동한 사람들이 1908년 처음으로 자비스 부인의 기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어머니 날을 처음으로 만들었지요. 그러다가 아버지 날이 거론이 되자 1973년 어버이날로 바꾸어 지정하였습니다. 부모님을 보내주신 진정 어버이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365일 날마다 기억해야겠죠. 우리의 부모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쉼과 위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 출발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월드비전의 믿음의 가정,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으시고요. 가스펠 콰이어 앨범에 실린 내 마음의 한 노래에 있어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카네이션의 깃든 사랑의 의미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는데요. 이 카네이션 이야기에 모태가 되는 자비스 부인의 이야기가 참 도전이 됩니다.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돌보았던 이 부인의 이야기가 이 세상 모든 어버이를 기념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을 가졌던 선생님이 바로 어버이였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풍성한 찬양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 같은 어버이, 스승님을 기억하는 온전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와 함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9484번님께서는 대전에서 보내주셨어요. 다양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 이 시간 예수님 믿지 않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시간 찬양이 흐를 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고요. 또 제가 선곡한 찬양들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와 또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나목의 부모님께라는 찬양 함께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찬송이어서 행복한 가정의 가정의 복 그리고 김도연의 찬양 성령이 오셨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다음은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3825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참 듣고 싶은 찬양이라고 하시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찬양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 또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또 우리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다양한 찬양으로 오늘도 함께 했는데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들까지도 모두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타네이션의 유래가 된 자비스 부인 같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어버이가 바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복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세 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고마웠어요. 편히 쉬세요. 전국 동시대회에서 초등학생이 받은 최우수상 작품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시입니다. 말없이 차려주시던 밥상 묵묵히 견뎌내셨던 시간들 그리고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려주시던 그 마음까지 어쩌면 우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씩 배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익숙해서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의 말을 이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꼭 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은의 어머니의 넓은 사랑과 한웅재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리고 3.16워십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세 곡 함께 했습니다. 93.3MHz 대전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입니다. 공경하라는 이 말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보다 그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밤에 그 큰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를 키워주셨던 부모님을 떠올려보고 또 그 사랑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함께 기억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이 밤에 듣고 싶은 찬양과 여러분의 사연 남겨주세요. 오늘 어떻게 이 하루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오늘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적어주시면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신청곡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예수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캔디 크리스마스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그리고 송기철의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 세 곡 함께 하시고 마음 묵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음 묵상.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제자도의 조건을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욕구와 판단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는 것이며, 이것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누군가의 것을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구체적인 고난과 포기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름이란 예수님을 동경하거나 존경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분명 좁고 힘들지만 그 길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베델 뮤직의 Goodness of God, 영어 찬양과 문종혁, 정수연의 오 신실하신 주 연주 찬양, 이 두 곡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베델 뮤직의 Goodness of God 이 찬양 후렴구를 보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당신은 신실하셨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당신은 참 좋으셨어요. 내가 쉴 수 있는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거예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곡은 전체적으로 평생 동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곡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후렴구의 가사처럼 내가 쉴 수 있는 모든 호흡을 다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곡 가져왔어요. 9572번님께서는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복음 상자를 만들었어요. 종이 상자에 구멍을 뚫어서 기쁜 일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메모지에 적어서 상자에 넣어두었다가 연말에 성탄절 때 선물로 열어서 읽어보려고요. 하나님이 주신 받은 복을 그날 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메모지에 적어서 연말에 읽게 되면 그날 겪었던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주님께 더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도 9572번님의 그 어여쁜 마음을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 9572번님을 위해서 오늘 하늘 편지 끝나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송가 띄워드릴게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매일의 삶 속에 받은 복을 세워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지친 하루에 위로를 더하는 하늘 편지 전해드릴게요.

나보다 세상이 먼저인 너에게 나의 사랑아, 말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면서 삶은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말로는 나를 신뢰한다고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에게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도 나보다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렴. 우상처럼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너라. 말씀 앞으로 돌아오너라. 유혹이 온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참된 자유는 나에게로 올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단다.

사랑아, 나는 겉모습이 아닌 진실한 너의 마음을 원한단다. 오늘 너의 마음을 나에게 내어주겠니?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겉모습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길 기다리는 하늘 아버지.

프롬갓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하나린의 예수가 거느리시니 이 찬송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서울 마스터즈 현악 사중주단의 주의 곁에 있을 때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밤도 또 주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0: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1: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김경합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 교인 수의 증대를 위해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계획, 새로운 조직을 궁리하는데 끊임없이 신경 쓰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중시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엠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인데요. 이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달려 있었듯이 결국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것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늘 준비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합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7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요.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한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거나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스티븐 커츠프만의 I Will Be Here 들으셨습니다. 함께한다는 말은 가까이 있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고요. 떨어져 있어도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함께한다는 건 거리보다 관계에 더 가까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눈에 보이는 방식은 아니지만 분명히 곁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마커스 월십의 주가 주 되심을, 위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두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C.C. Winans의 Goodness of God, Fernando Ortega의 Give Me Jesus, Vicky Yohei의 Because of Who You Ar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사마나사삼번님께서 바로 방금 전에 들려드렸던 Because of Who You Are 신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6309번님께서 안녕하세요 김도현님, 장윤영의 겸손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 들려드렸습니다. 히스플랜의 헤매며 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Afflow, Planting Worship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그리고 6309번님께서 신청하신 장윤영의 겸손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목감기가 아직 낫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더욱 깊이 동행하시는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먼저 네 곡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나무엔의 음성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손영진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또 제이미 시션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이어서 김현진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김도현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그리고 옹기장이의 거룩 거룩 거룩, 김수지의 주 임재 안에서, 세 곡 함께 하시지요.

0: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1: 이어서 함께 하신 찬양은 마커스의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며칠 동안 목 감기가 좀 심해서 잘 낫질 않네요. 오늘과 내일은 더 은혜 넘치는 찬양으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테너 존 노의 나의 사랑하는 책, 그리고 메조소프라노 정자영의 멀리 멀리 갔더니, 그리고 내시빌 스트링 머신의 영어 찬양으로 오 신실하신 주, 세 곡 함께 하시지요.

방금 들으신 찬양은 내쉬빌 스트링 머신의 오신치라신추 메들리 찬양이었습니다. 자, 그레이스토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항해자, 그리고 이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소마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준비했어요. 두 곡 들으시고 내일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아무래도 감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은 것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김정우였습니다. 극돈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의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이것이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가스펠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조범진의 할렐루야. 네, 목소리는 이철규 형제의 목소리였습니다.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지금 좀 들으시는 것처럼 좀 피하고 싶었는데 감기가 약간 걸렸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목소리가 약간 앵앵거리는 목소리가 나서 저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만 좀 제 목소리가 조금 네, 그렇더라도 양해의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그렇죠. 뭐 우리는 뭐 항상 컨디션이 늘 같기를 바라지만 또 안 그럴 때가 더 많잖아요. 뭐 또 안 그런 날은 더 속상하기도 하고. 네. 벌써 속상해서 제가 네. 울컥한 건 아니고요. 네. 목소리가 제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 저는 저 5월달인데 이게 날이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아마도 또 제가 사는 동네가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시골이거든요. 네, 뭐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기온차가 좀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다 관리를 잘 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준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날 만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고요. 주일날은 국내 예배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땅에 정말 많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훌륭한 아티스트들,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의 노래들, 음악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던 조범진의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도 사실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했던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훌륭한 기타리스트이시기도 하고, 네, 음악을 너무 잘 만드는 분이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해서, 그러니까 저에게 교수님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셔서 이제 조범진 교수님 이게 좀 호칭이 좀 익숙한데요. 네. 네, 너무 좋은 음악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의 많은 아티스트들의 찬양들 오늘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좀 쉼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그리고 또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His plan의 줄을 그리며 Summer Plan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제 목소리였습니다. 강중현의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이 찬양 들려드렸어요. Praise and Worship 5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이 찬양 좀 녹음할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그 프로젝트 앨범들처럼 계속 앨범들을 좀 녹음하고 있거든요. 뭐 정기적인 아주 그냥 딱 맞게 정기적이긴 않지만 Praise and Worship이라는 타이틀로 계속 1집, 2집, 3집 뭐 이렇게 음원을 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고백했던 찬양들 그리고 이제 함께 회중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들 그리고 꼭 아 이 노래는 내 목소리로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곡들을 좀 모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는 함께 작업하는 그 프로듀서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찬양이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옛날 올드 가스펠이에요. 외국 곡이고. 근데 이 나그네였네라는 이 표현이 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맞더라고요. 나는 길을 잃은 나그네였네. 사실 근데 뭐 나그네가 길을 알고 걷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이제 정처 없이 이제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나그네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그 나그네가 길을 잃었다는 거를 깨달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의 그 궁금함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이 길을 왜 걷고 있나? 그 나는 진짜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을 때에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난다는 표현이 전 참 좋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주님이 인도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에 그 길이 그냥 내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이유가 있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살아가죠. 제일 많이 던지는 게 이게 맞나? 아, 이거 맞는 건가? 이런 질문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겁니다. 와, 그 평강 저도 늘 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얻은 것 같지만 또 어느 때는 어딘지 모를 곳에다가 또 쏟아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 같았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내 권리나 아니면 나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기도 하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 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과 평강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을 구하는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당신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통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날마다 매순간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과의 동행은 곧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이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힘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고민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종일 동행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굉장히 저의 가슴을 쿵 하고 칠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또 그러신 날이 있잖아요. 뭐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구나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근데 오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진짜 누구에게나 있죠. 상대적인 어떤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본인이 느끼는 어떤 그 고통이나 어려움들은 다 상대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 봤을 때, 야, 그게 무슨 고난이냐, 뭐 이럴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고난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안 계시는 거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처럼 반대로 주님이 계시면 만사형통이라는 게, 찬송가에 있는 가사예요, 이게 사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 이 찬송가에 있는 가사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이루실 것과 함께하고 계심,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평안과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게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 참, 오늘 이야기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정성원의 주의 선하심에 기대어 였습니다.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방송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오늘과 내일 사연과 신청곡을 받으면 오는 주 토요일날 다 모아서 방송을 해드려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로 얘기해 주시는 줄 알고 좀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이제 방송 제작 사정상 잘 모아서 토요일마다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연과 신청곡을 읽어드리는 분들은 지난주 토요일 주일에 올려주신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자 사연 참여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이용료가 듭니다. 계신 곳에서 기도의 제목들 또 듣고 싶으신 찬양의 곡들 올려주시면 잘 모아서 토요일날 일괄적으로 사연을 읽어드리고요. 신청곡들은 예배 찬양이면 주일날, 그냥 일반 CCM 찬양이면 토요일날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사연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땡501호님 501호님 네. 또 기록을 타이네요. 기록을 갱신하신 그 기록을 똑같이 또 5월 2일 1시 네 1초에 오늘도 왔어요. 어느덧 주말 일과가 되어버린 달빛 가슴을 사랑합니다. 아이고, 저도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8411님 모든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합니다. 나의 삶은 복되다 어노인팅 이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주일 내일 잘 준비해서 틀어드릴게요. 6002님 오늘 선곡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리구사님이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신 딸의 25번째 생일입니다. 더 감사함은 외동인데 언니 딸도 같은 나이라 그렇구나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또 올려주셨어요. 어릴 때 수련회도 같이 가고 있는데 어느덧 크면서 교회를 못 가네요. 신랑도요. 저의 소원이 신랑 딸과 같이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네. 너무 간절하실 것 같아요. 너무 바라실 것 같고. 네. 꼭 그날이 오기를 기도드리며 찬양 부탁드립니다. 딸의 생일이니 야곱의 축복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사하면서 듣습니다. 파리구사님. 기도하시는 것, 그 소원 이루어지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네. 야곱 축복 준비해 놓고 있어요.

6042님, 이번에 부당해고로 인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번 곡은 제 사연에 어울릴 만한 곡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6042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진짜. 정말 삶에 있어서, 예, 좀, 일부분이 항상 이렇게 좀 지치게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어울릴 만한 곡인지 모르겠는데, 6042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하나 골라봤습니다. 8131 하나님, 지난주인데 다 회복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주한 아이를 위해, 11살 아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자녀이신 것 같아요. 이날이 이제 5월 2일이었거든요. 5월 2일날,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와서 도착한 지점에서 1인 열차칸에 비스듬히 앉아서, 정차했던 중 함께 동행했던 체중이 두 배에 달하는 친구가 뒤따라오면서 감속하지 않고 가속된 상태에서 그대로 들이받아서 몸이 심하게 제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외상은 없는데, 등과 목이 뻐근하다고 합니다. 심한 교통사고의 충격이니 뇌진탕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장내에 멍이 들었다가 천공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으니 하루 이틀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괜찮으신 거죠? 괜찮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가족들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셨는데요. 저희도 함께 기도합니다. 네, 다 회복되어 주실 줄로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5월 6002님께서도 신청곡 해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들려주세요. 네. 6042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자 사연으로 보냈는데 언제 보내셨을까요? 이날? 네,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라이브로 바로 이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모아서 읽어드리고 있어서 조금 그 시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6428님, 제가 지난주에 주회전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틀어드렸거든요. 네, 오늘 또 신청, 저기, 사연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일주일이 너무 빠르죠. 네. 31일날 미국 가시는 일정 건강하게 잘 가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1시 3초에 5015님께서 안녕하세요. 주회전, 어제 주회전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좋았어요. 위로가 되네요. 주회전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언젠가 맞게 될 아침을 기다리는 거라 생각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526님.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568님,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편분이 지난주에, 시골에서 친구랑 있었는데, 응급실을 가셨다고 했는데, 나으셨는지 모르겠네요. 7568님 올려주신 기도 제목 제가 잘 읽었고요.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까 인사했던 2526님, 힘들고 지쳐서 자려고 했는데,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불면증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신청곡들이 있었죠. 이은수 목사님의 너는 내 아들이라 신청해 주셨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파리구사님의 따님의 생일, 야곱의 축복, 이두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이현수 목사님의 너는 내 아들이라,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신청곡이셨죠.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느덧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을 준비해 놓은 거는 아까 그 사연 중에서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 자녀의 건강과 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찬양을 좀 골라봤거든요. 마지막 찬양으로는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들이라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역전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역전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심대로 역전되기를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록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신 완전하고 완벽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또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승리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걱정보다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아까 잠깐 나눴던 이야기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평안한 밤 되세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자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정말 바쁜 하루 잘 보내셨겠죠? 오늘은 또 올해 두 번째 주말이고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이름 바로 부모님인데요.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거름이 되고 뿌리가 되어주신 그분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되새기면서 또 감사로 올 한 달을 부모님과 함께하는 귀중한 시간 나누시기 바라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바라보기만 해도 눈시울이 젖어드는 이름, 당신은 나에게 신이 보내주신 가장 아름다운 비열이었습니다. 예인님의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정말 부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또 그렇게 가슴 절절히 와닿는 이름, 어머니.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서 부탁하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맡고 일어나 바딴 아람에 있는 내 외조부 부도엘의 집에 가되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내게 맞는 아내를 취하라.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내려 너로 많아지게 하고 불어나게 하실 것이니 내가 많고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라. 또 그가 내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되 너와 내게서 나올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어 너로 하여금 내가 나그네로 살던 땅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물려받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니 그가 아람 사람 부도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에 있는 바딴 아람을 향해 떠났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과 그를 바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아오게 한 것과 그가 야곱을 축복하고 나서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말라 하고 명한 것과 야곱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 말에 순종하여 바딴 아람으로 간 것을 알게 되었다. 이때에서는 가나안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의 눈에 달갑지 않게 보이는 것을 알고서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이미 얻은 아내들 이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엿의 누이인 마할랏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자 해가 지니 거기서 하룻밤 묵게 되었다. 이에 그가 그곳에 돌 몇 개를 가져다가 그의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잠들었을 때 꿈을 꾸니 보라 한 사다리가 놓였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기를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인 여호와니 내가 누운 그 땅을 너에게 또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내 후손은 땅에 흙먼지같이 많아지고 네가 동서 남북으로 퍼질 것이니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마침내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내가 네게 다짐한 약속을 다 이룰 것이다. 야곱이 문득 잠에서 깨어나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이를 몰랐도다 하고 말하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로다 하고 말하였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으며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는데 사실 그 성읍은 본래 루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에 야곱이 경배를 올리고 나서 아뢰기를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니 그때에는 내가 당신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28장 2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또한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함경북도 해룡의 둘째 딸이며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양반 가라 하더라고요. 그런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잘 성장하다가 북한이 되게 어려운 시기가 왔잖아요. 고난의 행군 시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날들이었어요. 밤자고 깨나면 앞집에 어제같이 얼굴 봤던 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죽은 거예요. 북한 땅에서는 몇백 명이 죽어도 눈 한번 깜짝 안 하는 그런 땅이었어요. 이제는 북한에서 산 날들보다도 중국과 남한 땅에서 사는 날과 시간이 더 많은데도 그 고통이라는 그 기억 창고에서 여전히 밤에도 그렇게 두려워하고 눈 뜨면 북한 땅이 아닌 것이 한숨을 내쉴 정도로 평온을 가져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탈북하게 된 동기는 제가 결혼 전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 땅에서 여기서도 우리 연배는 다 알 겁니다. 매 결혼이었잖아요. 결혼하고도 10달, 11달, 1년 지나서 아기가 출산되면 바른 여자로 봤어요. 근데 그 전에 결혼했어도 5달, 6달 돼서 아기 나면 불에도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저 결혼 전에 몸 섞었다고. 그런 시절에 제가 결혼이 되지 않게 임신이 되니까 집에 핍박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래 있다가는 끌려가서 유산당할 처지.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왜 못했는가 하면 그 아기 아버지를 사랑했거든요. 오빠 친구였어요. 그 집은 좀 괜찮은 집이어서 뭐 저 같은 또래 여자분들은 다 결혼하기 싶어하는 그런 집. 아무리 그 배고픈 나라라 해도 출신을 따지고 아무리 임신됐다 해도 더 좋은 집안을 추구하니까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집에서는 부끄러움이 대상이 됐고요. 더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찾아가서 좀 결혼시키자 해도 교육하고 오히려 그 집 아들이 잘못인 것이 아니라 혼자만이 잘못으로 멸시만 받고 돌아오. 그런 상황에서 또 당시 고난의 행군 시기잖아요. 그래서 탈북에 들어왔는데 기다리는 거는 그런 인신매매. 사람들 돈을 벌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강가에. 저는 무작정 대련을 들어갑니다. 도시를 헤맸더니 간판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한국 사장님이 식당을, 회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일하다가 두석 달 지나니 겨울이 되니까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사장님이 중국에 유명하다는 점집에 갑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를 불러내고 여기에 임신한 여자 있으면 나오라고 내가 오늘 점집에 갔더니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집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중국에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제 몸이 임신인데 어디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숨기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홀에 나가 있었더니 중국 언니들이 너 왜 이래 불도 안 켜고 있는가 하더라.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내가 사실 그 임신한 여자라고 하니 그럼 빨리 남편 있는 데 가서 아기를 썰어야지. 왜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냐. 사장님하고 얘기하면 여지껏 일하는 봉급을 줄까 하더니 자기가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갈 데 없어서 해간 그 양지 바른 쪽에 우리가 앉아 기다리는데 언니들 나왔어요. 그 언니들이 왜 가지 않고 아직도 여기 있는 거 같아. 그때야 말합니다. 나는 갈 데가 없다고. 나는 조선에서 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 그 애기는 무슨 애기인가 하더라고요. 너무 말하기 싫어서 그냥 애기 아버지는 북한에서 굶어 죽었고 그러면 내가 같이 병원에 가서 그 애기를 치우고 좋은 데 시집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니까 언니들이 자기네 다니는 어떤 교회에 데려다 줍니다. 교회에 데려가서 그 권사님 그때 그 중국에서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서 간판 없이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거기를 데려다 드려놓고 설에 제가 임신했다 말은 안 하고요. 갔어요. 권사님이 좋은 데 시집 가서 막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이미 애기 있는 사람이라 했더니 그거 어떻게 된 애기인가 해서 그래 남편이 죽었다고 했더니

예정하지 말라고. 또 날 병원 끌고 갈 예정하더라고. 아, 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군사님이 나를 가라 하더라고요. 바보 같은 여자라서 하더라고. 남편이 죽은 애기를 왜 가지고 있냐. 정말 바보 같다. 그러면 네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밤만 자고 날이 밝으면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날 밤 자고 이튿날에 어디로 가겠나 해서 그럼 길림 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길림을 떼줬어요. 차표를. 그런 거 보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믿는 분들이 참 탈북민들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를 보호해 주었고 자기네 돈으로 기차표도 떼주었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어디 가나 그렇게 하나님 사람들이 있어서 살만한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림을 들어옵니다.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더니 이 아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탈북민들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너무 가난하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도 만나서 아기라도 낳아서 정말 가정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중국은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산하 제한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아이 한 명 낳는 지표를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아기가 있으니까 저를 사가는 사람은 자기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발리지도 않고 어디 갈 때도 정말 저는 탈북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아기 때문에 어찌 이렇게 중국 땅에 그렇게 많은 남자들 중에서 사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 그때 있잖아요. 배도 이만이 나오고 아주 산 것이 돼가지고 내가 속은 멀쩡하죠. 저는 있잖아요. 그 아기를 유산하고 포기하면 20대입니다. 새 가정 가집니다. 근데 왜 그토록 그렇게 아기를 놓지 못했는지 제가 다른 탈북민들과 저는 똑같습니다. 완악하고 강박한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리게 됐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중국에서 그 가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아이를 지키고자 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아기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했고 그 사람도 저를 사랑했다고 저는 그 이승한 것을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기 때문에 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들은 그 제도에서는 더 좋은 집안의 처자를 원했겠죠. 저희 집도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책임감이 강한 아버지였어요. 유급으로 있었고요. 농장의 반장이어서 반장이면 이지간한 사또 만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나를 태우는 거지 않아요.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랬어요. 나는 이 아이를 함께 하고 있다고 언젠가 당신을 만날 거라고 나는 이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꼭 다시 한국으로 올 것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꼭 이 아이를 키워가지고 나는 다시 북한을 나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만날 것이다. 이게 내 내 신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지킨 거죠. 그 아이를 중국 땅에서 기적적으로 낳게 됩니다. 또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낳게 되니까 잘 발리더라고요. 발리는 것이 언덜 수리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인데 집에도 아이가 있었어요. 둘이나 있었어요. 이미 제 아이까지 세 명이면 중국 땅에서 볼 수 없는 아이 세 명은 대가족이에요. 남자는 언덜 수리하는데 언덜은 맨날 뜯는 것이 아니라 봄, 가을 뜯고 겨울, 여름은 안 뜯지 않아요. 뭘 먹고 살아요? 아이 세 명이니까. 제가 거기서 두부 상사를 합니다. 그래서 두부 상사 3년을 망하며 3년을 끌었더니 3년 후부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집을 사게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세 번 잡힙니다. 왜 세 번 잡히나? 너무 가난할 땐 안 잡혔어요.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잡히더라고요. 그래 경찰서 갔는데 경찰 아저씨가 쭉쭉도 이렇게 조서를 쓰고 보던 게 마지막에는 나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살지 말라고 장사 잘 될 때마다 이렇게 두 번 잡히고 세 번 잡히고 그때마다 경찰 아저씨들이 나섰어요.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뭐냐 하나님 운인 것 같아요. 온 동네를 10년 동안 누비미에 다녀서 세 번 잡혀서도 북송은 안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곳에서 살다가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옛 아주 멋쟁이 여자가 나타나요. 어떤 여자인가 봤더니 죽었다 하고 나를 사갔는데 그 본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저희 집이 너무 두비장사 잘 되고 제가 정말 소처럼 일했거든요. 어쨌든 열심히 일해서 이 사람 이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소처럼 또 젊었으니까 아프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새벽에 두비하고 점심 두비 나가고 저녁 두비 나가고 겨울 같을 때는 두부를 하게 되면 두비방에서 다 젖어요. 뚱김에. 너무 힘써서 여기 손 수술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그 집을 장만했더니 본 여자가 이렇게 소식을 다 듣지 않아요. 10년 만에 아 자기 원래 남편 아이들 너무 가난해서 버리고 갔는데 북한 여자가 들어와서 두비를 10년 세차게 하더니 집을 샀지. 아주 아이들이 뭐 중국말 한국말 하지 너무 이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돌아와 봤더니 너무 살만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집에서 이 북한 여자 둘이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 공안에 신고갑니다. 그래서 또 잡히게 됩니다. 이번에 잡혔을 때 그래 나 아기 없고 한번 나가보자. 아기도 컸죠. 10년 되니까. 아기 데리고 나가보자.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시집에 좀 가보자. 그렇게 나를 갈시하던 집에 가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경찰 아저씨 또 놔줬어요. 내보내겠으니까 그 동네에서 살지 말라고. 또 보냈어요 나를. 또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여자를 또 놓고 왔으니까 우리 또 우리 가정길 살는데 거기까지 또 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컸고 또 살만하고 또 그 집은 이미 사놓은 집이니까 중국은 시골이니까 그냥 둬두지 않아요. 어쩐 집 한 칸도 있고 두비방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을 욕심내더라고요. 지금 피해 간 곳까지 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죠. 내가 이랬어요. 그럼 당신이 들어와 살라고 대신 나는 좀 어디 살만한 데 보내줘라. 그랬더니 뭐라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또 두비 팔러 나가는데 옛 여자가 다가옵니다. 아직도 여기서 두부하고 있는 거 그렇다. 나도 자기가 같은 북한 여자인데 한국 나가서 5년 동안 돈 벌고 아이 몰라 들어왔다. 근데 오늘 또 마이 또 불레 두비 싸시오 이래서 나와봤더니 나라는 거죠. 얘 한국 안 오고 여기 있나다. 한국은 어디게 그랬어요. 우린 남조선이라 통했지 한국이라 안 통했거든요. 한국이 어디게 하니까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남조선 우리를 받아준대. 아 거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브로커 전화번호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도를 해가지고 아이는 중국에 두고 제가 몽골을 거쳐서 옵니다. 근데 가정에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몽골하고 중국 사이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비무장지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지대에 들어와서 농사짓던 사람들이 여기는 아직도 공안들이 가난한 곳이니까 너네 빨리 떠나야 된다 해서 우리가 위험한 지대에 벗어나라고 오는데 깊은 수림에 들어왔는데 깊은 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물 앞에서 누구도 건너지 못해요. 압록강 두만강 건널 때 일행들이 강에 떠내려가 죽은 사람,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게 있어나서 강물을 무서워해요. 근데 제 눈에 햇살이 누런 햇살 비치면서 우리 산림에 들어가게 되면 해가 뜨면서 이렇게 비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햇살이 비치면서 사슴이 새끼를 데리고 우리가 발 들이놓기 무서워하는 시꺼먼 강물에 쏜살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지하고 이래 봤는데 그 물이 사슴 정강이도 안 오는 거야. 이렇게 먹구슬에 턱 이렇게 날 보고 엄마가 새끼 데리고 그 수림을 쫙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기억하고 쌩살같이 달려가서 발을 이었더니 딱 막는 거예요. 너는 이 시꺼먼 강물 무섭지도 않는가고 왜 들어가는가. 내가 아니라고 너무 물이 얕다고 내가 분명히 봤다고 그러면서 발을 막 이었거든요. 내가 너무 단호하게 나는 이 물이 얕다고 너무 고집 부리고 앞장서니까 그 일행이 내 손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는데 아니었어요. 사슴 정강이 아니었어요. 근데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노란 그 스며드는 그 햇빛에 이 사슴이 새끼 데리고 나서 물을 이렇게 먹고 툭 쇠두고 날 탁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기억하고 달려 팔을 이었더니 고집 부려서 끝까지 그가 오프 오프 하면서 건넜거든요. 건너고 와서 우리 일행이 어떻게 된 일인가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네도 너무 참담해서 그 강물만 봤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였대요. 새까만 것만 보였대요. 그렇게 몽골을 거쳐서 제가 한국 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부모님, 어버이, 살아 계실 때, 내 곁에 계실 때 더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주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미 천국에 계신다면 그분들이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0: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가르치기는 직업을 가진 한 남자가 가족들과 머리를 식히러 근교의 해상공원을 방문했습니다. 해상공원에서 가장 인기 있던 건 바로 돌고래 쇼였는데요. 남자는 가족들한테 억지로 끌려왔음에도 돌고래 묘기에 흠뻑 빠져들기 시작했죠. 돌고래가 사육사의 말을 어찌나 잘 따르는지 사람보다 낫다고 느껴질 정도였다지요. 남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들을 가르치느라 진이 다 빠지는데 저 사육사는 도대체 돌고래를 어떻게 교육한 거지? 심지어 저 돌고래는 매우 즐거워 보이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남자는 이 쇼가 끝난 뒤 사육사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비결을 묻습니다. 사육사의 대답은 참 간단했습니다. 칭찬과 격려였죠. 이 조언을 삶 가운데 적용하자 남자는 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 작가는 이 남자의 경험을 듣고는 흥미를 느껴서 책을 냈는데요. 그렇게 나온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유명한 책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강한 바람보다 따스한 태양이 행인의 외투를 벗기듯이 조언에는 적절한 지혜와 때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잘한 일에는 칭찬을, 실수에는 격려를 줄 수 있는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이 소망과 함께 첫 찬송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군입합창단이었고요. 주 믿는 형제들 찬송 돈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으로 이어서 올려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의 이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일에 서로 앞장서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 위할 수 있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앞장서서 먼저 주님께서 가신 그 섬김의 길을, 사랑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말로 격려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배에 배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먼저는 서울챔버 싱어시고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사역자 방익수 씨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물밀듯한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양 99마리 찬송을 가사가 있는 찬양과 연주 찬송으로 이어서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먼저는 찬양사역자 이경미 씨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연주 찬송은 러시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부자 청년,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성경에는 The Rich Young Ruler, 돈도 많고 룰러라고 했으니까 사회 지위도 엄청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청년이, 어떻게 해서 이 부자 청년이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데 그래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한 청년이었어요. 즉 종교의식이나 선한 행실이나 지역에서 인정받는 것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부자 청년,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영생을 갖지 못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마가복음 10장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었는데, 좋은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선행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중요한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The shed blood of Jesus Christ, 그것이 나에게 주는 영생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청년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하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클래식 화요였고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노래하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을 위한 부귀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먼저는 LA 남성 선교합창단의 너 하나님께 이끌려 올려드리고요. 매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메리제인입니다.

0: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돼 평화가 온 열방 가운데 확산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군사용으로 쓰이는 자원들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사용되며 군사적 대치가 해소되고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혜선이 고향인 최후웅 형제가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 이 기도와도 같이 주님께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사랑 가운데 회복과 위로의 은혜가 있는 남과 북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대전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대전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원주시립 합창단이었고요. 이어서 나는 갈 길 모르니 도노마리아의 김동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하는 외화벌이의 진실 이어집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최근에 아프리카에 세워진 북한의 건축물, 이 우상화 건축물의 5곳을 살펴봤었는데요.
1: 네.
0: 오늘 이에 대해서 이어서 또 말씀을 준비해 주셨어요.
1: 그러니까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0: 네.
1: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북한은 너무 많은 곳에 가서 건설을 하고, 건설 기술자라든지 그 노동자의 인권을 좀 말살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그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상화 건물을 짓는데 같이 방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추가로 4개의 대표적인 시설 중심으로 그 의미 그리고 최근 상황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 네.
1: 특히 단순한 이 건축물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화 건축물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들이 어떻게 북한의 외화벌이와 연결되는지
0: 네.
1: 또 지금도 어떤 방식으로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0: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눠봤던 아프리카의 그런 건축물에 네.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조금 정리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프리카의 건축물을 많이 세우게 된 주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1: 네. 일단 그 기술이 정말 제일 뛰어나다. 우상화 건물을
0: 네.
1: 지금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뛰어나다 하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 선대는 물론이고 동상 같은 것도 계속 많이 건설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 동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모자이크 벽화라든지 무슨 구호나무, 그 구호나무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 또 포착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는 김정은 에 대한 동상, 김정은에 대한 뭐 배지, 뭐 이런 김정은에 대한 이런 아까 모자이크 벽화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0: 네.
1: 계속적으로 또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온 국토가 그런 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상화 건물에 대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만수대 창작사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우상화 건물들을 계속적으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동상 기념비 박물관 같은 대형 건축물을
0: 네.
1: 북한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지어주면서 돈을 벌어왔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 흔히 기념비 외교라고 부르기도
0: 있어요.
1: 합니다. 이게 참 거의가 없죠.

0: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 독립 이후 국가 상징을 만들 필요가 있었잖아요.
1: 네.
0: 근데 북한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대형 건축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그동안에 갈고 닦아온 우상화의 건물이나 뭐 비건축물을 세웠던 그 경력들을 다 이렇게 외화벌이에 사용하는 모양새인 거죠.
0: 그렇죠.
1: 그러면 아프리카의 지역을 한 곳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1: 먼저는 짐바브웨 상황을 이야기해 볼게요.
0: 네.
1: 이곳에서 국립영웅묘지도 북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0: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해외 파병 위인 기념 건축이라고 해서 건축물, 박물관 같은 데를 이제 짓고 그 앞에다가 이제 묘지를 건설한 거잖아요.
1: 러시아 네. 전쟁에서.
0: 그렇죠. 파병되다 네. 희생됐던, 돌아가셨던 그런 군인들을 이제 묻어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 많이 건설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짐바브웨를 옮겨서 국립영웅묘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기리는 국가적 추모 공간인데요. 수도 하라레 근처에 있고요. 전쟁 희생자 그리고 국가 공로자들이 묻혀 있습니다. 북한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설계를 했고요. 조형 작업에 참여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구조와 디자인, 평양의 혁명 열사르가 비슷한 형태로 그러니까 위성에 보면은 정말 비슷한 형태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북한식 기념비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묘지가 이런 기념비가 있다 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0: 네.
1: 이 건축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0: 아까 이게 기념비 외교다라고 네.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북한과 짐바브웨의 정치적 관계, 끈끈한 어떤 식의 관계를 보여준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1980년대 당시 두 나라는 이 반서방 성향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 네.
0: 북한은 이제 반제국주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삼주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삼주적은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을 얘기하는 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투쟁으로 이룬 피와 땀을 통해서 이룬 이 국가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가까워진 거라고 하는 겁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 사업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정치적 연대 그리고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도 북한이 정말 이런 영악하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1: 그리고 아프리카의 알제리에도 네. 비슷한 건축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순교자 기념비라고 해요.
0: 네, 똑같죠.
1: 네.
0: 어떻게 보면 약간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묻혀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알제리는 매우 큰 구조물이라고 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높이가 무려 92m에 달합니다. 어떻게 이걸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 네.
0: 그래서 독립전쟁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국가 상징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가 설계와 시공까지 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문 기관이 이 세계의 거대한 구조물이 하늘로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북한 특유의 대형 기념물 스타일을
1: 네.
0: 어떻게 보면 그대로 또 옮겨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기념비가 북한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또 갖고 있나요?
0: 그렇죠. 이제 해외 건축 사업 가운데 북한에서 이제 성공했다 우리가. 라고 하는 식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은 약간 모범 사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걸 이제 따라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이걸 하나 새를 설립하고 요대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외화도 벌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성공 사례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알제리와 북한은 비동맹 국가로서의 협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짐바브웨처럼 이 건축물도 외교적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물이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또 그리고 앙골라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0: 네.
1: 아고스티뉴 네토 기념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북한 작품이라고요?
0: 네. 앙골라의 초대 대통령을 기리는 시설. 라고 하는 거죠.
1: 네.
0: 이른바 이제 북한에서는 혁명사적지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금수산 태양궁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0: 모르겠지만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네. 묻혀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앙골라는 아고스티뉴 네토 기념관이 그거를 이제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높이가 약 120m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입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이 이렇게 설계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묘소가 있고 박물관이 있고 전시관 등 이런 복합 공간입니다. 금수산 태양궁전하고 비슷합니다. 네. 금수산 태양궁전은 거기 기차까지 있습니다. 선대 수령님들이 타시는 기차가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또한 이 시설 역시 북한의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가 설계와 시송까지 참여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대형 기념시설을 짓는데 특화된 기술과 인력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1: 보츠와나. 보츠와나의 새 부족장 기념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0: 이야, 진짜 별걸 다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1: 네.
0: 보츠와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작은 나라인데요. 이 거기에 수도에 세워진 이 기념비가 독립을 기반한 만든 새 부족장을 기리는 동상입니다.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상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각각 약 5m가 넘는 큰 청동 조각으로 만들어졌다.
1: 네.
0: 김일성, 김정일 동상. 여기에 김정은 동상까지 있는 새 부족장이니까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로젝트에도 북한 회사가 참여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약간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북한은 내부에만 동상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해외까지 동상을 건설하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외국 업체가 국가 상징을 만든 것에 대한 이 보츠와나 내부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다라고 그런 후문이 들리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참여했다라는 소식 자체가 논란이 될 만큼
0: 네.
1: 유엔 제재에 있어서 원활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이.
0: 네.
1: 네, 기념비 건축 사업이 혹시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까요?
0: 네. 이게 2017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이 그때 당시에 쐈을 때
1: 네.
0: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제재 대상을 이제 다시 뽑은 거죠.
1: 네.
0: 거기에 만수대 해외 개발 회사가 제재 대상이 포함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 사업을 이 단체가, 이 회사가 맡아서 할 수가 없죠. 공식 사업은 크게 위축이 됐는데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문제죠. 최근에는 중국 등을 거쳐서 인력을 보내거나 다른 이름의 조직을 통해서 우리 이른바 약간 페이퍼 컴퍼니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이름을 바꿔서 달아서 네. 일부 사업을 이어가는 정황도 현재 보고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1: 이게 돈이 오가는 활동이라서 제재를 받고 있는 거죠.
0: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돈을 벌어서 북한 내부에 들어가서 이거는 핵 개발 자금으로 쓰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제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1: 네.
0: 해외 건축 사업으로 벌어진 돈이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고 이 자금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프로젝트는 제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가 만든 그 규칙을 무력화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고도 지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1: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제재가 약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0: 그렇죠. 이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 협력이 좀 강화되면서
1: 네.
0: 러시아가 유엔 제재의 결의안에 비토,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 전문가 패널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각국에서 이 감시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제재에 대해서 누가 어기는지, 누가 북한 당국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그런
1: 네.
0: 전문가 패널 활동들이 전개가 됐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러시아가 반대한 이후로. 그러니까 그 감시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졌다라는 지적이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틈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활발하게 해외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제재가 존재하지만 완전히 그 구멍까지 다 틀어막을 수는 없다라고
1: 네.
0: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1: 이런 현 상황을, 그런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될까요?
0: 그러니까 건축 사업이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것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외화 흐름과 조직 구조를 함께 봐야 된다는 거죠. 이 회사가 누구

0: 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1: 네.
0: 이 돈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서 흘러가게 되는지.
1: 네.
0: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세탁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제재 이행을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아프리카 내 여러 나라들이 북한과 더욱더 친밀하게 지내면서

0: 그런 단체들이 아프리카의 국가들하고 다가가서 설득하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약간 대체 기술이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북한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도 되게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서 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대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 참 구조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웨어버리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인간 근본 심리는 두려움이랍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한 휴 미실다인 박사라는 사람이 인간 두려움은 영아기 때의 두려움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즉 영아기 때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대요. 떨어지는 두려움, 침대에서 마룻바닥에서 높은 데서 떨어지는 두려움. 두 번째로는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어린아이들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큰 소리로. 세 번째로는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갓난아기들은요, 엄마가 잠시만 없어도 막 엄마 자꾸 난리 나죠. 바로 그 연장선에서 모든 인간들은 두려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아기 때 떨어지는 두려움은 성인이 되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건에 대한 두려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어른이 되어서는 비난, 비판에 대한 두려움, 폭력에 대한 침범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까 한 두려움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고독, 불안,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까 하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인간 실존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특히 여성들에게 많다고 그래요.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 특히 제 집사람을 보면 제가 조금만 무관심하면 그냥 불안에 떠는 기생의 영역이에요. 때로는 자꾸 그 두려운 눈빛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애쓰는 몸부림.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러므로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역전이 돼요.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가 떠나갈까 하는 두려움. 예,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늙을수록 남자들은 젖은 가랑잎처럼 찰싹부터 산다고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 공포가 깔려있더라. 이 두려움 때문에 행복을 놓치고 있고 이 두려움 때문에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불행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말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말을 많이 하려고. 두려움, 공포를 감추기 위해서 일에 몰두한다든지 취미생활에 빠진다든지 중독에 빠진다든지 청년들 오토바이 폭주족이 있죠. 폭주족. 예, 그게 바로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발로랍니다. 방어기제. 튀고 싶고 관심을 끌고 싶고 이거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시온의 딸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 사랑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0: 되느냐? 시온의 백딸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원인, 그 이유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에 떨지 말아야 할 이유,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기가 막힌 사랑을 생각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사랑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이 노래 부르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사랑의 손길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여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9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은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아 야외 활동하기에 더없이 좋겠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며 기온도 크게 올라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부산이 11도, 서울과 강릉이 10도, 청진과 대구, 여수와 제주가 9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대전, 목포가 8도, 평양과 신의주, 춘천이 7도, 함흥이 6도, 강계가 2도, 해산이 영하 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전과 대구가 24도, 함흥과 광주가 23도, 평양과 개성, 춘천과 강릉, 서울, 부산이 22도로 보이고요. 목포 21도, 강계가 20도, 신의주와 청진이 19도, 제주가 18도, 해산이 1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 모두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에서만 오전에 최대 3.5m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북의 다음 세대들이 이 화창한 봄날의 햇살 아래서 마음껏 꿈꾸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자라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어린 아이들을 안고 오늘 설교 제목에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잘 될 것을 바라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늘 어떠한 설교를 해야 좀 은혜가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맥가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공을 많이 세웠는데 그 사람이 한 명언이 몇 마디가 있는데 한 번은 비울빈에서 2차 대전에 쫓겨가면서 I shall return.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2차 대전 말기에 다시 비울빈을 찾았던 맥가다 장군 명언이죠. 그 다음에 오성 장군으로서 퇴역을 할 때 미국 국회 상하의원 앞에서 강연을 할 때 All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늙은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냥 사라질 뿐이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 사람 스피치를 다 외웠어야 돼요. 그만큼 유명한 오성 장군 더글러스 맥가다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 있는데 그걸 오늘 설교 시작을 할게요. 그러게 전쟁통에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성 장군. 오늘 여기 군대 갔다 온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장성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한번 맥가다 장군의 기도하고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했나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어버이의 기도, 더글러스 맥가다 장군. 내 아이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불멸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하옵소서. 그의 마음은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갖게 하시어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하시며 내일 일을 내다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생활에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것에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 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 나지키 속삭이게 하옵소서. 아멘. 3월을 바람이라고 하죠. 4월은 봄이라고 그러지고 5월은 꽃이라고 말합니다. 5월 첫째 주일이 꽃주일이기도 하지 본래 6월을 어린이 주일날로 했는데 꽃이 없어 5월로 다시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유채꽃, 철쭉 참 화사하고 아름답죠. 라일락과 아카시아 꽃향기는 5월에 물씬하게 진동하니 어린이날로 적합한 달인 것 같습니다.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 교회에서 시작한 어린이 교육 10계명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너무 떠밀지 말지니 빨리 자라난 것이 잘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아이를 얕보지 말지어다. 그들은 세계는 부모의 세계보다 훨씬 깊다. 감정을 퍼붓지 말지니 어린아이는 어른의 감정을 쏟는 휴지통이 아니다. 아이에게 이기려고 하지 말지니 가정은 전쟁터가 아니다. 칭찬을 아끼지 말지니 이보다 나은 보약은 없다. 아이를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지니 감사함으로 대하라고 했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지니 그 부모가 최상의 교제다. 아이의 현재만을 보지 말지니 그 가능성과 미래성을 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통틀어 일반화 보지 말지니 그들 한 명 한 명은 모두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요도 아부도 삼가고 진실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라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이하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금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은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한 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없고 아버지는 신문만 보고 엄마는 복해서 일만 하고 대화가 없는 가정. 두 번째로 가정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래야 합니다. 소리가 정 나지 않거든 미소라도 지으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얼굴이 자꾸 찌푸려지거든 억지로라도 웃어보라고 했습니다. 명랑한 웃음은 분위기를 할머니로 이끕니다. 아기가 있으면 자연히 웃을 일이 생기지만 그렇지 못한 집에서는 애완동물이나 코미디 영상도 도움이 됩니다. 어쩌든 좀 더 웃고 사시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조금 뭐를 하면은 머리에 피도 안 만들 놈이 그런 짓 한다고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조금만 또 뭐 일을 못하면은 머리가 다 큰 놈이 그것도 못한다고 야단 맞고 이리 야단 맞고 저리 야단 맞다가 살아온 우리들 때로는 부모가 밉기도 하고 형들이 밉기도 한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옆에 한번 사람들 보세요. 이미 결혼해서 나간 자녀들이 있을 거고 당신 가정에는 이런 첫째, 둘째, 셋째 아기와 오기를 자주 보이면 아이들은 난폭한 성품을 갖는다고 하지요. 자주 핀잔을 주는 버릇이 부모에게 있으면 아이들은 지나치게 수줍어하는 성격이 이루어진다지요. 자주 부끄러움만 만들면 아이들은 쉽게 죄책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사랑한다, 고맙다, 수고했다, 돈 안 들어요. 자주 하세요. 역경을 잘 견디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에게는 인내심과 지규력이 생긴다고 하고 부모로부터 자주 격려를 받는 아이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인간이 된다고 합니다. 아낌없는 칭찬을 자주 받으면 그렇게 자라난 아이는 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성품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공평하게 대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터득한다고 하죠. 아늑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남을 믿는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인정을 받으며 자라난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상적인 인격을 지닌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잘 받아주고 들어주는 분위기에서 사랑을 배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대지를 생각해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기, 예수님이 터치해주기를 바라는 부모 심정에서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을 때 제자들이 야 구찬호 데리고 오지 마, 애들 울어, 애들 오줌 싸, 애들 똥 싸, 데리고 가, 나한테 데리고 오지 말라고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말렸어. 축복을 맞기 위해. 참 왜 제자들이 막아야 되는지.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고 예수님이 한번 안수해 주시기를 원해서 먼 거리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야단을 칩니다. 꾸짖습니다. 데리고 오지 마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어린 아이들을 제자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거부를 합니다. 시편 118편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막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잘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들의 얘기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가라고 했지요. 오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의 거하는 땅에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다. 오늘 예수님 앞에 오는 어린아이를 오지 못하게 막는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 잘 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망한 사람 못 봤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 목사 너는 너 애들을 이것대로 키웠느냐? 못 키웠어요. 나는 못 키웠지만은 그래도 저희 엄마는 성경대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아담의 후손이라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을 적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애들 셋 보면은 그래도 부모 말 잘 듣고 제대로 자라서 제 몫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아버지가 키운 게 아니라 엄마가 키웠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빠들은 애가 일어나기 전에 직장에 갑니다. 애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집에 옵니다. 맥가다 장군 오성 장군이에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러한 기도한 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들도 바쁘지만은 시간을 내서 그래서 빌리 그램 목사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할 때 집이 오면은 자기 오남매하고 시간 보내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노인을 생각하고 청년은 모험을 하고 아이는 모방을 한다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 하는 대로 하는 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어떻게 배우느냐? 어른들 하는 말 배웁니다. 참 어린아이들이 이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가정에서 배웠을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가정에서 배웠지. 속이는 것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가정에서 배웠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인간의 골수를 쪼갠다 그랬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고 했죠. 장례를 위해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성인이 될 때 위해서가 아니라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먹은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어려서 가르치세요. 성경 구절 외우라고 그랬어요. 찬송가 가사 외우라고 그랬어요.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를 찾고 계실 겁니다. 미국 프린스턴 유니버시티 설교학 교수로 역임한 앤드루 블랙우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세 가지 유산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좋은 기억의 유산입니다. 두 번째, 좋은 습관의 유산입니다. 세 번째, 좋은 이상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집을 남겨줄까, 땅을 남겨줄까, 돈을 남겨줄까, 뭘 남겨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블랙우드 교수는 좋은 기억을 유산으로 남겨주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이 뭔가? 아버지 엄마 싸우는 거? 말다툼하고? 돈 때문에 싸움하고? 옷 때문에 싸움하는 거? 두 번째로 좋은 습관의 유산을 남겨주라고 그랬어요. 인사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좋은 습관, 그걸 유산으로 남겨주라고. 세 번째, 좋은 이상을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좋은 아이디어, 좋은 기억과 좋은 습관과 좋은 이상을 남겨주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 겨울도 지나가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어 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참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생각납니다. 두 서너 달 된 어린아이가 새색 잠잔한 거 보면 꼭 천사 같아. 깨면 꼭 마귀 같고. 하나님께서 참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나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을 천사같이 키워야 되는데 얘들을 마귀같이 키운다면 마약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남고 뺏기도 하고 그런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피부는 비단보다 부드럽고요. 뺨은 소음보다 토실토실하고 눈은 별보다 빛나고 하나님의 작품 갓난아이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빵긋빵긋 웃는 얼굴, 새색하고 잔한 모습, 배고파 우는 눈물, 그 누가 어린아이를 보고 화를 낼 수가 있을까? 하루 종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마는 지낼 수가 있죠. 꽃은 향기롭습니다. 아카시아 꽃의 향기, 라일락 꽃의 향기, 장미의 향기, 나는 하루 종일 맡아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향기의 어린아이들을 주셨습니다. 꽃은 뭐를 의미하느냐? 열매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나는 과수나무 몇 개 심어놓고 꽃이 피나 안 피나 봅니다. 다 피면 열매가 열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는 포도나무도 심어봤고 사과나무도 심어봤고 대추나무도 심어봤고 감나무도 심어봤는데 요셉한테 맡겼는데 걔는 잎과를 나오지 않아서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감나무에 열매 맺게 맺은 거는 까치가 다 와서 파먹고 가는데 그래도 열매가 다닥다닥 열린 거 보면 마음이 흐뭇하고 저거 익으면 따먹어야지 하는데 동네 애들이 와서 밤은 다 따갔고 감은 까치가 다 와서 먹고 대추는 쪽잎인가 뭐가 돌아와서 다 먹고 그래도 나무 심어놓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자녀도 마찬가지요. 1억 준다고 애 낳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애 낳고 그 아이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도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식이 없지요. 아이는 다툴 줄 모르고 속일 줄 모르고 모략할 줄 모르고 해칠 줄 모르고 배고프면 울고 추우면 몸부림칩니다. 이태리 화가 레오펠로가 갓난 아이에게 날개 달고 있는 것을 그려놨지요. 그게 천사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순종하는 마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순수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결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배운 대로 실천을 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안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이죠.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의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더라. 아이들은 귀중하다고 하는 뜻이죠.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없인 얘기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참 어느 날 로마의 귀족 부인들이 코넬리아 집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서로 보석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코넬리아 부인한테 보석 좀 보여달라고 했을 때 코넬리오 부인은 보석을 갖고 나왔는데 아들 둘을 데리고 나와서 저에게 제일 귀중한 보석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안방에 가서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이것이 나의 가장 귀한 보석이라고 얘기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 뭐 루비 어떤 보석보다도 가장 귀한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귀하고 루비보다 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보배를 주셨는데 왜 딴 데다가 신경을 쓰고 왜 딴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도둑 맞지 않으려고 잠그고 또 잠그고 또 잠궈놓고 자녀들은 그냥 놔둬가지고 나쁜 버릇 배울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님들이 이 교회는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두 청년이 같은 대학에 다니면서 주일날 오후에 시내로 놀러갑니다. 교문을 막 나갔을 때에 종소리가 울립니다. 예배당에 오라고 하는 종소리요. 친구 하나는 미국 대부분 교회 앞에는 설교 제목이 써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구호를 보면서 자기 친구한테 나는 교회를 가야 되겠죠. 친구가 야 놀러 가자. 아, 난 교회로 간다. 그 친구는 교회를 가고 또 한 친구는 시내 놀러 갔지. 20년 후에 교회 갔던 친구는 대통령이 되고 시내 놀러 나갔던 친구는 감옥에서 종신진역을 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하나는 교회를 가고 하나는 술집을 가고 여기서 갈라지는데 20년 후에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은 미국의 클로버 크리블런 대통령이고 참 그 친구는 감옥소에서 신문 기사를 크게 보면서 자기 친한 친구는 그때 교회를 가가지고 올바른 생활을 해서 미국 대통령이 되고 자기는 망나니가 돼가지고 될 대로 되라 살다가 감옥소에 정신진역을 받고 신문 기사를 보면서 한없이 울었다고 하는

0: 얘기가 있죠. 오늘 마지막으로 아이를 사랑한다는 뜻이 뭔가? 예수님에 데려와서 예수님이 터치, 만져주기를 원하신 포엠 중에서, 영어 포엠 중에서, 시 중에서 The Touch of the Master's Hand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부서지고 흠집이 많아 경매하는 사람은 그것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것을 집어들고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소리를 쳤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입찰을 시작하시겠습니까? 1달러. 1달러? 2달러 없어요? 2달러. 겨우 2달러라고요? 3달러. 3달러요. 3달러 한 번, 3달러 두 번, 3달러 세 번, 3달러에 막 팔려고 하는데 뒤에서 머리가 허연 노인이 잠깐만요. 백발의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바이올린에 먼지를 툭툭 털고 늘어진 줄을 팽팽하게 하고 맑고 감미로운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마치 천사의 노래와 같은 것이 그 바이올린에서 나왔다고 하죠. 음악은 끝났고 경매인은 조용하고 낮은 음성으로 말합니다. 이 낡은 바이올린을 얼마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는 활과 함께 바이올린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1,000달러요. 2,000달러 없습니까? 2,000달러요. 3,000달러 없습니까? 3,000달러요. 3,000달러 한 번, 3,000달러 두 번, 3,000달러 낙착이 되었습니다. 그가 발표를 합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 일부가 외쳤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바꿔놓은 겁니까? 누군가 재빨리 대답을 합니다. 장인의 손길이죠.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손길이죠. 조율되지 않은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 죄로 인해 부서지고 흠집이 난 사람들이 생각 없이 군중들에게 값싸게 경매에 붙여집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과 같이 나도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상할 대로 상았지만은 죽 한 그릇, 포도주 한 잔, 도박 한 게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는 한 번 또 한 번 되풀이합니다. 그렇게 되풀이하며 그의 망가져 버린 나를 주님이 한 번 만져주시니까 내 가치가 달라집니다. 3달러에 팔려졌던 내가 예수님이 한 번 와서 만져주시고 나니까 1,000달러, 2,000달러, 3,000달러 다 내는 게 금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주님께서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한 번만 만져주시면 가치가 변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20-0553, 02-329-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미래의 일로 인한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요.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기도.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빛난 광채가 비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며 먼저 계산합니다.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 환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33편을 통하여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착각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많으면 된다, 강하면 된다, 돈이면 다 된다, 권력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하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히는 이유는 분명히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11장에서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0: 을 통하여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축시키지 않고 담대하게 일하십니다.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넘을 수 없어 보이는 현실, 무너진 대인관계, 혹은 마음 깊은 곳에 열등감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선언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지만 하나님은 문제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40장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문제는 산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산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스가랴 4장 9절 말씀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22장에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인생은 중단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우리는 작다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작다고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 작은 순종, 작은 결단을 하나님은 결코 작게 보지 아니하십니다. 마침내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될 것입니다.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영어 복음성가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얻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점검하고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네온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 주 예수 넓은 품에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새로운 복음의 통로 극동방송 청주본부가 개국 후 처음으로 여러분을 특별한 만남에 초대합니다. 북한의 엘리트였지만 오직 라디오 주파수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청주 극동포럼은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대표이자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인 김형수 대표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로 함께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겁니다. 2026년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열왕기상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8년째 되던 해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도 지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아합은 바알 신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합은 아세라 우상도 만들어 섬겼습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어떤 왕보다도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습니다. 아합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세웠습니다. 히엘은 여리고 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길르앗 땅 디셉 사람인 예언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곳에 시내 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을 시켜 네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내가로 가서 살았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의 시내 물을 마셨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얼마 뒤에 그 시내 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 한 과부에게 너를 돌보아 주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가 성문으로 들어설 때에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떠다 주시오. 그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또 말했습니다. 빵도 조금만 가져다 주시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항아리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 땔감을 주우려고 왔는데 땔감을 주워 집에 가져가서 나와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집으로 가서 당신이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먼저 조그마한 빵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의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자는 집으로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여자와 그의 아들이 날마다 음식을 넉넉히 먹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의 밀가루와 병에 있는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에 그 집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점점

점점 깊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나에게 오셨습니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이리로 주시오. 엘리야는 여자가 내주는 아들을 받아 안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자기가 묵고 있는 방 침상에 눕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과부는 나를 자기 집에서 묵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녀의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아이의 몸 위에 세 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났소.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진실인 줄 알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뭄이 든 지 3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곧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무렵 사마리아에는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왕궁을 관리하는 사람인 오바댜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바댜는 참 마음으로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에 오바댜는 그 가운데서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두 동굴에 나누어 숨겨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준 일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오바댜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땅에 있는 샘과 시내를 다 뒤져보자. 풀이 넉넉히 있는 곳을 알아내면 우리의 말과 노새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짐승들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왕과 오바댜는 땅을 둘로 나누어 찾아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오바댜는 제각기 자기가 맡은 땅으로 떠났습니다.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 엘리야가 아니십니까?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대의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이르시오. 오바댜가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이 나를 아합의 손에 넘겨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왕은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보내어 모든 나라 안에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나라에서 엘리야는 여기에 없소라고 말하면 아합은 그 나라 왕까지 의심하면서 정말 엘리야를 찾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나더러 가서 나의 왕에게 당신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떠나면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갈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서 아합 왕에게 당신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였다가 아합 왕이 이곳에 와서 당신을 찾지 못한다면 그는 나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혹시 내가 한 일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그 가운데서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두 동굴에 나누어 숨겨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나더러 가서 나의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라는 것입니까?

는 틀림없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오늘 반드시 아합을 만날 것이요. 오바댜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있는 곳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말했습니다. 바로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왕과 왕의 집안이요. 왕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고 바알신을 따랐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만나러 갈멜산으로 오라고 이르시오. 이세벨에게서 얻어먹고 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데려오시오.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라고는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소.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들은 450명이나 있소. 소 두 마리를 가져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한 마리를 고르게 하고 그 소를 잡아서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장작 위에 올려놓게 하시오. 그러나 거기에 불을 지피지는 마오. 나도 나머지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장작 위에 올려놓겠소. 나도 거기에 불을 지피지 않겠소. 당신들 바알의 예언자들이여, 당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나도 여호와께 기도하겠소.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하시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준비하고 당신들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그러나 불을 지피지는 마시오. 그리하여 그들은 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준비해 놓고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제단 둘레를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부추겼습니다. 더 크게 기도해 보시오. 바알이 정말로 신이라면 지금 생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다른 일로 바쁘거나 어디 먼 길을 떠났는지도 모르지 않소. 어쩌면 자고 있는지도 모르겠소. 그렇다면 깨워야 하지 않겠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가 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다 되도록 바알의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로 오시오. 백성이 엘리야 곁으로 모여들자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에 따라 돌 12개를 준비했습니다.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하고 말씀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 둘레에 곡식 종자를 두세야 정도 담을 수 있는 작은 도랑을 팠습니다. 엘리야는 제단 위에 장작을 놓고 소를 잡아서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항아리 네 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제물과 장작 위에 부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한 번 더 부으시오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엘리야가 또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부으시오. 사람들이 세 번째로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하여 물이 제단 위로 넘쳐 흘러 도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주께서 저에게 명령해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음을 이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제물과 장작과 제단 둘레의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말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붙잡으시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오. 백성이 예언자들을 다 붙잡자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가로 끌고 가서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곧 큰 비가 내릴 것이요. 아합이 돌아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몸을 굽혀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종이 가서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가서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가서 살펴보는 일이 일곱 번이나 되풀이되었습니다. 일곱 번째가 되자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준비해서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전하여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자기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 왕보다 앞서서 이스르엘로 달려갔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가 한 일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인 일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네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가 보니 뜨거운 돌 위에 놓인 구운 과자 하나와 물 한 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9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서 그런지 좀 한 주가 훌쩍 지나간 느낌이죠. 어제는 어버이날이었는데요. 효도 많이 하셨습니까? 멀리 있는 자녀들은 또 전화로 연락하기도 하고요. 또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요. 가까이 있는 자녀들은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함께 식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만 그러는 건 아니죠. 용돈 봉투를 딱 밀면 일단 손사래는 치십니다. 야, 너희들 쓸 것도 없는데 이런 걸 가져오냐? 너희나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면서 또 다시 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은근슬쩍 봉투를 확인하시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시잖아요. 아마 우리가 떠나고도 전화하시느라고 바쁘셨을걸요. 어이 김집사, 오늘 우리 딸이 말이야, 우리 아들이 말이야 라고 자랑하시느라고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으로는 자식 자랑에 자식들 잘 지내는 것

뿌듯해하시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거, 그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인가 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도 똑같으시겠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제일 인상 깊은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저는

싶을 만큼 좋아하시겠죠? 네, 어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눈 그 마음 그대로 오늘 아침도 우리 하늘 아빠에게 좀 어리광을 피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빠, 저 왔어요. 아빠, 사랑해요. 이 고백 한마디면 오늘 하루 힘차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의 찬양입니다. 복을 주시는 아빠. 바이디언 선교대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윌러브의 나의 사랑하는 책까지 함께 하고 오셨습니다. 5월에는 카네이션이 아주 귀한 꽃이 되잖아요. 그 많은 꽃들 중에 왜 카네이션을 달아드릴까 궁금했습니다. 장미도 있고 국화나 히아신스 뭐 꽃이 종류가 참 많잖아요. 19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한 마을에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던 사랑이 넘치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자비스 부인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되고요. 또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가르침도 전해주셨죠. 그 부인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요. 자비스 부인의 딸이 어머니의 영정에 하얀색 카네이션을 바치면서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마을 사람들도 이 부인의 삶에 감동을 받고 그 영정에 꽃을 바치게 됐는데요. 지금은 하얀색 카네이션이 아니라 빨간색 카네이션으로 바뀌어졌죠. 이후부터 카네이션은 사랑의 상징이 됐다고 하는데요. 5월에는 이 사랑을 전하는 날, 카네이션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박종호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백투더바이블 뮤지션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영어 찬양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소프라노 손예지의 회개 찬송 메들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버이날 축하해요 하고 하트 두 개에 엄마 아빠 그린 그림 카드를 받고 좋아했던 기억 있죠? 맞춤법도 틀리고 어설프디 어설픈 카드를 받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모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도 이러시겠죠? 커다랗고 화려한 화환이나 꽃바구니보다 어설프더라도 정성껏 접은 꽃카드에 감동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도 감동하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케 하는 복된 날 되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 그리고 민유경 박종규의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산이나 밭에 심어놓아도 5년 동안은 땅 밖으로 전혀 솟아오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땅 속에서 뿌리만 사방으로 퍼져 나갈 뿐 땅 위로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러다 5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는 땅 위로 삐죽이 고개를 내밀고 하루에 한 자씩 무성하게 자라는데요. 불과 6주 만에 15m 이상 키가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가 쉬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에 딱 들어맞는 또 다른 무언가를 얻는 시간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모소라는 대나무가 5년 동안 땅 밖으로는 모습을 내비치지 않았지만 땅 속에서 넓게 뿌리를 뻗으며 엄청난 영양분을 비축해 때가 찼을 때 큰 에너지를 발휘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그 고귀한 기다림의 시간을 걷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낙심하며 쓰러지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아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처럼 딱딱해집니다. 우기가 돼 이른비가 내려야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되고 그제서야 농부들은 밭을 기경해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또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를 배웁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때에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참된 인내겠죠. 그런데 그때를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강하고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최고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흠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셨는데요. 하지만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아셨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지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데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내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산 밑에 백합화, 빛나는 새벽별, 그 어떠한 아름다움도 예수님과 비교할 순 없겠죠.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위로가 되시고 내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조수아가 부르는 발랄한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편곡된 성가곡들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과 극동방송 윤학원 코럴의 목소리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며 얻은 겁니다. 영어 사전 웹스터를 집필한 웹스터는 36년 동안 밤낮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작곡가 요셉 하이든은요, 800개의 작품을 작곡했는데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는 800번이라는 작품을 써본 후 그의 나이 66세가 돼서야 나타난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도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해본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이들처럼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정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정하고 이루어지길 바라며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 2장 4절 5절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는 여러 날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후에 왕에게 나아갔을 때 느헤미야는 여전히 슬펐습니다. 왕은 그의 술 따르는 관원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느헤미야는 겁을 먹었습니다. 시중 드는 사람은 죽은 앞에서 늘 밝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용기를 주실 것을 알고 화살 기도를 올려보냈습니다. 당신도 도전장을 받자마자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걱정으로 변하기 전에 화살 기도를 하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기다리며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가 하루의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순간마다 즉시 기도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를 화살 기도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살다 보면 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해답을 얻게 되는데요. 마더 테레사는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선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다윗이 기다림이 끝난 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 시편 40편에 기록돼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기다림의 대가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 없는 중에 25년을 기다려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어둠의 종살이와 감옥에서 13년을 기다려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죠. 그런가 하면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 출애굽의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욥, 다윗, 다니엘, 이사야, 느헤미야, 하박국, 사도요한, 바울 등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두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려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확고하시고 나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청주중구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나태주 시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 말이 참 이상합니다. 마음은 편해지는데 한편으로는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는 평생 잘해야 한다라는 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더 잘해야 인정받고 더 잘해야 사랑받고 더 잘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은연중에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떤 것 같습니까? 12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달려가노라, 또 14절에도 달려가노라,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읽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지금까지의 이 말씀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우리가 나눈다 하면 역설적이게도 오늘 본문은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우리와 다른 모습이죠. 그것은 세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동기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며, 두 번째는 태도가 다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좀 우리 형편들을 또 우리 마음들을 좀 살피면서 몇 가지 교훈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동기가 다르다. 우리는 왜 잘 해내려고 합니까? 뭔가 성취해야 되므로. 공부도 그렇지요. 직장의 진급도 그렇지요. 심지어는 결혼이나 모든 삶의 대소사를 성취, 목적 그렇게 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벌써 동기가 다른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가? 달리기는 달리는데 우리와 왜 사뭇 다른가? 동기가 이렇습니다. 12절 우리가 주목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즉,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손으로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하늘의 강렬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그 강렬한 빛에 눈이 멀기도 했습니다. 여하간에 크고 능력 있는, 그러나 사랑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그 붙잡힌 이유로 달려간다. 이렇게 약간 어려운 듯하지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바울의 상황을 나눠볼까요? 이 바울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왜?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까. 그것 첫째가 죄사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주석가 맥클라렌이라는 부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 이렇게 붙잡힌 바 되었다, 요것을 설명하면서 마치 페인트 칠을 새로 하려면 옛 페인트 칠 다 벗겨내야 하듯이 라는 비유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새 페인트를 칠해야 한다면 옛 페인트를 다 벗겨내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고 도저히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그렇게 우리를 붙잡으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붙들어 맨다. 천국 가는 거, 그리고 구원 받는 거, 이 큰 것들을 다 행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해야 하는가? 그게 10절과 11절에 담겨져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예, 아멘입니다.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지금 우리가 새 페인트를 칠하는 것 같이 우리 삶에서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게 뭐냐?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이것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부활 이야기하고 고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도 중요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지요. 예수님의 순서는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순서는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역으로 고난이 허락된다. 고난이 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 세대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주눅들지 마십시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고난에 참여한다. 그 참여라는 헬란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이에요. 근데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무슨 뜻입니까? 동기가 어떤 동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면서 큰 것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날 한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 가운데 부활의 권세가 있고 내 환경은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내 환경은 직장 가느라 힘들고 자녀 키우느라 힘들고 건강 문제가 있고 여러 고난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교제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동기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큰 손으로 자 이제 팔짱 끼고 우리 한번 가볼래? 더 적절한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의 비유는 이것이지요. 나랑 달려보지 않을래? 우리는 달리기 그러면 약간 긴장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4학년, 5학년 때 계주 선수였습니다. 작지만 잘 뛰었습니다. 근데 저도 달리기 시합, 뭐 계주 또는 장거리, 중장거리 하게 되면 긴장을 해요. 왜? 등수 안에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계주 혹은 달리기, 레이스 그러면 다 그 등수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달려간다라는 의미는 등수와는 관련이 없어요. 혹시 등수 이야기를 할 때는 나의 과거, 나의 지금과 미래의 나 어떻게 조금 더 예수님께 보조를 맞추어서 이렇게 레이스를 하는가, 즉 산책에 달리기이니까 뭐 빨리 뛰든 천천히 뛰든 그 템포는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1등이겠습니까? 다 1등이, 다 1등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잘 달렸나 체크한다? 오늘 14절에 릅니다. 태도는요, 어때요? 넉넉한 마음을 갖지요. 조바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 공부를 하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열심히 하기는 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주장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야, 얘 공부하지 말자, 열심히 살지 말자,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이게 도에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예수님이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너 그만해. 괜찮아. 언제예요? 내가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주일이 왔어요. 그러면 주일날에는 아, 그만하자. 예배 드려야지. 너무 돈이 잘 벌려. 토요일까지 열심히 돈을 벌다가 주일이 탁 되어졌을 때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아, 그래. 예배 드리는 날이지. 이렇게 정확한 약속의 시간에 주님을 위하여 와서 예배하는 것. 바로 그 템포에 맞추는 것이지요. 따라서 모든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달리기는 달리는데 내 템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템포. 그래서 버닝 아웃, 즉 낙담, 좌절, 실망 이런 것이 완전 없진 않지만 덜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달리다가 사인이 있어요. 내가 이거 이러다 힘들어지겠는데, 건강 잃겠는데, 뭐 하겠, 그러면 관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불면증에 걸릴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한 거죠. 근데 그때 저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저를 불러서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안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 아니,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영광 돌리는 일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도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상하기까지 하는 건 아닌 거야.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일,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요, 사실은 장기 레이스예요. 공부도 뭐 중고등학교 때 대학 가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평생 공부해야 돼. 우리 어른들이요, 요즘에 엄청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요. 무슨 학교 다니는 줄 아세요? 시어머니 학교, 장모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얼마나 이 학교들이 많은지 몰라요. 전 감사해요. 아니, 어쩌다 어른이 됐는데 어른 되어서 공부를 교회에서 시켜주잖아요. 아닌가? 그렇게 열심히 배워야지, 평생 배워야지 되는 것이 성도예요. 어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절대로 내가 요때만 집중해서 공부하고 이제 공부 안 해야지, 아니에요. 대학 가면 대학 가서 사실은 밤새야 돼. 아, 우리나라는 뭔가 잘못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밤을 새고 대학 가면 놀더라고요. 아니에요. 외국에는 다 대학 가면 밤을 새요. 그래서 너무 중고등학교 때 밤새지 마시라. 체력을 비축하시라. 대학 가서 열심히 해야 되고, 대학 가서 밤을 새야 되고, 또 직장 가서 열심히 또 하긴 해야죠. 여하간에 그 태도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레이스에 내가 맞추는 것이므로 나는 서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리라,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용이 달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특히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권면을 또한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 과거는 잊어라. 근데 이게 완전히 잊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과거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수함,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잘함, 이게 있어요. 실수 때문에 현재가 발목 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자꾸만 떠올라. 아, 그때 잘했을 걸. 그때 잘했을 걸.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오늘 해야 할 것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잊어야 돼. 언제 생각을 해야 돼요? 분발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는 그거 또렷하게 생각을 해야죠. 기억해야죠. 그런데 나머지 내 스스로 이제
진짜로 행해야

0: 할 때는 과거는 있는 거예요. 아, 시험 내가 40점 맞았네. 아, 어떻게 내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제발 잊어요. 그게 지금을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세요. 갱신케 하시고 능력 주시면 열심히 지금 하면 돼요. 자, 그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잊어야 되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도 잊어야 돼요. 잘하면, 조금 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시험 점수가 좋았네? 혹은 내가 이런 일을 했네? 이러면서 지금 그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목에 기부스한 것처럼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 지금 열심히 또 안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럴 때는 잊어야 돼요. 기억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잘하는 재능이 있구나 이러면서 열심히 해야죠. 야곱이 처음에 자기는 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능력이 없다. 에서 형은 쌍둥이 형인데 힘이 큰데 나는 참 없다. 그랬는데 웬걸? 아, 진짜로 20년간 목동 생활을 할 때 보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이런 힘이 있었네? 그러면서 계속 그 힘 플러스 그러면서 목동 일을 잘했어요. 목자 일을 성공적으로 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는 아,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계속할 때는 해야죠. 근데 자만심이 들고 그것 때문에 게을러지고 안 되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2주 동안 새벽에 이런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만 완전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무조건 불완전해요. 그래서 어제 노력했는데도 오늘 해야 되고 오늘 노력했는데도 내일 노력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노력해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노력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노력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잊으면 오늘 설교 꽝이에요. 못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달린다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려는 노력이죠. 그래서 10절에 알고자 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때 알고자 하여가 사실은 중요한 건데 우리말에는 슬쩍 지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 알았는데 오늘 또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아이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너무 시험이 두렵대.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보니까 전화도 안 오는 거 보니까 시험을 잘 봤나 봐. 괜찮나 봐. 그렇게 저도 기도했겠지만 본인도 기도했죠. 기도한 다음에 어쨌든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꼈잖아요. 그러면 오늘 또다시 시험을 본다 그러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을 또 깨닫게 하세요.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으로 우리에게 불완전한 우리의 상황, 불완전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충족시킬 것이 가득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일로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친구들이나 어떤 성도들은요, 천국 가면 재미없겠다,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찬양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날로 새로워요. 오늘 50이라면 내일은 60, 70, 80 계속 늘어가는데 이게 100, 100점 끝 이게 아니고 120점, 130점 계속 몇 조까지 올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완전함이 우리에게 주는 불완전, 채우는 그런 은혜인데 이게 끊임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 너 기뻐하라. 너 감사하라. 왜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코치해 주시고 함께 달리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다독이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샘솟듯 하는데 어제의 기쁨, 오늘 기쁨 다르다는 겁니다. 어제의 기쁨보다 오늘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된다. 이것이 우리의 불완전성을 이제 수용하는 모습에서 최고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비록 여러분들 볼 때 앞에 있는 제가 너무 멋져 보이고 너무 멋져 보이고 너무 멋져 보이고 이거 아멘 할 때까지 하라고 여기 써놨어요. 아무튼 근데 사실은요, 신앙 생활을 오래 했고 또 어떤 부분 성경을 더 연구했고 보았다라는 차이점이 살짝 있는 것이지 불완전함은 똑같아요. 저 역시도 계속 주께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거 가지고 채워가야 할 사명, 채워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도 되면서 특권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소위 얘기해서 성취욕, 뭔가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내가 만족하니까. 남들 볼 때 불완전한 나를 인정합니까? 내가 완전하게 보이려면 뭘 성취해야죠? 부모도 더 잘 부모됨이, 자녀들 볼 때 합격점을 받으려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뭔가 큰사하게 보이려고 말도 하려면 책도 읽어야 되고 그러면 부모도 참 힘들어요. 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중고등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근데 보면 계속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요. 제가 가끔 대화를 하면요, 참 불쌍해. 너무 마음이 좀 안 됐어. 저도 한때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근데 교사 여러분, 그냥 본인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더 도움을 바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맨날 시험만 봤다 하면 100점, 100, 계속 100점, 그러면 삶은 0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노력이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좀 노력해보지 않을래?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네가 노력한 부분 내가 인정하고, 그러면서 내가 때로는 보상하고 계속 함께함에 사인을 줄 터이니 행하지 않을래? 그런 것입니다.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체두 시인의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라는 시의 마지막 끝소절이 이렇습니다.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너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동일한 뉘앙스와 동일한 뜻으로 우리에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정확한 뜻은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교제의 기쁨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부활의 권세예요. 이걸 꼭 누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 번호 043-295-5533, 043-295-5533번 청주 중부 명성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극동방송입니다.
1: '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는 가정,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가정식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식탁은 시니어에 대한 시니어를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노년, 또 우리 부모님들의 노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나누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은 노년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와 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나눴는데요. 방송 들으시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939님, 80세의 실버 권사님이시라고요. 골든타임을 선물받아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체적으로 연약한 몸이지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엄마, 할머니 역할 충실히 해내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적인 노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섬기시는 이정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주름을 보면은 속상해하고 흰머리가 나면 너 흰머리 생겼다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주름과 흰머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 성경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내와 기도의 흔적이다.
1: 네, 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0: 이제 주름이나 흰머리를 보면 그 말씀을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러시면 좋겠네요.
0: 보통 제 주변에 부모님도 그러시고요. 노인분들이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이렇게 행동도 편치 않고 하시니까 자신 없어 하시고 좀 부끄러워 하시고 그 사람들 새롭게 만나는 것도 좀 피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1: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눈도 침침하고 귀도 먹먹해서 이 남들한테 피해만 끼치는 것 같다면서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말 이게 효율성과 속도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그렇게 네.

0: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잡을 때 혹시 추하게 느껴지시나요?
1: 좀 애잔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0: 네, 저는 그 주름진 손에서 부모님의 인생의 노고를 느끼고 또 자녀들을 키워주신 사랑을 더욱 진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육신의 기능이 쇠퇴하는 것이 이 존재의 가치를 꺾을 수는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기능의 쇠퇴로 위축되어 계신 어른들께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겠냐고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서 내면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는 신호로 생각하면 어떨까. 또 눈이 흐릿해지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본질을 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여기면 어떨까.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말씀 중에 46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쌩쌩하게 달릴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빠져서 비틀거릴 때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품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목사이자 또 사회복지사잖아요.
1: 네.
0: 특히 노인복지사역을 제 사명으로 받아들인 데에는 저는 개인적인 좀 배경이 있긴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할머니 손에서 제가 자라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할머니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으면서 자랐고
1: 그러셨겠네요.
0: 예, 또 할머님께서 저의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커서 그런지 제가 어르신들을 뵈면 남 같지 않고 늘 참 편하게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장로님, 권사님들과 아주 친하게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었고요.
1: 네.
0: 그래서 감사하게도 또 교회 내에서 시니어부 사역을 처음으로 개척하는 그런 시작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렇게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뭐 그냥 일반 분들도 이렇게 오시는 거죠.
0: 네네네네. 네,
1: 그래서 이렇게 노인분들을 섬기시게 됐는데 하시면서 또 은혜가 정말 크다 하시는 일이 있으시겠어요?
0: 네. 저는 무엇보다 이 사역이 저에게 이제 특별한 이유는 그 어르신들, 그러니까 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제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렇게 장식해 드리는 일에 제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네. 할머니 품에서 자라나시고 지금은 그 노인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은혜 가운데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인도하심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아요.
1: 혹시 이렇게 하시면서 기억나는 무슨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들려주세요.
0: 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복지관 회원분 중에 아주 활동적으로 제 복지관을 이용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뭐 요구사항도 많으시고 뭐 어떨 때는 좀 이렇게 괴롭히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1: 보통 어떤 요구사항을 하세요?
0: 뭐 이 본인이 듣는 프로그램 반에 뭐 필요한 게 뭐다 뭐다 이제 많이 요구하시지 뭐 해달라는 요구가 네.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이분이 한동안 안 보이셨어요. 열심히 나오시던 분인데 왜 안 보이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로 또 아드님의 부축을 받으면서 저희 관장실로 찾아오셨어요.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으시면서 관장님 제가 이 복지관 덕분에 제 노후가 정말 즐겁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가셔서 본인이 많이 이용하셨던 그런 추억이 남겨져 있는 복지관 구석구석을 둘러보시면서 가셨거든요. 네. 아들과 함께. 근데 그 얼마 뒤에 그분이 천국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참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도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마지막 인생길에 저 작은 기쁨과 소망을 주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보여주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1: 네.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준비를 하는

0: 골든타임 그
1: 네네.
0: 중에서 배움과 나눔의 시간을 정말
1: 네.
0: 이 충만하게
1: 네.
0: 보내신 분들이었나 봅니다.
1: 네, 맞아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적인 노년에 대한 나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적인 노년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분당 노인종합복지관 이정우 목사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목사님, 이제는 그 노년의 부모님

0: 님. 새학해지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자녀분들을 대신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네.
0: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을 이렇게 모신다는 건 새로운 길을 더듬어서 가는 것 같이 돌봄의 영역이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1: 네.
0: 점점 나이 들어가고 새학해지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좀 대하면 좋을까요?
1: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이 노인들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노인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공경의 핵심은 그분들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0: 네.
1: 노인을 대할 때 속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맞추고 또 시혜적인 태도가 아니라 동행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해 주기보다는 들어주고
0: 네.
1: 또 대신해 주기보다는 함께 하려는 그런 자세가 노인과의 관계를 살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주 안부를 묻고 또 이름을 불러드리고 귀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이 가장 큰 돌봄이고 존중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자주 안부를 묻고 또 이름도 이렇게 불러드리고
1: 네.
0: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잘 기울여 드리는 것.
1: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한 손도 잡아주는
0: 네.
1: 것. 네, 그런 것들이 돌봄이고 존중이 되고요. 아프리카 격언에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어르신들은 살아있는 도서관입니다. 그 도서관이 문 닫기 전에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또 지혜를 배우고 그 가치를 발견해 드리는 것이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효도이며 공동체가 가져야 할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지척에서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는 자녀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1: 네네네네.
0: 아무래도 뭐 식사나 병원 다니는 문제나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생업이나 거리의 제한으로 그 돌봐드리는 자녀들 간에 좀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1: 네.
0: 이런 가정들 또 그런 자녀분들에게는 또 어떤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여기서 자녀들이 가장 먼저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0: 네.
1: 내가 직접 다 해드리지 못해서 나는 불효자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갈등이 더 깊어지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지는 것.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어느 한 자녀의 희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이 함께 짐, 그러니까 역할을 나누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와 이렇게 짐을 나누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신 돕는 손길로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불효가 아니라 부모님께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지혜로운 선택인 것을 마음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마음의 공경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공경. 부모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자녀의 돈이나 또 완벽한 수발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나를 여전히 이 아이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병원을 모시고 가고 오는 것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는
0: 네.
1: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리적인 돌봄의 양에 집착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정서적인 연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잘 사는 건 아버님 덕분이에요.
0: 네.
1: 어머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이런 표현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정말 부모님이 멋진 인생

0: 사셨음을 인정해드리는 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부모님이 상당히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정서적인 연결이 부모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립니다.
1: 네. 사랑한다. 뭐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너무 흔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안에 담긴 정말 따뜻한 그 온기 안에 있는 것만이 채울 수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그것은 정말 자녀만이 할 수 있는
1: 네.
0: 정서적인 연결고리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세 번째 팁을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을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빠 다음 주 복지관 꽃구경 간다는데 혹시 가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주는 거죠.
1: 네.
0: 아빠 컨디션 괜찮으시면 제가 신청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1: 네.
0: 묻는 거죠.
1: 네. 네.
0: 그러면 부모님의 의지를 묻고 그렇게 존중해 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라는 거예요.
1: 네.
0: 그것이 공경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것이고 가장 큰 효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많이 선택권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부모님들께서 정말 물어봐 주시는 거에 되게 좋아하세요.
1: 네.
0: 그리고 그것이 본인을 존중해 준다고 느끼세요. 저는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해 하기보다는 어떠신지 그 의중을 물어주시는 것을
1: 네.
0: 정말 강력하게
1: 네.
0: 권합니다. 요즘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영양제 좀 봤는데 한번 드셔보시겠냐고 여쭤보시고
1: 네.
0: 그리고 입맛에 맞으시면 또 사다 드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의중을 물으시고 결정하는 것에 같이 부모님의 뜻이 반영되면 부모님들은 존중받는다고 느끼시겠죠.
1: 네.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
0: 맞아요.
1: 그분들을 공경해 드리는 것에 부모님들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네. 저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0: 네. 맞습니다.
1: 귀 쫑긋하시면서 이 성경적으로 이 노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0: 예, 노년은 인생의 전문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벽을 기다리는 가장 거룩하고 빛나는 시간입니다.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잡는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신앙의 교과서가 됨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발의 부모님을 품으시듯이 그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으로 넉넉히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이정우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1: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나이듦에 대한 또 노년에 대한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일반적으로 세워진 생각의 틀에서 나와서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자세를 취하는 가정들, 또 영적인 기대함으로 나이 들어가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고 업고 계신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지난 어린이날이 입하였어요. 가정의 달과 어울리는 입하라니. 여름 길목의 푸르름이 더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초록 잎이 무성해질수록 나무는 더 많은 햇빛을 받고 자라갈 거예요. 외롭거나 쓸쓸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 곁을 내어준다는 건 나를 위한 일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아멘. 곁을 내어준다는 건 자리를 허락했다는 건요, 결국 나를 성장시킬 사랑을 하겠다는 마음인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사랑이 몇 번 나왔는지도 모르겠네요. 우리요, 오늘 하루 한 뼘 더 자라가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마음으로 사랑을 내어주는 행복한 토요일에 엄수빈입니다.